속을 파글파글 끓이면 아이가 그냥 보통으로 성적을 받아갖고 왔어도 그 아이가 이뻐요, 미워요? 미워요. 뭐라 그래요?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하는 것마다 속을 썩이고 앉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 부분이든 내 감정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참 좋은 게요.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집에 있는 그 처사님들이 기도하러 가는 여러분들에게 시비를 가끔 걸잖아요. 뭐라 그래요? 기도를 하러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나한테는 잘해라. 그래 얘기하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 오늘부터 가가지고는 나온다 그러세요. 왜? 내가 편안하고 내 마음이 청정하고 내 마음이 행복하면 우리 집에는 모든 부분이 다 되는 거예요. 참 묘한 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 하나가 미래를 바꿉니다. 어렸을 때 정말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에게 칭찬을 한번 받으면요, 그 칭찬이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참 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의 칭찬거리는 만들지 마시고 칭찬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대방의 진실한 행위를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식도 자꾸 그런 칭찬거리를 발굴해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칭찬거리가 아닌 걸 칭찬하면 애가 헷갈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칭찬할 수 있는 만큼 칭찬을 해야 되는데 칭찬을 받을 짓을 안 했는데 칭찬을 한 거는, 그건 애가 세상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믿을 게 못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부모가 된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절이 됐든 어디가 됐든. 문제는 여러분, 항상 배려하는 마음으로, 항상 더불어 함께하는 부분으로, 거저되는 세상은 없고 내 마음이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내 마음을 청정히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의 사고를 하고 사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여러분 뭐 이런 얘기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정치인이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는 소리 하는 사람이, 지나가다 아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그 얘기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야, 넌 나중에 크게 되겠다 그랬더래. 넌 나중에 크게 되겠다. 크게 가슴에 닿은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보면, 집에서 어머니가 장사를 하는데 물건 사러 온 사람이 그 아이를 쳐다보고, 야, 넌 나중에 크게 되겠다. 근데 그 사람이 엄청 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크게 될 만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그분이 의지할 수 있었던 부분은 그 아는 소리 하는 스님의 이야기에 평생 인생의 좌표가 생겼고,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미래가 크게 될 거라고 하는 장난처럼 한 말이 본인의 평생의 목적이 될 수 있었고, 그 목적을 이루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얘기했는데,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요, 희망을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언젠가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탁발을 나가셨어요. 근데 어느 가난한 마을을 갔는데 보니까 애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으니까 부모에게 배고프다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아이에게 먹을 걸 제공해 줄 수 없는 그 부모 입장을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속이 상한 부모는 아이에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웃어 놓으니까 아이를,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애를 때렸어요. 지나가는 스님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 매맞는 아이를 구제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나가는 스님이 그 아이한테 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가난에 찢어지게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 그 투정을 부리는 아이에게 매를 때렸는데 그 아이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내가 보아하니 이 아이는 나중에 성장을 하면 정승이 되고 남을 상이다. 아주 훌륭한 아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부모는 그 스님 말을 철통같이 믿고 우리 아이는 먼 미래에
정승이 되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성을 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청성을 다한 거예요. 청성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했어요. 이 아이가 너무 부모가 정성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하고 공부를 해서 나중에 정승이 됐습니다. 그 스님, 지나가던 그 스님이 생각해 보니까 용해요, 안 용해요? 너무 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뭐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부분이 아니고 그 당시에 뭐 절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중에 정승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부모들이 그 스님을 하면 그 좋았던 그 미래를 아는 영화만 스님을 찾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그 찾아갔더니 어느 큰절 문강방에 머물러 계세요. 스님한테 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스님, 그 수년 전에 내 맞는 우리 아이에게 정승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신 용한 스님. 스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정승이 됐습니다. 어찌 그 당시에 우리 아이가 정승이 될 것을 아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난 정승이 될 건지 몰랐다. 단지 당신의 아이가 배고프다라고 투정부렸고, 그 배고프다는 걸또 고통스러운데, 거기에 더해 매를 맞는 모습을 안타깝게 하기 위해서, 그매 맞는 모습을 구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이 세상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만들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모든 부분을 절망으로 바라보지 말고, 희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노력하세요. 되게 돼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모 일몰래. 거역 공수거야. 만반 장불검 유유 없으시니라. 올 때에 우리가 한 물건도 가져온 것이 없고, 갈때 또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만 가지를 다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가져갈 때 뭐만 가져가요? 엄만 가져간다. 공수래? 공수거야. 올때 가져온 거 있어요?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어요. 갈때 가져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벌어 열심히 잘 사는 건 좋은데 갈때 미련 없이 가는 사람이 편해요. 아쉬움을 남기고 가는 사람이 편해요. 아시네? 그게 우리 삶이에요. 올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듯이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오직 가져가는 게 있다면 업은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 업은 어디 담겨 있어요? 나의 마음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상대는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일 수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 업은 결코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 눈치 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남을 살피기 전에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남이야. 어떻게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라 해요. 지금 내 목장에 손을 세기도 바빠 죽겠는데 남의 목장에 소를 아무리 쉬어봐도 그거는 전혀 나와 관계가 없어요. 지혜로운 물자라고 그러면 내막 바빠요. 근데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그 귀중한 부분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나를 기억하고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거나 둘이 있거나 언제든 내 마음에 누군가를 담아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담아서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상대로 갈등을 일으키는 삶을 살지 마라. 내 마음은 나 하나 간수하기도 바빠. 나 하나 간수하기도 바쁘지 않아요? 근데 어찌 남의 인생에 감나라 패나라 합니까? 이 짧고 이 소중한 시간에 나의 마음에 무엇을 저장할 거냐? 바로 가장 청정한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이 가르친 수행의 가치만이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려놔라 이거예요. 내려놓는 게 답이에요. 놔주라 이거예요. 붙들고 있지 마라 이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분. 붙들고 있다고 해서 붙들어지냐 이거예요. 잠깐 동안 만나서 잠깐 동안 헤어지는 부분이 삶이 우리 삶이에요.

0: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강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산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의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고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3: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4: 예수님! 네, 예수님!
5: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6: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족항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굴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굴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 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2: 아능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의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3: 이 시즌2의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4: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5: 아, 예. 야, 튼실하네.
3: 고문헌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5: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 흘리고.
6: 지금 해가 지금.
5: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7: 쌀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3: BJ 정문 스님.
5: 그렇습니다.
3: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신데요.
5: 사찰 음식을 통해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8: 비티엔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비티엔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0: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스스로 자신을 일깨우라. 스스로 자신을 보살피라. 자신을 지키고 반성한다면 그대는 안락하게 살게 되리라.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고 자기야말로 자신이 의지할 곳. 그러니 말장수가 좋은 말을 다루듯이 자기 자신을 잘 다루라.

0: 꽃보다 출가 시즌 2. 지난 시간에 이어 여공수님의 일상을 따라가 봅니다. 깊은 밤, 카페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면 이곳은 수행자의 도량으로 변모합니다. 스님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경쇠를 두드리며 예불을 올리는데요. 낮 동안 카페를 스쳐간 모든 인연이 평안하기를 발언하고 수행을 시작하던 그날의 서원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카페 한편,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이곳. 작은 법당에는 스님과 수행의 시간을 함께해온 조그만 호신불이 모셔져 있는데요.
1: 호신불은 인도 다람살라에 가서 공부할 때 거기에서 이제 티베트 불교의 슬립 불교로 다시 출가를 하죠. 그때 이제 비구계를 받을 때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비구계를 받고 존자님 앞에 갔더니 손에다 뭘 쥐고 이렇게 탁 주시더라고. 이렇게 받아봤더니 저 호신불이었어.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전통은 호신불은 절대 자기 몸에서 1m 이상 떨어지게 하지 말아라. 이런 그 전통들이 있어요. 물론 가사장상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모시고 와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여기 있으면서 어디다 따로 뭐 모시고 다니면서 일일이 뭐 생활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기다 모셔두고 조석 예불할 때 항상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0: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스님은 평범했던 삶을 뒤로하고 출가 수행자의 길을 선택했다는데요. 과연 어떤 인연이 스님을 출가 수행자의 길로 이끌었던 걸까요?
1: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어려서 어린 나한테 뭐 이름이 있지만 부르는 이름이 있지만 어린 나한테 장난처럼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저놈은 하면서 꼭 부르는 소리가 있어. 저놈은 반중이야 라는 것이었어. 이렇게 반중은 뭐냐면은 반은 중이다 이미. 이게 반은 승려다 이 말인데 그 첫 번째 이유는

0: 첫 번째, 고기를 안 먹는다. 못 먹는다. 고기를 먹으면 토해버리고 그 비린내가 너무너무 싫고 못 먹었죠. 그 설날마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따로 밥을 해야 됐어요. 나만 밥 먹고 다른 분들은 다 식구들은 다 떡국 먹고 있는데 난 떡국 못 먹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인연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불연 가진 사람이 없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없고 신도들도 없고 또 아는 친척이 뭐 승려가 있다할지 뭐 절에를 다닌다할지 이런 분들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반야신경을 접했는데 그걸 읽으면 좋단다. 그 얘기를 어디 책자에서 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읽고 외우고 정말 오랫동안 반야신경을 가까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출가를 했죠.
1: 어릴 적부터 고기를 멀리하고 뜻도 모르는 경전을 외우던 소년은 수년간의 꾸준한 수행과 정진 끝에 이제는 어엿한 스님이 되어 매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카페 문을 열기 전 가장 먼저 아침 공양을 준비하는 스님. 그런데 이곳의 공행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스님은 자신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아침 공행을 올리는데요.
2: 맛있게.
1: 향긋한 커피와 갓 구운 따끈따끈한 와플. 이것이 스님의 아침 공행입니다. 참으로 카페 사장님다운 메뉴인데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나물과 밥 등의 사찰 음식은 아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어느 수행자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0: 공양이라는 것이 가장 정성스럽고 정갈하고 꼭 귀한 것만 공양하는 것은 아니잖아. 평소에 먹던 음식이라도 가장 정갈하게 모셔도 올리고 그것도 내려먹는 재미도 있어. 옛날에 산에서 기도할 때는 하루 종일 전승물 올려놓고 다른 뭐 공양물을 올려놓고 나면은 다음날 아침에 기도 시작하기 전에 물을 다시 새 물을 올려야 되잖아. 그럼 내려가지고 전날 하루 종일 기도했던 그 물을 그냥 들이켜. 그냥 들이키고 뭐 얼어있는 물이라도 그냥 깨가지고 들이키고 또 이제 불기 닦아서 샘물 받아서 올리고 그것이 가장 오래도록 기억에 남더라고.
1: 공양의 가치는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에 있다는 스님. 산 중에서는 물 한 잔으로, 카페에서는 와플과 커피로. 시대와 장소에 따라 공양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큼은 변함없습니다. 아침 공양을 마치고 카페 안팎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스님. 문 밖을 쓸고 화분에 물을 주면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데요. 스님에게 이 시간은 단순한 일과가 아닙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하루를 열어가는 또 하나의 수행입니다. 그릇을 닦으며 오늘 이곳을 찾을 사람들을 떠올리는 스님. 커피 한 잔과 함께 잠시나마 편히 쉬어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카페 문을 열며 손님을 맞이하는데요. 무엇을 먹을까 메뉴판을 살펴보지만 선택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0: 돌돌 돌리는 재미에 웃음이 번지는데요.
1: 다 갈린 것 같아요.
0: 손님들이 간 원두로 정성스레 만든 커피 한 잔. 직접 간 원두로 만든 커피 맛이 어떠세요? 직접 간 원두로 내린 커피를 마시는 경험은 이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2: 보통 다 만드는 과정을 다 해서 오는데 그 과정을 직접 해볼 수 있어서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0: 커피 한 모금에 오늘 하루의 분주함이 녹아내리고 카페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찹니다. 그날 오후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잠시 찾아온 휴식 시간. 스님은 쉴 법도 한데 무언가에 깊이 몰입해 있습니다. 종이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글을 써내려 가는데요. 대체 무엇을 하시는 걸까요?
3: 아, 뭐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메모해 놓은 거 보고 지금 글 다듬고 있지.
0: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글로 남기는 것이 오랜 습관이라는 스님. 사실 스님은 이미 두 권의 시집을 펴낸 시인이라는데요. 이 시집에는 스님의 일상과 그 속에서 느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3: 저쪽 그 김제,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사라는 절이 있죠. 금산사의 꽃산물이 너무너무 이쁘거든. 그 금산사 꽃산물을 보고 저녁에 돌아와서 금산사 꽃살무늬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는데 그 시에서 몇 줄을 뽑아가지고 같은 제목 금산사 꽃살무늬라는 노래를 만들었고 또 저기 프랑스의 시인 오스통스 블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스통스 블루가 썼던 사막이라는 짧은 시가 있는데 그 사막이라는 시를 가지고 노래를 하나 만들었지.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너무 어려운 노래여가지고 내가 쉽게 부르기도 좀 벅찬 노래. 근데 가사 그 오스통스 블루의 사막이라는 시를 보면은 아주 짧아요. 사막 오스통스 블루.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나 외로워서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0: 스님이 틈틈이 써내려간 이 시들은 스님이 흥얼거리던 멜로디에 가사가 되어 하나의 음악으로 탄생됐다는데요. 그날 저녁 카페 안은 다시 분주해지고 여공 스님의 열렬한 팬이자 스님과 오래 인연을 맺어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3: 자, 커피. 커피 주세요.
4: 오늘 너무 멋집니다. 왜?
3: 오늘 커피 먹으니까
4: 잘해줘.
0: 모두 스님의 카페를 오가며 커피를 마시고 그 틈에 깃든 시를 읽고 음악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도반이 되었다는데요.
3: 어떤 날
4: 갑자기
3: 이 보살님이 저분하고인가? 처음에 손님으로 카페를 와서 커피를 먹고 갔어.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저런 분이 있는가 보다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자꾸 왔다 갔다 교류를 하면서 자꾸 오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제 이분은 노래하는 분이고 저분은 기타 치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이제 음악에 대해서 그냥 물었지. 내가 곡을 쓴 게 있는

0: 혹시 편곡하는 사람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런데 무슨 노래인데요? 그래서 아, 내 시집에 나오는 시를 가사로 붙여가지고 곡을 쓴 게 있는데 노래가 내 입속에서만 나오지 어디 악보라는 것도 없고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만들어 볼 수 없느냐. 그래서 한번 불러줬어. 불러줬는데 그걸 녹음해가지고 갔어. 그러더니 그 노래에다가 기타 코드를 붙여 오신 거야. 한번 해봅시다 하고 노래를 하는데 오, 노래가 되대. 그래서 야, 기타 코드 붙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됐습니다.
1: 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선생님 그 금상사 꽃살 노래
0: 이거는 내 첫 번째 시집 안지라 고요 맨 마지막 그 페이지에 있는 노래인데 제목은 금산사 꽃살문입니다.

0: 가요만 듣다가
1: 눈물
0: 나오라. 눈물 나오라.
2: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저는 기타를 막 아무렇게나 치는데 이 선임하고 이 노래를 맞출 때는 절대로 내가 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죽어줘야. 그게 이게 참 반주를 하면서도 뇌를 비우는 약간 작업. 내가 튀면 노래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다 죽었거든요. 이게 이제 약간 이 선임의 가사 말이나 이걸 빛내기 위해서 언제 조금 세게 쳐야 될지. 죽어야 될지, 완전 죽어야 될지.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어떻게 보면 또 닦는 거하고 비슷해요.
3: 음악. 아, 감각이 참 대단하시다. 네. 대단하시다.
4: 커피가 오가고 서로의 이야기가 흐르며 감미로운 음악이 자연스럽게 퍼지는 이곳. 여공수님의 카페는 시가 음악이 되는 낭만적이면서도 사람의 온기가 머무는 따뜻한 안식처입니다.
3: 처음에 카페 열어서는 그랬죠. 커피 많이 팔아서, 맛있는 커피 많이 팔아서 절 짓자. 그 마음이 지금도 변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오면 손님 이래가지고 손님도 없는데 언제 커피 팔아가지고 절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내 안에 절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미 다 지었어. 물론 눈에 보이는 절, 만져지는 절, 그런 절도 지으면 좋겠지만 세상에 수많은 절들이

있는데 나까지 죄를 지어야 될 필요가 있겠어? 물론 지으면 더욱 좋겠고 이 생각. 그래서 카페 잘 되기를 바랍니다. 뭐 한 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을 다 하고 싶은데 그거는 뭐 내 생각인 것이고 부디 이제 사람마다 다 자기 처해진 자리에서 각자가 다 부디 더욱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첫 번째 조건, 절에 다니십시오. 이 세상에서 부처님법 만나는 것처럼 큰 인연은 없다. 정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화려한 절을 짓는 것보다 카페를 찾는 이들의 마음속에 평온한 안식처 하나를 더하는 것이 더 큰 불사람 있는 스님. 스님은 오늘도 커피를 내리고 기와를 다듬고 시를 쓰며 찾아오는 인연들을 맞이하는데요. 이곳에서 건네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스님은 오늘도 정성껏 카페를 가꿉니다.

0: 내 이름은 시타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0: 오른쪽에는 노산아 부처님으로 삼전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전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천왕봉 동쪽 능선. 하늘과 맞닿을 듯한 자리에 법계사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새벽녘,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3층 석탑은 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해발 1450m 고지에서 수백 년의 풍파를 견뎌온 석탑인데요. 구름 위에서 만난 천상의 탑.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마치 그 기도가 하늘과 곧장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웅장한 모습 뒤에는 정말 많은 실언이 숨어 있었습니다. 법계사가 흥하면 일본이 망하고 일본이 흥하면 법계사가 망한다, 이런 속설 때문에 고려 말부터 일제는 수차례 법계사를 침략했고 그로 인해 법계사는 여러 차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층 석탑만은 홀로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집앞 곁에는 지리산을 수호하는 산신각이 있습니다. 다른 산과는 다르게 이곳 산신은 여성으로 표현돼 있는데 어머니의 산이라는 별명과 잘 어울렸습니다. 산신각 아래에는 산신 영정과 똑 닮은 천왕할매 석상이 있습니다. 산신 영정을 바탕으로 조각된 석상인데 실제로 보니 정말 똑같이 만든 느낌이었어요. 법계사와 천왕봉을 지켜온 수호자로서 또 소원을 잘 들어주는 영험한 존재라고 전해져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높이 치솟은 천왕봉의 능선. 천년의 시간을 품은 법계사. 그리고 그 위에 우뚝 선 3층 석탑. 이 모두를 품은 지리산의 대자연. 그리고 3층 석탑에 모셔진 부처님을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0: 청동댑을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 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따빠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를 비롯해 종단 주요 스님들이 근일 대종사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조화를 보내며 근일 대종사의 원적을 애도했습니다. AI의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를 구하는 시대, 불교계 곳곳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AI 시대 불교의 길 첫 순서로 불교계에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가 가야사지 일대에서 제20회 하안거 반결제 산행과 우란분절 승보 공양을 개최했습니다. 반결제 산행은 가야산 생태 탐방로를 지켜낸 굳은 서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에서 특별한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안거 30일 수행정진 프로그램이 마련돼 참선 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봉당 근일 대종사의 분향소가 마련된 고은사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고은사 사부 대중은 정신적 지주를 잃은 황망함에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와 종단 주요 스님, 각계 대표들은 근일 대종사의 극락왕생과 속한 사발을 한 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고은사 하원문화템플관에 마련된 현봉당 근일 대종사 분향소, 근일 대종사의 영정 앞에 향을 올리며 두 손을 모으는 스님들과 불자들의 발걸음이 어제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분향소에는 스님의 수행정신을 기리는 조화들이 잇따라 도착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조화도 놓이며 국가 차원의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분향소를 찾은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는 헌향과 헌화로 법향을 남긴 근일 대종사를 추모했습니다.
2: 평생을 조계 가풍으로 수행 위주로 살아온 스님이기 때문에 이 스님께서는 생사가 둘이 아닌 줄을 일찍부터 다 깨치신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씀이 없습니다. 예. 다만 아직 남아있는 우리 세대에서는 이 스님의 가풍을 본받아서 열심히 수행 정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할 따름입니다.
1: 종단 주요 스님들을 비롯한 사부 대중은 말없이 향을 올리고 삼배를 올리며 근일

0: 대종사의 수행 정신과 자비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1: 이 시대의 큰 스승을 참 이전 저희들로서는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특히 큰 스님은 많은 후학들을 위해서 특히 교육 포교에 누구보다 더 큰 원력을 내어주셨는데 빨리 이 어지러운 이 세상에 다시 저희들의 또 스승으로 와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지역 정강계 인사들과 제가 불자들도 본향소를 찾아 삼배를 올리고 스님의 원적을 애도했습니다.
2: 뭐 영주시 전체 불교계 많은 발전과 또 특히 부석사에 지금 뭐 박물관이라든지 모든 영주시에 가르침도 많이 주시고 그런 큰 울림을 저는 아직도 뭐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갑자기 이렇게 비보를 듣고 우리 또 많은 시민분들께서도 많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3: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렇게 떠나셔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만, 저의 진정한 스승으로 여기고 큰 스님께서 저에게 주신 많은 가르침을 다시 새기면서 앞으로 제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0: 평생 자신을 낮추고 수행으로 세상을 밝혔던 현봉당 근일대 종사. 스님을 향한 감사와 존경,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어가겠다는 사부대중의 깊은 발언이 분향소를 가득 메웠습니다. BTN 뉴스 황성환입니다.
4: 지난해 조계종 중앙종회 236회 정기회에서 대종사와 명사법계를 자동품수로 변경한 법계법 개정안의 위헌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법규위원회가 어제 88자 회의를 열고 법계위원장 법산스님이 지난달 15일 심판 청구한 법계법 제8조 대종사 명사법계 자동품수 개정안이 종원 제28조 제6호의 원로회의 심의 권한을 침범하는 위헌 종법이 아닌지를 논의했습니다. 현행 종원에서 원로회의는 2급 이상의 법계 심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하위 법령을 개정해 자동품수로 규정한 것이 위헌에 해당하는지 심판해달란 취지입니다. 법 개정의 신중론과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간 가운데 법규위원장 혜경 스님은 개정 취지와 심판 청구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승가상에 맞는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수기의 시간을 갖자고 제안하면서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법규위원회 간사로는 전 교육부장 지우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외로움과 불안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이제는 AI에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를 구하는 시대입니다. 갈수록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AI는 불교계 곳곳에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BTN 뉴스가 준비한 기획보도 첫 순서로 현대인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불교계에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5: 누구에게도 말 못할 마음의 고통에 마주했을 때 현대인들은 이제 사찰이나 성당으로 향하지 않고 인공지능 대화창을 켭니다. AI가 건네는 다정한 공감에 기대 정서적 안정을 찾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AI는 도구를 넘어 마음 의지처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학술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12,000여 건의 실제 AI 활용 사례 분석 결과 코딩이나 업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분야는 치료와 동반자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도구를 넘어 마음을 위로하는 정서적 동반자로 넘어가고 있는 건데, 마음 치유 종교인 불교계도 이러한 정신문화 변화 양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6: AI의 사유 패턴들이나 문제 해결 방식이 우리 인간들한테 절대적인 영향을 이제 끼쳐가는, 바로 전면화되기 시작했다. 정신건강, 또 삶에 대한 어떤 의미를 찾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좀 재점검, 또는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는가.
5: 대중들이 인공지능을 정서적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흐름 속에서 불교계는 AI를 포교와 전법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양과 난해한 언어 탓에 수많은 세월과 인력이 필요했던 불교 경전 번역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시간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 알고리즘을 이식한 한문 불전 검색 시스템 시베타와 다르마 미트라가 문법 분석부터

0: 부터 동의어 검색까지 단숨에 처리하며 연구 풍경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1: 다른말 밑들어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그 경전의 번역을 이제 제가 봤을 땐 거의 90% 이상 정확하게 번역을 해줍니다. 정확도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또 유명한 경전 같은 경우는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이제 저는 이제 검수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떤 난이도가 있는 경전 내용도 좀 쉽게 강의할 수가 있다.
0: 대만 불광산사는 불교 전문 빅데이터를 탑재한 플랫폼 불광 AI 서비스를 무료로 전 세계에 공개하는 등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형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성운 대사가 저술한 불광대사전의 방대한 내용을 다국어로 초고속 번역하는 건 물론 미국 UC 버클리 연구팀과 손잡고 고대 불교 언어 번역에 특화된 미트라 프로젝트까지 결합해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번역을 넘어 불교적 전문 지식 영역까지 흡수하고 있습니다. 최신 AI 모델에게 조교종 포교사고시 예상 문제를 풀게 한 결과 최고 98점을 기록하며 방대한 교리를 풀어내는 기술적 유용성을 증명했습니다. 다만 한국 불교 고유 의례인 고두례와 같은 일부 문항에서는 오답을 내는 기술적 한계도 관찰돼 더 개선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2: 이제 딥시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답률이 82%인데 그 확신도는 이제 0.93까지 올라갔거든요. 애초에 좋은 답이 나오도록 우리가 이제 고품질 데이터를 잘 학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0: 이처럼 기술이 인간을 대체해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스스로 깨닫는 자각의 힘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3: 마음 치유가 되려고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그냥 단순한 정보의 흡수, 일방적인 전달, 이것이 아니라 자각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체험과 자각이 있을 때 이게 자기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 외로움도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0: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술의 진화가 마음 치유의 종교인 불교계의 위기일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될지 주목되는 상황. 과연 인공지능에게는 사람을 치유할 진짜 마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기술의 시대 속에서 불교의 역할은 무엇일지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4: 여름철 스님들이 외부 출입을 끊고 참선에 몰두하는 하안거가 어느덧 절반이 지났습니다. 덕숭총림 수덕사에선 이맘때면 방장 스님부터 젊은 수좌들까지 4부대중이 함께 가야산 숲길을 걷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단순한 산행을 넘어 훼손될 뻔한 자연을 지켜낸 역사와 치열한 수행 점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충남 예산 가야사지에서 서산 보온사지로 이어지는 백제의 미속길, 짙은 녹음이 우거진 산길을 따라 하안거 정진해 든 스님과 불자들의 긴 행렬이 이어집니다. 덕숭총림 수덕사가 지난 12일 가야사지 일대에서 제20회 병원연 하안거 방결제 산행과 제15회 우람분절 승보 홍향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20회째를 맞은 방결제 산행은 2007년 가야산 관통도로 건설을 막아내고 생태 탐망로를 지켜낸 굳은 서원에서 출발했습니다.
6: 오늘 이 자리는 과거와 미래를 관통하는 덕숭총림의 가장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5: 방결제 산행에 함께한 덕숭총림 방장 다라우송 대종사는 숲길의 맑은 바람처럼 번뇌를 끌어내고 맹렬히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7: 하늘 땅내 심장이요 일체가 이놈 남은 반철을 다시 결제할 수 있는 탄력이 반철 산행이더라.
5: 한편 제15회 우람분절 승보 홍량을 통해 수덕사 본말사 4부대중은 오직 화두를 들고 치열하게 정진하는 스님들이 무사히 안거를 성만하길 바라는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안거에 든 납자들은 백제의 미속길을 땀으로 적시며 얻은 새로운 에너지로 남은 45일 동안 치열한 깨달음의 여정을 다시 이어갑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4: 종단 혁신과 종도 참여를 주제로 조계종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대화마당이 열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 추진본부와 실천불교 승가회가 공동 주최한 어제 대화마당에선 총무원장 선거를 종책 중심 선거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종단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의제가 다뤄졌습니다. 부람사주지 전 교육부장 법인스님 기조 발제로 시작된 토론은 4부대중의 참종권 보장과 민주적 종단 운영, 재정 공영화와 종단의 승려 수행권 보장,

0: 복지제도 구축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공론화됐습니다. 토론회에는 수원사회주 세영스님, 법명사회주 선일스님 등이 참석해 종단 혁신 과제와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싱그러운 캠퍼스 속 동국대학교에선 조금 특별한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한과 30일 수행정진 프로그램이 마련돼 학생과 교직원들이 참선 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전통 수행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현장을 양육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초여름의 푸르름이 가득한 동국대학교 캠퍼스. 활기찬 캠퍼스와는 대조적으로 중앙도서관 선명상홀은 고요한 침묵이 흐릅니다. 동국대 종학연구소가 개설한 한거 30일 수행정진 프로그램 현장. 핸드폰도 반납한 채 오롯이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는 30여 명의 진지한 모습이 스님 못지않습니다. 가부좌를 들고 앉아 숨을 고르는 참가자들의 눈빛에는 구도 열정이 가득합니다. 한거는 본래 스님들이 여름 석 달 동안 한 곳에 머무르며 오직 수행에만 몰두하는 전통 불교 의식인데 캠퍼스에서 수행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2: 백년 단물 일조진, 3일 수심 천지보다 이런 말이 있죠. 3일 동안만이라도 내 마음을 닦으면 천년의 보배가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바깥으로 이렇게 찾는 것은 이렇게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게 무한한 행복이죠. 항상 행복은 가까이 있습니다.
1: 이번 프로그램은 한거의 수승한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이론으로 접했던 불교 수행을 머리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참선 수행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마련된 자리입니다. 자신을 돌볼 시간도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캠퍼스 안에서도 깊은 내면 성찰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3: 어쨌든 불교 동아리에서 여러 활동을 하면서 그런 마음 수행의 장점들을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4: 모든 일은 인연생계에 따라서 다들 이어져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의 시발점이 아마 저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서 수행을 통해서 저의 정신을 맑게 한다면 모든 일이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5: 지와 관 수행이라는 수행의 이제 두 축이 공통적으로 굴러가는 그런 수행인데 그냥 이 현재의 마음을 두고 깨어있는 수행하고 싶습니다.
1: 수행은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하고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안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등 동국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좋은 기운 같은 것도 많이 모이게 되고 이 동국대 전체에 좋은 영향으로 퍼지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이제 시작하는 일원으로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1: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한거 수행정진은 전통 불교 문화의 대중화와 현대인의 정신 건강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0: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소재 종립 정광고등학교에서 현장 출가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총무원 포교부는 어제 정광고 룸비니건 강당에서 열린 진로 박람회에서 출가 장려 홍보 부스를 열고 재학생 700여 명을 대상으로 출가 절차와 스님 생활, 단기 출가 학교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출가 상담사 붓다선원 선진 스님과 혜등 스님은 출가를 고민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불교적 진로를 폭넓게 안내하고 정광고 교법사 진현 스님은 군법사 진로와 동국대, 중앙승가대 불교인재 전형에 관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총무원 포교부는 소년 출가의 장점을 알리기 위해 연등회와 불교박람회, 종립학교 진로박람회 등을 찾아 상담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가 부산 연등회에서 모은 시민들의 정성을 지역 이주민들을 위한 자비 나눔으로 회양했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지난 12일 부산 진구에 있는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 사무실에서 사무총장 석산스님, 사무부총장 동암스님, 해광스님, 종민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비 나눔 전달식을 열고 1,000만 원 상당의 의약품과 의료기구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2016 부산 연등회 기간 시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한 소원 등 달기 체험을 통해 마련됐으며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이주민들의 진료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매년 부산연등회 소원 등 기금을 지역 소외계층에 회양하며 부처님 오신 날에 자비와 나눔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진각동 종립학교인 대구 시민중고등학교가 청소년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대구 시민고등학교

총 196명의 학생들이 계를 받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참되고 바른 삶을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상명정사는 5개의 약속을 실천하고 지혜를 더해 부처님 가르침과 스승을 따라 복과 지혜를 길러 세상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법문했습니다.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에 앞장서온 사단법인 부다가 유디 전주 효자치과와 나눔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단법인 부다 이사장 진성스님과 유디 전주 효자치과 손효준 대표원장은 지난 10일 치아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으로 효자치과는 부다 복지관 이용 어르신과 봉사자, 탑사 등 관련 사찰 신도들에게 양질의 치아 건강 의료 서비스를 약속했습니다. 진성 스님은 지역의 훌륭한 의료인들과 부다 봉사단이 함께 손잡고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협약식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부따회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떡하면 많은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4: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5: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6: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7: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6: 괴이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8: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3: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두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0: 역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삼보대성야종진영예 흥내미온미신 현시안보시누나 삼천세계무법설법 세법무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한무종약 칭담인월 시

인등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배동 참리자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자 전웅건작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홍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감 국조

진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융창남북 평화통일속성치 국태민안 우순풍조 만민안락 천하태평 불일정의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보조 해동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불법문종 신심경고발보리심영불태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대원시의합원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삼제팔란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천사지경시시무백해지제소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0: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0: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1: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 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일즉일체요 일체즉일이니 단능여시하면 하나 불필가. 하나가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이니 다만 능이 이와 같다면 어찌 일을 마치지 못했다고 걱정할까 본가. 일이란 많은 일이 있고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면 생사대사요 깨달음의 일입니다. 하나가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이니지만 알아도 설사 깨치지 못하고 생사대사를 해결 못했다고 해서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어서 깨쳐가지고 중생 제도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에 보답받고 지금 현재 자기를 돌아다 봐. 내가 오늘 진정한 의미의 참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이면 곧 옷 갈아입는다. 숨만 안 쉬면.

0: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2: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0: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4: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3: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보살제대중 집건강신신중시인족행신중도량시인주성신중주지신 주산신중주림신주약신중주가시인 주하신

시방 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화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이끄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듯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 같이 음앙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제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 끊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 끊고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선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벽안당 법인 대종사의 법문을 회고하다. 경봉 조사 위상족, 경봉 조사의 대를 이은 맏상좌가 되어 천성산 내원선원에서 조사 관문을 격파하셨네. 조계 종단의 정화 불사에 온몸을 던지셨고 청백 가풍으로 육한장을 떨치셨네. 영축산 통도사의 진정한 사표이셨으며 안과 밖이 한결같고 항상 정묵으로 바라보시었네. 법좌에 올라 법문하실 때는 주장자를 높이 드시고 부처와 조사의 심인을 바로 보도록 열어 보이셨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4: 탄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하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5: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회향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하남도량의 승방 신축 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명입니다. 나란 일을 부처님같이, 국민을 부처님같이, 우리도 부처님같이. 네, 전국 2만 5천여 공무원 불자들의 신행 조직이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공직사회 내 불교 포교의 구심점인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신임회장을 맞이하며 재도약에 나섰습니다. 공불의 신임회장으로 성평등가족부 정구창 차관님이 선출되었는데요. 조직의 안정과 함께 새 지도부 출범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새롭게 취임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정구창 회장님 모시고 공불련의 미래 비전과 포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하겠습니다.

0: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많이 바쁘시죠?
1: 아닙니다.
0: 네. 이렇게 바쁘신 중에 이렇게 BTN 불교TV 지대망 시즌3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1: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 공무원 불자 연합회 회장 정구창입니다. 오늘 시청하시는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불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3월에 취임을 했는데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직 사회 내에 전파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누고 듣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차관님. 오늘은 아무래도 공무원 불자 연합회 회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제가 회장님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1: 예, 네. 그러십시오.
0: 공직생활 오래 하셨죠?
1: 예, 제가 한 33년 아유, 했습니다.
0: 네, 강산이 세 번 이상 바뀌었네요.
1: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0: 네, 참 오랜 세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전국에 있는 공무원 불자들의 신행 조직이잖아요. 먼저 한국 공무원 불자 연합회에 대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예, 스님 말씀대로 네. 전국 공무원 불자들의 모임입니다.
0: 네.
1: 지난 2000년에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한 26년째 네. 이어오고 있는 조직입니다.
0: 네.
1: 그야말로 중앙부처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0: 네.
1: 망라해서 불자들의 모임입니다.
0: 네.
1: 그동안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공무원 조직 내에 녹여내는데 네. 큰 역할을 해왔고요.
0: 네.
1: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그러시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불교가 공무원 그 조직 안에서 공무원 불자 연합회가 출범이 사실은 늦었죠. 이웃 종교에 비하면.
1: 예, 2000년에 발족을 했으니까 좀 네.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죠. 왜냐하면 이웃 종교는 뭐 신우에다 해가지고 아주 오래 전부터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1: 예, 그런 네. 줄 알고 있습니다.
0: 근데 우리 이제 회장님께서는 차관까지 오기까지 32여 년 지금 공무원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언제부터 이 공무원 불자연합회 활동을 하시게 되셨어요?
1: 공무원 불자연합회 그 활동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주변에 네. 여러 지금 공불련의 그 고문님들이라든지 네. 또 네. 친구들이 이 공불련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0: 네.
1: 그 조직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0: 그러셨군요. 네. 지난 1년간 사실 회장단이 공석이었어요.
1: 네, 그렇죠.
0: 네. 그래서 다소 좀 분위기가 침체되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어요.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우선은 먼저 취임 소회부터 좀 밝혀주시죠.
1: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네. 이 회장직을 맡아서
0: 네.
1: 사실은 기쁘기도 하지만 그 책임이 무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1: 그동안 우리 공불련 조직이
0: 네.
1: 코로나 같은 시기도 있었고
0: 맞습니다.
1: 또 회장도 부재해가지고 네. 있었던 조금은 네.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0: 그렇죠.
1: 아마 이 부분을
0: 네.
1: 잘 제가 맡아서
0: 네.
1: 그 무게감 있게
0: 네.
1: 잘 이 봉사를 해서
0: 네.
1: 기존에 활동했던 그 공불련으로 만들어 놓는데
0: 네.
1: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0: 아유, 든든합니다, 회장님.
1: 감사합니다. 네.
0: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진우 스님을 예방하셨죠.
1: 예, 그렇습니다.
0: 네. 예방하시면서 첫 공식 행보를 시작을 하셨거든요. 당시에 우리 총무원장 스님께서 공직자로서 당당하게 전법 포교에 임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회장님께 전하셨는데요. 회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이 공불련의 좀 구체적인 신행 활동 계획 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동안 조금 침체했던 우리 네. 공불련 조직을 좀 더 당당한 공무원의 신행 조직으로 또
0: 네.
1: 포교 조직으로 이끌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중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선 네. 정기법회라든지 수련법회를 정례적으로 좀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즘 젊은 뭐 공무원들도 그렇고 불자들도 그렇습니다만 네.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사실 체험하면서 불교를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0: 그렇죠.
1: 그런 명상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템플 스테이 같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네. 그 중앙이나 지방에서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0: 네.
1: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 조직인 만큼
0: 네.
1: 그 보시하는 그 네. 하는 그 자원봉사라든지 네. 또 재능 기부 네. 같은 보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좀 바꿀 생각을 네. 갖고 있습니다.
0: 네. 사실은 우리 불자님들은 이웃 종교 그 신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그 어디 가서 서류를 작성을 할 때 종교란에 불자라는 걸 잘 안 써요.
1: 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그런데 이웃 종교인들은 참 적극적이거든요.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그 신규 교수나 직원들을 이렇게 이제 면접을 들어가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불교 대학에 들어오면서도 기독교 분명하게 씁니다. 그리고 천주교 분명하게 씁니다. 근데 우리 불자들은 다른 그 천주교나 기독교 대학에 갈 때 못 쓸 거예요. 그래서 적극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앞으로 활동을 우리 공무원 불자들에게 좀 더 적극적이고 자기 표현을 확실하게 할 줄 아는 그런 불자로 좀 인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스님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저희 네. 뭐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0: 네.
1: 그리고 사자처럼 바람처럼
0: 네.
1: 이렇게 혼자서 가고
0: 네.
1: 정말 얼마나 적극적이고 당당합니까?
0: 네.
1: 그런 말씀을 그 새겨서
0: 네.
1: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전법하고 포교하는데 네. 활동을 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20일하고 21일 양일간에 벌써 덕숭총님 수독사에서 25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14대 회장 취임법회 그리고 30차 성지순례 제23차 합동수계법회가 봉행이 되었어요. 공불련 신심증량과 함께 조직 활성화 방안이 모색이 됐다고 소식을 전해 들었거든요. 네, 분위기 어땠습니까?
1: 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네. 의미 있는 그런 그 법회였고요. 친법회가 네. 됐습니다. 그리고 수계법회도 있었고요. 거기서 각 지방에서 오신 분들하고
0: 네.
1: 앞으로 우리 공불련에 나갈 방향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0: 네.
1: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서 굉장히 네. 좋은 모임이었습니다.
0: 네.
1: 앞으로도 이러한 정기법회 또 수련법회 이러한 식으로 일단은 많이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0: 네. 사실은 이제 회장님이 한 1년 지나야 다 파악이 되겠지만 그 어느 기관에 있는 공무원 불자가 제일 적극적이던가요? 이 기관별로 다 특성이 있을 텐데.
1: 제가 뭐
0: 우리 회장님
1: 모든 기관 네. 회원 기관들이 다 네. 적극적인데요.
0: 네.
1: 특히 제가 파악하기로는
0: 네.
1: 행안부도 적극적이고 또
0: 행안부도.
1: 복지부도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서울시도 아마
0: 네.
1: 굉장히 적극적인 불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1: 앞으로 이런 기관들만이 아니고
0: 네.
1: 모든 그 중앙부처
0: 기관들이,
1: 또
0: 네.
1: 지방에서도 지방정부에서도
0: 네.
1: 많은 불자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0: 네.
1: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0: 네. 복지부 같은 경우는 퇴직한 분도 그 법회할 때 꾸준히 뒤에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1: 예, 거기서 활동하던 분들도
0: 네.
1: 저도 뭐 연등회라든지 뭐 네. 이런 행사 때 자주 만나 뵙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네. 우리 그 회장님이 소속된 성평등 가족부는 어떻습니까?
1: 성평등 가족부는
0: 네.
1: 그 원래 성평등 가족부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0: 아,
1: 그러다 보니까
0: 네.
1: 불자 회원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0: 네.
1: 제가 이제 회원으로 등록하면서 좀 더 활성화되고 있는
0: 네.
1: 분위기입니다.
0: 아무래도 회장님 계시니까 좀 같이 활동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1: 예,
0: 싶거든요.
1: 그렇게 하겠습니다.
0: 네,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 한국 공불련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1: 아무래도 우리는 네. 공무원 불자 조직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또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 공무원 조직이 어떻게 녹여내는가 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네. 우리 조직 문화 속에서 네. 부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0: 네.
1: 그래서 부처님이 늘 그 가르침을 주신 무아라든지 또 중도 사상 이런 것을 네. 공직 윤리와 어떻게 결합시켜서
0: 그렇죠.
1: 우리가 네. 지금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 집행에 있어서 그러한 부처님의 지혜가 섬에 들게끔 하는 게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0: 네.
1: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공적 조직이니까 그런 사익에 대해서
0: 네.
1: 우리가 또 그런 데 대한 엄격한 네. 기준을 가지고
0: 맞습니다.
1: 임해야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청렴한 조직으로 가는 그런 데 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공무원 불자님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이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이제 우리 회장님이 한 바퀴 쭉 도시면서 우리 공무원 불자들만큼은 이 육바라밀 정신이나 또 육화정신 같은 거를 잘 우리가 배워서 공무원으로서 자기 업무 속에 그걸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어보자라는 그런 좀 가르침을 전달하면서 다니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 예, 저도 뭐 그 정도로 전달할 네.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0: 네.
1: 그런 부분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분을 네. 연결을 해서 선임을 모시고
0: 그럼요.
1: 이런 법문을 네. 할 수 있도록 그런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0: 네, 아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 공부례 활동이 우리 공무원 불자들에게 어떤 그 긍정적인 영향이 있어야 되거든요. 긍정적인 영향이 있어야만이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불자로서 활동도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1: 선생님 저는 1차적으로
0: 네.
1: 우리 이 불교라는 것이 특히
0: 네.
1: 공직자 불자에게는 그 어떤 마음의 힐링
0: 네.
1: 또는 그 이 이러한 하나의 그 안식처로서의 마음을 힐링하는 것은 안식처로서의 우리 공불련 조직이지
0: 네.
1: 않나 싶습니다.
0: 네.
1: 그 직장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도 있을 테고
0: 네.
1: 또 마음을 안정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
0: 그렇죠.
1: 우리 공무원 공불련 조직에서
0: 네.
1: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0: 네.
1: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조직 문화에서의 그 불자의 역할을 얘기를 했는데
0: 네.
1: 그러한 그 부처님의 계율처럼 공직의 윤리를 지킬 때
0: 네.
1: 하나의 그런 신호등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또 조직이지 않나 싶습니다.
0: 맞습니다. 네.
1: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자전거를 함께 타고 가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0: 네.
1: 도반으로서의 네. 역할을 하면
0: 네.
1: 물론

0: 무쇠 불처럼 혼자서도 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함께 간다면은 오래 갈수 있고
1: 그렇죠.
0: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돼서 그 도반의 기능 같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배우는 뭐 그런 역할을 우리 공무원 불자 연합회에서 할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1: 아유, 맞습니다. 우리가 혼자 가면 멀리 못 간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걸어야 오래 갈수 있다. 도반들의 힘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말씀 중에 이제 우리 공무원 불자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역할. 그래도 이 옛날하고 공무원을 대하는 국민들의 태도가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아유 그 고생하신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요즘 민원이 너무 많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각 부처마다 그 역할에 따라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직에 있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불자들에게는 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부처님도 계시지만은 우리나라에는 명산대찰이 있거든요. 얼마나 백그라운드가 좋습니까? 공무원들이 조직별로 힘들고 고단할 때 템플스테이, 청문회 또 도움을 구해보세요. 다 연결해 주실 겁니다.
0: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 그래서 모든 그 전국의 사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신데 충분히 활용하시면서 본인 스스로가 힐링이 되어야만이 국민들의 그 민원을 대할 때또 찾아오는 그 손님을 대할 때 반갑게 또 즐겁게 행복하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공무원 불자가 되면 좋겠어요.
0: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리고요. 옛날하고는 또 다르게 세대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가 달라지면서 종교와 수행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젊은 공직자들과는 우리 회장님은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실까? 조직 내에서 왜냐하면 차관이라고 하면 엄청 높은 자리거든요. 젊은 세대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흔치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0: 지금 이 불교도 보니까 굉장히 젊어지고 있고요. 제가 불교 박람회라든지 연등회라든지 또 법요식에만 가봐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1: 그렇죠.
0: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불교도 지금 변화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도 굉장히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
1: 맞습니다.
0: 사람들하고는 정말 우리 세대하고는 좀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 그렇죠.
0: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듣는 그런 소통 이런 게 중요하고요. 지금 그 소위 MZ 공무원이라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체험적이고 정말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말들, 행동, 뭐 시책 이런 게 중요합니다.
1: 그렇지.
0: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공훈련 회원들이 되는 젊은 이대 공무원들, 회원들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그 명상 프로그램이라든지 템플스테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명산 대찰로 다니면서 좀 힐링하는 그런 그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소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 그래도 우리 그 회장님께서 MZ 세대들하고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군요.
0: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MZ 그 세대를 둔또 하나의 그 아버지로서 많은 노력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한국 공무원 불자연합회 제14대 정구창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AL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들은 의미 있고 품격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 후원자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동참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그현 정부 부처 내에서 이 성평등 가족부의 차관직을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성평등 가족부의 역할 그리고 그 기능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예, 성평등 가족부는 네. 지난 정부에서 그 여성 가족부를 개편을 이름도 바꾸고 네. 개편한 것입니다. 성평등 가족부인데요.

0: 두 번째로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가정 밖에 나와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우리는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런 고정관념의 상이 많이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러한 부분을 좀 없애서 차별도 없고 또 소외도 없고 배제도 없는 그런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예전에는 보면은 여성들이 미혼 여성이 취직을 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또 출산을 해야 되고 그런 모든 육아는 여성들의 전담이었고. 근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남성도 출산 휴가가 있더라고요.
0: 네, 상당한 그 남성 공무원들이 육아 휴직을 쓰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그걸 또 제도적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많은 부처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그거는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왜냐하면 그 아이를, 한 가정에 아이를 키우는데 2세를 같이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너무 여성 역할, 남성 역할 이렇게 나눠 놨는데 그 가정 안에서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이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부분은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에 여성가족부가 생길 때, 아, 그러면 또 역차별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남성가족부도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성가족부가 생길 때는 여성에 대한 약간의 사회적으로 차별적인 어떤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직장 내에서도. 근데 요즘에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성평등 가족부로 이렇게 바뀐 게, 아, 잘 되었구나. 오히려 조금 더 확대해서 일을 할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 역할이 크실 것 같아요.
0: 지금 좀 전에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이 성평등 또 여성만의 그 부처가 아닌 이런 말씀들은 정말 새겨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이 평등이라는 것은 사실 부처님께서 가르친 그 가르침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구라도 소외받지 않고 똑같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그런 면에서 성평등 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 방향하고 부처님의 말씀, 평등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말씀 가지고 아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고요. 성평등한 그 정책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런데 이제 여가부에서 성평등 가족부로 이렇게 뭐랄까 역할을 바꾸면서 초대 차관이 되셨어요.
0: 네, 그렇습니다.
1: 어떻습니까?
0: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아까 저 우리 회장을 맡은 것처럼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1: 그렇죠.
0: 사실은 부처님 말씀대로 누구나 평등하고 특히 또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게 취약한 사람, 약한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1: 맞습니다.
0: 성평등 가족부에서도 정말로 그 어려운 가족, 어려운 청소년, 또 여러 가지 폭력으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또 여성들입니다. 이런 데
1: 그렇습니다.
0: 대해서 좀더 배려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사실은 이 평등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청년이 맡아야 될 일을 저 초등학생에게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
0: 그렇습니다.
1: 역할에 맞게 맡기는 게 바로 평등한 일이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 평등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조금 곡해될 때도 있고 그랬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성들도 사실은 무조건 힘이 약하다고 해서 보호받으려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성들도 여성들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때 그게 평등한 거예요. 무조건 여성이라고 해서 보호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때 그것이 바로 남성하고 평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직장 내

0: 에서도 자기 역할을 분명하게 하면 돼요. 잘하면 되고.
1: 네.
0: 네. 아, 그리고 이제 공직 생활이나 또 정책 수행에 있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서로 맞다 있는 부분도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1: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무아라든지 네. 중도 이런 지혜는 바로 공직사회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1: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사실은 사익이나 네. 나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삿된 그런 그 정책들을 해서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청렴하고 공명정대하게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은
0: 네.
1: 바로 불교하고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죠. 네, 무아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어떤 역할을 할 때 너무 자기 애가 너무 강하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무아라는 가르침이 공직 생활에는 굉장히 자기 중심을 잡아주고 자기 역할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가르침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천수경에 보면 저 뒷부분에 원하 분신 변진찰 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내가 분신 몸을 나누어서 원하는 곳마다 다 변진찰 모든 곳에 나타나서 자기 역할을 하겠다. 보세요, 우리 차관님은 지금 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님이죠. 또 자기 위치로 돌아가면 차관님이죠. 집에 가면 아버지죠. 누군가에게는 남편이죠. 만약에 딸을 시집 보냈다면 장인어른이죠. 이 역할이 몇 개입니까? 분신 변진찰 한다는 거는 내 몸을 나누어서 어딘가에 놔두고 이거보다는 그 주어진 역할이 다 분신되어 있잖아요. 그 역할에 충실한 게 분신 변진찰이 아닐까.
1: 네.
0: 저는 그렇게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사실은 공직에 있으면서 분신 변진찰을 잘하면 되겠다.
1: 예, 맞습니다.
0: 네,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저도 스님 관세음보살께서는 네. 다 이 세상을 모든 걸 다 보고 듣고 있다.
0: 네.
1: 거기서 그러니까
0: 네.
1: 정말 깨끗하고
0: 네.
1: 이 청정하게 네.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0: 맞습니다.
1: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회장님 불연이 참 궁금하네요. 어떻게 불교와 인연이 되었을까? 네. 궁금합니다.
1: 저는 사실은 그 어릴 때부터
0: 네.
1: 제 고향이 합천입니다. 경남 합천인데
0: 아.
1: 어릴 때부터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0: 네.
1: 이렇게 그 자라났고요.
0: 네.
1: 특히 제가 결혼을 하니까 우리 장모님께서 아주 독실한 이 불자하셨군요. 그리고
0: 네.
1: 처갓집도 거의 사찰 밑에 있고 이래가지고
0: 네.
1: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았고요.
0: 아.
1: 또 그보다 더 조금 뭐 결정적인 주변의 친구들이
0: 네.
1: 불심이 깊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님 한 분이 있었는데 후배이기도
0: 네.
1: 하고 뭐 친구기도 한 스님 한 분이 한
0: 네.
1: 15년 전부터 제가 그분한테서 이 불교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0: 네.
1: 하게 됐습니다.
0: 예.
1: 한 가지로 제가 어려울 때마다
0: 예. 예.
1: 스님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0: 네.
1: 지금 당장 필요한 거 그런 걸 도와달라고 부처님께
0: 네.
1: 기도하지 말고
0: 네.
1: 당신이 뭔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0: 네.
1: 정말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해라
0: 네.
1: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0: 그러셨군요.
1: 그렇게 정말 큰 힘을 얻었거든요.
0: 네.
1: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불교와 인연이 됐고요. 아마
0: 네.
1: 많은 분들의 인연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0: 아. 아주 자연스럽네요. 가야산의 정기를 받으시고 해인사 부처님의
1: 예.
0: 든든한 후원을 받으시면서 성장을 하셨고 불자로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바쁜 공직 생활 속에서 이 수행과 마음 공부 이어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마음 챙김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수행을 하고 있다면 그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1: 제가 불제자로서
0: 네.
1: 어쨌든 부처님 말씀 공부를 하려고 불경
0: 네.
1: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BTN 불교 TV에서의 그 유튜브 콘텐츠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많이 도움이 되고요.
0: 그러시군요.
1: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어쨌든 이 그 불교 경전을 조금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어나서는.

0: 반야신경도 한번 암송해보고요.
1: 네.
0: 그리고 자기 전에는 건강경을 한 페이지라도 읽고 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주변에 또 사찰들이 많아요, 제가 사는데. 그래서
1: 그러시군요.
0: 주말에는 그쪽으로 들러서 또
1: 네.
0: 기도도 하고
1: 예.
0: 그렇게 하고 있고요.
1: Yeah. 네.
0: BTN 불교 TV도 많이 보고
1: 아,
0: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네. 아, 사실 우리 BTN이 역할을 크게 하고 있어요. 집안의 법당이잖아요.
0: 네,
1: 그죠?
0: 그렇습니다.
1: 네. BTN만큼은 예불도 나오고, 스님들 법문도 해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불교계 소식도 또다 받으시고,
0: 네.
1: 네. 그래서, 가정 안의 법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회장님, 우리 BTN 많이, 네, 봐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0: 예, 제가
1: 네.
0: BTN 불교 TV를 통해서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공무원 불자들께 우리 BTN 불교 TV 통해서 공부 좀 많이 해라. 이렇게 또 전달해
0: 예,
1: 주십시오.
0: 그렇게 하겠습니다.
1: 네. 아, 그리고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활기 있는 공불련을 기치로 또 회원 결집을 통한 법회 활성화 등이 공불련 활동 보폭을 넓혀 가겠다라고 밝히셨잖아요. 공불의 회장님으로 이제 이렇게 소임을 보시면서 어떤 비전이나 목표? 나름대로 세우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 네.
0: 당당한 우리 공불련,
1: 네.
0: 또 적극적인 공불련,
1: 네.
0: 사자같이,
1: 네.
0: 바람같이, 무쇠의 뿔처럼 그런 신행 조직으로서 거듭나려고 합니다. 그런
1: 네.
0: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 법회, 정기 법회라든지 수련 법회를 통해서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0: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모이고 또 템플스테이라든지 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도
1: 네.
0: 많이 개발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네. 네. 아, 그리고 필요하시면, 총무원에 또 여러 가지 도움도 청하시고 하십시오.
0: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
1: 네.
0: 원장님께서도 당당하게 가라고
1: 적극적으로 아마
0: 하셨으니까
1: 도와주시지 않을까
0: 그렇게
1: 싶습니다.
0: 할 걸로
1: 네.
0: 알고 있습니다.
1: 아, 그리고 이제, 소임자로서, 공무원 불자연합회 회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비전이나 목표도 있겠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불제자, 정구창 불자로서, 공직자 정구창 차관으로서 어떤 소원, 바램도 있으실 거예요. 네.
0: 개인, 이 불제자로서의 제 욕심은
1: 네.
0: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이 삼독이라고, 탐진치라고 그러지
1: 네.
0: 않습니까? 이런 데서 마음을 내려놓기가 정말
1: 쉽지 않죠.
0: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바람처럼, 무쇠의 뿔처럼, 사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공부를 좀 해야
1: 그렇죠.
0: 되겠다는
1: 네.
0: 말씀을 드리고, 또 공직자로서는 제가 아까 평등한 성평등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1: 네.
0: 있어서 정말 이렇게 철새가 날아가고 마지막까지 남은 철새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직자 자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공불련 회장으로서는 우리 당당한 공불련으로서 거듭나는데 제가 역할을 다 했으면 하는 그런 발언을 해봅니다.
1: 네. 아, 참, 정말 솔직한 말씀이십니다. 이런 살아가면서, 그런, 유혹된 일들 참 많은데, 그런 데서 정말 묵묵하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공직자로서 끝까지 청렴하게 그 자리를 잘 지켜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석으로 금강경 한 구절이라도 읽으려고 노력하는, 독송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침에 반야신경 한 편이라도 독송하려고 노력하는 거. 꾸준히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자로서 그런 수행을 꾸준히 잘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우리 그 전국 2만 5천여 불자 공무원 회원들과 또 BTN 불교 TV의 우리 시청자 불자 여러분들께 덕담 내지는 또 당부의 말씀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 예, 공불련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TV를 보고 계시는
1: 네.
0: BTN 불교 TV
1: 예.
0: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부처님의 지혜를 늘 이렇게 몸에 지니시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두 손 모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회장님 앞으로도 건강 잘 유지하시고요. 공무원불자 연합회 잘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무아와 자비의 미덕으로 공직사회와 불교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정구창 회장님의 말씀과 함께했습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새 수장과 함께 공직사회를 환하게 밝히는 지혜의 등불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동참하고 후원해 주고 계신데요.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강명진 불자님, 박선숙 불자님, 최경란 불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무수한 우리 붓다회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자비로운 부처님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하재봉입니다. 드라마 붓다를 방영한다고 해서 제가 간략한 리뷰를 남겨볼까 합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부처님의 이야기가 자주 영화화됐는데요. 인도 GTV에서 방영된 55부작 드라마 붓다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만들어진 부처님의 이야기와는 달리 탄생부터 출가, 깨달음, 그리고 가르침을 펴고 열반에 이르기까지가 연대기적으로 매우 촘촘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류 4대 문명권 중에서도 고대 이집트 그리고 고대 중국의 궁중을 묘사한 경우는 많지만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 한국 관객들은 고대 인도 궁중의 모습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려 16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이 블록버스터급 드라마 붓다는 기원전 6세기 인도 대륙의 16왕국 시대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거대한 오픈 세트를 지었고요. 카필라국의 황금빛 궁전이 등장하고 또 마가다국의 위압적인 성체 그리고 수행자들이 머물던 기원정사 등이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2천 벌이 넘는 고대 인도의 전통 의상 그리고 정교한 장신구들이 동원되어서 왕족과 귀족들의 화려한 삶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훗날 시다르타 태자가 이 모든 물질적 풍요를 버렸을 때의 그 상실감, 위대한 결단을 이 시청자들에게 납득시키는 굉장히 훌륭한 시각적 장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몰입도를 높이는 몽환적이고 웅장한 배경음악도 시청의 중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숫도다나 왕과 마야 부인사에서 탄생한 시타르타가 위대한 왕, 위대한 수행자가 될 거라는 아시타 선인의 예언, 또 시타르타가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완벽히 격리된 채 자라나는 그 온실 속의 삶이 대하 드라마의 초반부를 형성한다면, 야소다라 공주와의 결혼, 또 아들 라울라의 탄생 이후 궁 밖으로 나간 시타르타 태자가 노인, 병자, 죽은 자, 그리고 수행자를 차례로 목격하면서 인간의 생노병사라는 근원적 고통에 눈을 뜨는 과정이 중반부를 장식합니다. 55부작 드라마의 중간 부분 27회부터는 왕위와 가족을 뒤로하고 궁을 떠난 시타르타가 강가에서 머리를 자르고 또 구루들 밑에서 뼈가 드러날 정도의 고행을 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34회부터는 보리수나무 아래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는데요. 누겨원에서 첫 설법, 그리고 빈비사라 왕 등 당대 권력자들이나 또 천민들을 가리지 않고 교단을 이끌며 가르침을 전파하다가 마지막 54회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거대하게 전개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격화된 부처가 아니라 인간 시타르타의 복원입니다. 기적이나 신비주의에 기대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자가 왜 번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 심리적 개연성을 드라마 부단은 파고들고 있습니다. 제작진들은 무려 10년이라는 긴 기획기간 동안 불교학자들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전 세계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인문학적 텍스트로서의 부다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시공간의 대비를 연출의 핵심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화려한 샹들리에 무희들이 가득한 궁전 내부의 그 인공적인 빛과 대비되는 경이로운 자연의 빛이 강렬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8회, 19회에 이어지는 시타르타 태조와 야소다라 공주의 그 결혼식 장면은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인도 궁중의 화려함은 정말 탄생을 자아낼 정도의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기원전 6세기 이 카필라국의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궁전의 화려함과 출가 이후 마주하는 거칠고 척박한 숲속의 자연 경관이 대비되면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구도의 대비를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드라마의 가장 큰 갈등 요소로 작용하는 시타르타와 사촌형 데바타타의 갈등이나 국가 간의 전쟁 씬에서는 카메라 워킹, 편집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긴장감을 높이는 반면에 시타르타가 명상을 하거나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는 극단적인 정적 슬로우 모션을 활용해서 시청자도 함께 호흡을 멈추고 사색에 잠기게 만듭니다. 주인공 시타르타 역을 맡은 하만슈 소니는 이 역할을 위해서 수개월간의 고립된 명상 윗바사나 훈련을 거쳐서 무려 15kg을 감량했습니다. 그는 번뇌에 가득 찬 청년 왕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피골이 상접한 고행자를 거쳐 해탈에 이르른 평온하고 자비로운 성자의 미소를 띤 부다까지 한 인물의 거대한 변화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가 과장된 몸짓을 배제하고 눈빛의 깊이와 미세한 표정 변화만으로 내면의 변화를 연기한 것은 이 드라마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들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시타르타의 아버지 숫도다나 왕 역의 사미르 다마다카라는 카리스마 있는 부성의 연기로 중반까지 극의 중심을 탄탄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드라마 부다의 탁월한 장점 중 하나는 불교의 핵심 교리인 고집멸도의 사성제 그리고 팔정도를 단순히 대사로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등장인물들의 피가 통하는 그 삶의 에피소드 속에 절묘하게 녹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7회에서 그 26분에서 30분까지 전개되는 시타르타 태자가 제자에게 강가에서 자기 머리를 자르게 하고 또 28회에서 33회까지 고행하는 장면이 묘사되다가 33회 12분 물속에서 합장하며 솟아오르면서 몸의 고행으로 나는 잃은 것밖에 없다. 궁극의 진리에 도달하게 되면 이 몸을 가지고 도달해야 된다. 난 고행의 궁극적인 단계까지 올라갔었다. 하나 얻은 건 없다. 라면서 고행을 멈춥니다. 34회가 시작하는 그 3분부터

꽃이 피고 벌이 날고 꽃가루를 옮기고 푸른 숲으로 만물이 소생하면서 수행하는 그 시카르타의 무릎에 나뭇잎 한 장이 떨어집니다. 이 잎새 안에 해와 달과 별이 다 들어있다. 해가 없다면 이 잎은 존재할 수 없다. 구름이 없다면 비도 없을 것이다. 비가 없다면 이 잎새도 없다. 대지와 우주, 시간과 마음이 모두 이 안에 들어있다. 이 잎새가 그러하듯이 나 역시 태어난 적이 없다. 다만 출현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린 절대 죽을 수 없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34회 11분부터 40분까지 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내가 얻은 진리는 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의 것이다. 매 순간을 깨어있음 속에 살라. 과거를 생각하며 과거 속에 살지 말라. 미래의 꿈을 꾸며 미래 속에 살지 말라. 이 순간을 살라. 그게 온전한 깨우침 속에 사는 길이다. 라고 설법합니다. 우리가 사실 살면서 뭐 앞으로 혹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는데 현재를 살라는 이 부처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35회 7분에서 18분 사이 그 누갸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 이른바 초전 법률을 하는 장면은 특히 인상 깊습니다. 16분에 이르러서 나는 붓다다 라고 스스로 붓다라고 칭하면서 또한 붓다에 귀의합니다. 다르마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라는 제자들의 삼귀 장면도 처음 등장합니다. 붓다는 말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인류를 자유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이 드라마 붓다는 인간이 왜 고통을 겪는지 그 원인이 집착에 있음을 설명하고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여덟 가지 바른 길을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연민어린 대화와 서사로 연출합니다.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는 가르침 중에 하나는 카스트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붓다의 행동입니다. 그가 왕족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천민이 주는 물을 마시고 불가초 천민이었던 수니타를 받아들이며 사람은 태생이 아니라 그의 행동, 업, 카르마에 의해 귀해지거나 천해진다 라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5회 23분에서 25분 사이에 등장하는 그 새의 일화는 7회 4분 또 33회 9분에 야소다라가 아들에게 시타르타의 일화를 전해줄 때도 그리고 50회, 53회에서도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면서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타르타 태자와 데바다타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는데요. 6회 11분에서 데바다타의 폭력적인 행동을 보고 어린 시타르타가 명상에 잠겼다가 분노는 불과 같고 명상은 물과 같다 라고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쳐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두 사람의 운명을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6회 15분부터는 시타르타가 치아스로 준 그 해바라기 밭에서 성인 야소다라 공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데바다타와 대결한 장면에서 성인 시타르타 태자가 등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데바다타와 청년기의 갈등이 전개되는데요. 이 데바다타의 끝없는 탐욕은 카필라국 내부의 피바람을 불러오고 시타르타 태자가 세상의 고통을 직시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됩니다. 시타르타가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붓다가 된 이후에도 데바다타는 마가다국의 야자타사투르 왕자와 결탁하여 붓다를 고립시키고 또 산 위에서 붓다를 향해 거대한 바위를 굴리거나 술에 취한 코끼리를 불어 짓밟게 하려는 등 경전에 기록된 굵직한 암살 시도를 하며 극 후반부의 긴장감을 이끌어갑니다. 53회 33분부터는 열반에 들기 시작하는 이 붓다의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머리에서 후광이 나면서 나의 길은 너희가 세상을 버려 하는 것이 아니다. 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운명을 나는 전혀 믿지 않는다. 인간이 행동을 하기 전에는 아무런 업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믿는 업이다. 삶과 죽음은 다르지 않다. 이 미혹을 벗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대자유를 향유하고 비로소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불멸에서 소멸을 보고 슬픔에서 행복을 보고 비인간에서 인간을 보고 무지가 인간을 해하고 파괴한다 라고 설법합니다. 우리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나 자신의 업을 형성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하나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부처께서는 말씀해주는 그 장면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4회 11분부터는 나무 밑에 누워있는 붓다의 몸 위로 꽃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12분의 1으로서 붓다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오른손을 얼굴에 대고 옆으로 누워있는 자세로 열반에 든 붓다의 모습이 가슴을 울립니다. 54회 15분부터는 강가에서 다비식이 시작되는데요.

미식이 다 끝난 후 이 붓다가 아난덱이 미리 말씀한 것처럼 붓다의 사리를 두고 8개국의 왕이 서로 자기가 갖겠다고 다툽니다. 아난다는 8등분하다고 알려주는데요. 이 대화 드라마의 마지막은 붓다의 발자국이 인도에서 시작해서 스리랑카, 네팔, 티벳,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을 거쳐서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의 말처럼 온 우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차이는 없다. 모두 동일한 자연의 한 형태이다. 이 잎은 나다. 모두다. 라는 것을 체감케 해줍니다. 불교 신자가 아닌 일반 시청자들도 현대인을 위한 심리치료 명상법으로 부다의 가르침을 접근할 수 있는데요. 극중 인물들이 권력, 명예, 사랑에 집착할수록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면서 붓다가 제시하는 집착을 내려놓음이 얼마나 현실적인 정신건강의 해법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쾌락과 고행, 그리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중도의 깨달음, 극단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유연한 태도로 드라마 붓다를 바라보면 깊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55부작 드라마 붓다는 화려한 볼거리와 함께 시타르타라는 한 인간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거듭나는지를 밀도 있게 그려내면서 불교 신자는 물론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드라마 붓다의 리뷰를 마치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0: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에서 불교평화통일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시와 수필 작품을 모집합니다. 출품 기간은 8월 15일까지이며 1인 1작품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총 상금은 1,300만 원이며 대상은 3명, 최우수상 6명 등 총 57명에게 상금을 수여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라며 문의는 02720-0531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선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0: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언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지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즉일체요 일체즉일이니 단능여시하면 하래 불필가. 하나가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이니 다만 능이 이와 같다면 어찌 일을 마치지 못했다고 걱정할까 본가. 일이란 많은 일이 있고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면 생사대사요 깨달음의 일입니다. 하나가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이니지만 알아도 설사 깨치지 못하고 생사대사를 해결 못했다 해서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어서 깨쳐가지고 중생 제도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에 보답받고 지금 현재 자기를 돌아다 봐. 내가 오늘 진정한 의미의 참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이면 곧 옷 갈아입는다. 수만만 하시면.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무려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동아시아의 사상과 문화에 깊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두고 위대한 사상가다 또는 최고의 교육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는 물론 소중한 통찰까지 전하는

0: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 바로 공자입니다. 이 시대를 뛰어넘어 공자가 지금 우리를 만난다면 과연 어떤 지혜를 건네게 될까요? 이 고전에서 찾는 인생의 진리, 오늘은 동양 고전학자이신 서울대학교 김월회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지혜 다락방 처음 모셨는데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서 한문으로 된 동양 고전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김월회라고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 제가 앞서서 이제 동양 고전학자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방송 또 강연, 저서를 통해서 이 고전을 전하고 계신데 그래서 그런지 교수님을 통해서 이 동양 고전을 처음 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1: 사실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0: 네,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궁금해지는 게 그렇다면 교수님께 첫 고전은 어떤 거였을까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1: 예, 저에게 있어서 동양 고전 쪽의 첫 고전은 중학교 때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한 20번 넘게 읽었던 네. 삼국지입니다. 네. 소설 삼국지를 그것이 저한테 첫 고전이었습니다.
0: 참 그 나이 때 특히 이제 남학생들이 삼국지에 많이 빠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삼국지가 지금의 학자의 길을 걷게 한 계기였을까요?
1: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지를 보면서 그 당시에 이제 삼국지 번역본에 한자, 그 다음에 한시,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한자하고 한문에 대해서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됐고, 네. 그것이 이제 대학 진학으로 이어지고, 지금 이렇게 직업으로서, 동양 고전학을 연구하는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0: 참 많은 분들이 사실 그 한자나 한시를 접했을 때 아 책을 덮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게 호기심을 더 불러일으켰고 매력을 느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건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동양 고전은 좀 어렵다, 딱딱하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수님?
1: 예, 당연하죠. 주로 그런 반응에 접합니다.
0: 네. 그런 반응을 뚫고 뭔가 그 지혜를 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동양 고전을 통해서 꼭 얻어야 하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1: 예, 그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네. 있습니다. 그건 동양 고전뿐만 아니라 서양 고전을 포함한 고전 일반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네. 드리자면 하나는 현실을 개선해 나아가는데 고전이 자양분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다음에 현실을 개선해 나가는 그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사실 미래를 좀 더 나았게 만들어 가고자 네. 하는 건데 그렇게 미래를 능동적으로 기획해 나가는데 고전에 상당히 많은 자양분들이 들어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고전은 여전히 유용하다, 유의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이 현재를 채우고 또 미래를 지혜롭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고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데요. 예. 이 공자가 2500년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온다면 과연 어떤 지혜를 가장 먼저 전할 것 같으세요, 교수님?
1: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주제하고 연관지어서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용기를 당신의 내면에 갖춰라.
0: 아, 용기요? 네.
1: 그러니까 용기라는 걸 흔히 이제 뭐 어떤 완력이나 뭐 무력 이런 물리적인 힘하고만 연관을 시키는데 공자는 그렇게 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라는 걸 하나의 도덕 역량으로 봤기 때문에 특히 21세기 지금 여기를 살아감에 있어서 용기를 내면에 갖춘다라는 이거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공자는 용기를 갖춰라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0: 야, 저는 사실 좀 양보해라, 배려해라 이런 이야기를 전하시려나 했는데 네. 용기라는 이 단어에 오늘 강연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바로 강연 청해도 될까요, 교수님?
1: 예.
0: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양고전학자 김오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공자와 용기라는 주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1500여 년,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하면 서기 전 551년서부터 479년까지 살다가 간 인물입니다. 그 당시가 중국의 역사 단계로서는 춘추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였는데요. 이 춘추시대 노나라, 지금 우리나라 인천하고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 중국의 산동인데요. 그 산동 지역에 있었던 고대 국가입니다. 그 노나라 태생입니다. 뭐 주제하고 있듯이요, 널리 알려져 있듯이 공자는 유학 혹은 유교라고도 불리는 학설, 사상, 이념의 창시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 중국 문화와 중국 역사를 빚어낸 장본인이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인물의 생각과 학설이 담긴 그러한 텍스트가 논어라는 책입니다. 논어는요, 아까 말씀드린 유가 혹은 유교라고도 불리는 이 학파의 경전 중의 경전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권의 대표적인 문명 텍스트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문명 텍스트 좀 낯선 표현이시죠? 예, 문명 텍스트는 뭐를 말하냐면요. 한 문명을 빚어낸 또 갱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텍스트를 가리켜 문명 텍스트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어라는 텍스트는요. 중국 문화, 중국 역사를 빚어낸 텍스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논어 속에는요, 공자의 학설, 뭐 사상 혹은 이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꼽아라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어진이라고 번역되는 인을 꼽곤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 사상의 핵심은 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인뿐만 아니라 용서라든지 믿음, 신뢰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예의, 그다음에 의로움, 정의라고도 하죠. 이러한 것들이 이 논어라는 텍스트에 담뿍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공자의 학설 혹은 뭐 사상 이념을 대표한다라고 했는데요. 할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저는요, 용기라는 그러한 이 화두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용기라는 이 화두가 이 논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서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논어 속에서 공자가 용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담론을 한건 10번이나 됩니다. 그 외에 또 단순하게 용기를 언급한 것이 몇 차례 있는데요. 10번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한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공자의 학설, 사상, 이념을 대표할 수 있는 것 중에 어짐이라고 번역되는 인이라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용서라든지 뭐 의로움이라든지 믿어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용서라는 것이요, 이후 유학의 약한 2500여 년의 발전사에서 어진만큼, 그러니까 인만큼이나 공자의 학설을, 사상, 이념을 대표하는 그런 덕목을

로서 꼽히곤 합니다. 그러니까 인, 어진, 서, 이렇게 용서 요 두 가지가 공자의 학설, 이념, 사상을 대표한다라고까지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논어에서요, 그렇게 중시되는 그러한 용서에 대해서 언급된 건 본격적으로 담론화된 건 한 번입니다. 그런데 용기는 10번이나 언급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라면 공자가 용기를 무척 중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논어에서 공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진 이는 반드시 용기를 지니고 있지만 용기 있는 이는 꼭 어짐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원문을 읽으면 인자 필유용이요, 용자 불필유인이라 이런 문구인데요. 여기에서 공자는 어진, 인은, 그러니까 인한 사람, 인자는 반드시 용기를 지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단정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용기를 지니고 있어야만 인자가 될 수 있다. 어진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 말은 결국은 공자가 용기는 어진, 인의 필요 조건이다 라고 그렇게 설정했다 라고까지 주장할 수 있는 한 근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용기를 어진만큼이나 중시를 했다. 이렇게 가정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자가 가장 중시한 도덕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면은 용기를 공자는 어진만큼이나 도덕 가장 중시를 했다. 이런 얘기가 성립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 볼수 있는가? 몇 가지 이 근거를 논어에서 더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공자는 군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용기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군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군자는 그 당시 사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근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자권에서 이 지식인 혹은 식자층의 롤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그러한 유형의 인물을 가리킵니다. 이 군자는요, 도덕적인 역량하고 실무 혹은 전문 역량이라고 할수 있는 이두 가지 역량을 공이 갖추고 있는 그러한 유형의 인물을 가리켰는데요. 이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자는 어짐, 그러니까 인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용기도 필요하다. 그래서 논어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공자는 지혜로운 자는 미혹되지 않고, 어진 자는 걱정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이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덕목이 병칭됩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움이고요. 두 번째는 어짐입니다. 세 번째는 용기 있음입니다. 이세 가지를 같이 갖추고 있어야만 공자는 군자가 될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이런 표현이 논어에서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자한편이라는 것과 이 헌문이라는 편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두번 반복했다라는 건 그만큼 강조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그만큼 공자는 이 용기를 중시했다라는 겁니다. 이 공자의 언급에서요, 세 가지가 얘기되고 있는데, 지혜로우면 미혹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어질면 걱정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용기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언급되는데요. 여기에서요, 후자,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세 가지는요, 사실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롤 모델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또그 장애가 언제 되느냐, 늘 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미혹 속에 우리는 노출된다는 거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전까지 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옆에서 자꾸 얘기를 하면, 그런가? 하고 이렇게,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기도 하고, 이게 미혹인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걱정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불안해하는 존재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를 이루고 살고 있고요. 달리 표현을 하면 사회 바깥에서는 살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란 말이죠. 거기다 사람은요, 이
아직까지 알려지기에는 이 우주 속에서 유일하게 미래를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미래를 사유할 수 있다는 게 사람에게는요, 양날의 검입니다. 이게 축복이기도 하고 이게 바로 사람을 상시적인 불안 상태,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밀어넣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사유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미래대로 좀 살고 싶어요. 그런데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저마다 살고 싶어하는 미래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 충돌하고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로부터 근본적으로 사람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고 불안 속에서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공자는 무슨 얘기를 한 거냐? 지혜로워라. 그러면 그러한 미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어지러워라. 그러면은 그러한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 응? 용기를 가져라. 그러면 그러한 불안을 극복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었을 때 당신이 원하는 롤모델, 그 당시로서는 그게 군자였던 겁니다. 군자가 될 수 있다라고 공자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어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용기가 들어있죠. 공자는 이 정도로 용기라는 것을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군자보다 공자가 한 단계 더 높은 궁극적인 그러한 인간 유형으로 제시를 한 게 성인입니다. 여기서 성인은요, 이 한자로는 이룰성자에다가 사람인자를 쓰는 그러한 조어입니다. 보통 성인하면 성인 군자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거의 신급의 그러한 이 사람을 가리키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런 성인이 되는 것도 공자가 바랬던 궁극적인 인간의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인물 유형이기도 한데요. 사실 성인은 좀 타고난 바가 있어야 된다라고 공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가닿을 수 있는 그런 경지는 아니라고 봤고요. 공자의 시대는 그렇게 봤습니다. 공자의 시대는요, 성인은 어떤 사람만 될 수 있느냐? 태어나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 그걸 이제 한자어로는요, 생이지지자라고 하는데요. 이 생이지지자만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공자의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 성인보다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가닿을 수 있는 그러한 이상적인 인물 유형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게 이룰성자에다가 사람 인자를 쓰는 성인입니다. 공자는요, 용기를 성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완성된 사람이 되는데 바탕으로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논어에 보면 이러한 언급이 나옵니다. 장무중이라는 사람의 지혜와 공작이라는 사람의 무욕, 그러니까 욕망이 적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변장자라는 사람의 용기, 그 다음에 영구라는 사람, 영구는 이제 공자의 제자이기도 한데요. 영구라는 사람의 학문, 요 네 가지를 다 갖춘 상태에서 예학으로서 더 수련을 한다라면, 그러니까 문체를 더 한다라는 것은 수련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수련을 한다라면 완성된 인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장무중은 지혜하면 이제 그 당시에 지혜? 그러면 장무중이라는 사람이 탁월하지. 그 다음에 과욕, 무욕, 그러니까 욕망을 줄이는 거예요. 그거 하면 공작이라는 사람이 탁월하지. 용기, 그러면 변장자지. 학문? 공자의 제자 중에 염구라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러한 각각의 덕목에 예학으로 이 덕목을 바탕으로 더 이 덕목을 발전시킨다라면은 그러면 완성된 사람,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공자는 단언을 했던 겁니다. 그럴 정도로 공자는 용기를 중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짐을 완성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인간을 완성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다. 공자는 그렇게 봤던 거죠.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자는 용기를 어짐의 필요 조건으로 봤다. 충분히 이렇게

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공자는 용기를 중시를 했다. 그런데 요새 우리는 용기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완력이 생각나고 담력이 생각나고 어떤 무력 같은 그런 물리력 같은 것들이 생각나시죠?

응시하는 사유가 사뭇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물리력이나 완력이나 담력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참된 그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공자는 왜 그렇게 용기를 중시를 했을까요? 예? 어짐의 필요 조건으로 그렇게 설정을 했을까요? 예컨대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기는 내가 어떤 판단을 했을 때 그 판단을 그냥 나의 내면 차원에 머무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판단이 나의 바깥으로, 외면으로, 그걸 달리 표현을 하면요, 사회적으로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주는, 그래서 실현케 해주는 힘이다. 그러니까 용기는 판단을 혹은 생각으로 바꿔도 됩니다. 판단이라는 말은요, 용기는 생각을, 판단을 또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의 내면에 갖춘 역량, 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용기는 판단을, 생각을, 나의 내면에 갖춘 힘들을, 예, 행동으로 전환해주는 힘이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기 하면 떠올리는 그런 담력이라든지, 예? 어떤 완력이라든지 물리력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사뭇 다르죠. 그래서 공자는, 예, 용기를 어짐의, 예, 필요 조건으로 그렇게 상정을 했던 겁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로움을 보고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로움을 본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뭔가를 봤을 때 아, 이게 의로운지 아닌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의로움을 봤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의로움을 봤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아, 저것은 정의로운 거야 라는 것을 이미 판단을 통해서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왜?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로움이 뭔지는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나의 내면에 의로움이라는 덕목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의 내면에 의로움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정의로워지느냐, 자연스럽게 내가 정의를 행하게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공자가 봤을 때는 머릿속으로 알고 있고 마음속으로 깨닫는다, 느끼고 있다라고 해도 그것을 몸으로 사회라는 그러한 장에서 펼쳐내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거는 안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겉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정의로운지 정의롭지 않은지 그걸 판단할 근거가 없게 됩니다. 용기는 바로 뭐냐? 그렇게 안에 갖추고 있는 것,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깥으로 보이게끔 내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꺼내어서 사회라는 장에서 펼쳐내주게 하는 그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가 어짐을 실현하는데 예,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어짐을 내 안에 갖추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남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진지 어질지 않은지를. 그러니까 예컨대 김어래, 당신이 어질다라는 평가를 받고자 하는가? 그러면 뭐? 어짐을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짐을 아는 것과 어짐을 내 안에 구비하는 것과 어짐을 내 바깥으로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서 행하게끔 해주는 그 힘, 그 도덕적인 역량, 그걸 공자는 용기라고 규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명제화할 수 있다는 거죠. 용기는 도덕을 실천으로 완성해주는 힘이다 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예,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공자가 용기를, 참된 용기를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설파했는가? 아, 그건 내가 이해를 했다. 그런데 그런 용기는 어떻게 키우면 되지? 뭐 담력을 키우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뭐 완력, 물리력을 키운다. 그러면 뭐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한다. 뭐 그런 식의 방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예? 도덕, 나의 내면에 담겨 있는 도덕적인 역량, 나의 생각, 판단, 예?
예, 그러한 것.

것들을 나의 바깥으로 펼쳐내주는 그 힘인 그 용기를 기르는 건 그럼 어떤 방식으로 기를 수 있는가? 논어에 보면요, 여러 가지 방식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한 제가 네 가지 정도를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학문을 배움으로써, 그러니까 공부함으로써, 요새 식의 익숙한 표현을 바꾸자면요, 공부함으로써 용기를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 매칭이 안 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기하면 뭔가 담력, 심력을, 그러니까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 그다음에 신체의 힘을 키우는 것, 이런 쪽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공부를 하면 심력, 마음의 힘이 갖추어진다? 요새 왜 마음의 근육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마음의 근육을 강화시킨다? 그 다음에 신체의 능력? 네? 네, 신체의 근력을 강화시킨다? 이런 것들이 잘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자는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해야만, 학문을 익혀야만 용기, 그런 참된 용기를 키울 수 있다라고 공자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논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용기를 좋아하면서 배우지 않으면 그 태단은 난폭하게 됩니다. 자, 좀 이해가 되십니까? 배우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기를 갖추면 이 용기는 어떤 유형의 용기만이 갖추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죠. 완력을 쓰고 물리력을 쓰고 이러한 용기만 갖추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용기는 갖추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참된 용기는 뭐 공부를 해야만 갖추어질 수 있다라고 공자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제가 이렇게 그 공자의 생각을 소개는 해드리고 있지만 잘 와닿지 않으시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아, 공자는 저렇게 생각했구나. 그렇게 한번 공자의 입장에 대해서, 공자는 왜 저렇게 생각을 했을까? 예컨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공자와 한번 대화를 나누면서 저의 설명을 계속 쫓아오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예의를 익힘으로써 용기를 키울 수 있다라고 공자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의를 갖춰?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기했을 때 떠올리는 그러한 것들하고는 잘 매칭이 안 되시죠? 그런데 공자는 분명하게 논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기가 있으면서 예의가 없으면, 아까 배우지 않으면 난폭해지는 것처럼 예의가 없으면 또한 난폭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의라는 건 뭐냐? 그렇게 심력, 그러니까 담력이나 그 다음에 신체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제어되지 않고 막 발산이 되는 것들을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역량이라는 거죠. 그걸 같이 갖춰야 된다라고 공자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요, 정의로움, 의로움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용기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군자가 용기를 갖춘 상태에서 의롭지 않으면 난폭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군자의 반대 유형인 소인은 용기만 있으면, 그러니까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용기만 있으면 도적이 된다라고까지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을 갖추고 예의를 갖추고 배움으로써 용기를 지니면서 그 용기가 난폭함으로 발산되지 않도록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을 동시에 갖출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스스로 한계 긋는다. 그러니까 스스로 한계를 금. 요거를 이제 공자보다 약 한 천수백여 년 후에 성리학을 집대성한, 우리나라에서는 주자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주의라는 사람이 자획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자획은 뭐냐면요, 자자는 스스로입니다. 획은 획을 긋는다, 줄을 긋는다, 그런 뜻으로서 여기서는 한계를 긋는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스스로를 한계 짓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한계 짓지 않는, 그러한 자획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참된 용기를 공자는 기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한 제자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스승님의 도는 제가 참 반깁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은 아닌데요. 아, 스승님의 도를 실천을 하려고 하면 힘에 부칩니다. 이 힘에 부친다라는 말에
한자

원문이 역부족입니다. 이 역부족이라는 표현에 지적재산권자가 공자인 셈인데요. 공자는 그러한 제자에 대해서 단호한 어조로 꾸짖었습니다. 힘에 부친다는 것은 하다가 중도에서 그만둔다는 것이다. 근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해보지도 않고 한계를 긋고 있는 것이다. 요 해보지도 않고 한계를 긋고 있는 것. 요게 이제 주희라는 사람에 의해서 자획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드러난 것인데요. 이거는 요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중꺾맘입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단 일을 시작하고 나서 한계 부딪히면요. 그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 몸과 마음이 단련이 됩니다. 그렇게 내 몸과 마음이 단련이 되면요. 그 다음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체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해보지도 않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통해서 난 어차피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는 그 과정이 생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을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을 기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역부족은 그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단련이 되니까. 근데 해보지도 않고 자획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공자는 바로 이러한 자획하지 않는 것, 몸과 마음을 최대치로 끝간데까지 한번 밀고 나가서 한계에 부딪혀보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참된 용기를 기를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자가 생각했던 용기, 참된 용기라고 그렇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참된 용기를 말한 공자의 용기가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힘이 되는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봄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단면들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어떠한 해이라고 할까요? 한계라고 할까? 이런 것과 마주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AI 혁명이라고까지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 AI 시대에 인간에게만 고유하다라고 얘기되어지는 그런 인간 고유의 역량마저도 AI한테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인간 고유 역량의 외주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식, 지혜도 AI한테 의존하는 게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지적인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경우는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식, 지혜도 AI한테 의존하는 게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지적인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AI가 인간보다 더 지적인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를 의미하느냐? 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회 기성 질서가 공고화되고 있다는 것, AI가 혁명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느냐? 인간의 주체성이 발휘될 수 있는 여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삶의 주인은 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어야지, 내가 내 삶을 주도하는 사람이 돼야 주인이 될 수 있는 내적 역량, 내적 근거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이 공자의 용기라는 것, 내적 역량을 바깥으로 드러내주는, 바깥으로 실현해주는 그 역량인 이 용기라는 것이 이런 식의 자기 주도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 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0: 역주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바랍니다. 이 드라마 부타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적 효과라든지 계몽적 효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의 노력은 다 한 가치가 아닌 교육적 효과라든지 계몽적 효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의 노력은 다 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약간 스테디셀러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 부타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인 계승설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가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쌀밥 고기 반찬을 줬다. 그래서 충분히 풍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왜 그 풍족한 분이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묘사들이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각적으로 앞에 선행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들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의 다른 점들 같은 거는 재밌어요. 이게 인도적인 어떤 사고방식들, 인도에서 그 꽁냥꽁냥 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우드라고 하는 거고,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게 마살라, 마살라 이제 향신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중간에 뜬금없이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은,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판소리도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창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 패턴들을 오늘날까지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질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거고, 그리고 우리께 꼭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차이가 있는 거지. 그들은 그들 식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해석하고. 한 줄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논어 대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리비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에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내 본질이 확고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없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볼리비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오는 드라마 부타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컷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스티브 잡스도 이 정도의 창의력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운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전에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스스로를 환기하고 부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마치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이마에 정대하고 모시고 다니듯이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가피는 충만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말에 새롭게 방영되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함께 의미, 그 다음에 공덕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자.

0: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태국사 범종종각불사에 동참하십시오.

0: 돌량승을 일컫는 이 경인지방에서는 민불이라고 얘기하죠.
1: 민불. 네. 네. 예, 예.
0: 그래서 이 돌량승에 대한 우리 표현은 한결같은 그리고 변하지 않는
1: 그쵸.
0: 그리고 우직한 그런 의미로 쓰이는 함의가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또 폄하할 때는 멍충한 놈이라는 표현도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이 미련한 짓을 나이 들어서 했습니다. 예, 은퇴를 하고 나서 농사를 짓고 하면서 IMF 때도 당해봤고 여러 가지를 겪어오면서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오는데
1: 네.
0: 우리의 식문화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외래의 식문화가 많이 들어와서 혼재되어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양념의 기초는 소금인데 이 소금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1: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동안 이제 막 소금 사재기 열풍도 일고 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0: 옛날에는 뱃짓가마니에 담아서 지토방에다가 쌓아놓고 소금을 간수를 빼가지고 썼는데
2: 네. 예, 예.
0: 그런 문화가 없어지고 없는 거예요.
2: 아.
0: 그래서 이걸 추적을 해가지고 전부 자료 수집을 하고 해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살려내자
1: 네.
0: 해서 만든 게 2013년 제가 한 거고 그때까지 특허도 냈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예, 투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돈을 이제 논현동에 있는 건물을 팔아서 그거 안 하고 그냥 이거 하겠다 해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만든 게 지금 자본금이 한 30억이고 실제로 투자된 돈은 한 70억.
1: 와, 이게 지난해 이제 세계적인 셰프들 그 또 소믈리에들 함께 모여서 구성된 국제 미식협회에서 이 소금이 엄청난 평가를 받았다. 예,
0: 네.
1: 이 또 소금도 그럼요. 이제 이마만큼 또 우리 불교계에서 하셨던 것처럼 예 브랜드 야, 가치를 올리셨나 봅니다. 우리 소금에.
0: 지난해가 아니고 2024년입니다. 2024년에 대구에서 국제식품박람회가 있는데 출품을 했어요.
1: 네네.
0: 근데 어떤 분들이 외국인 한 분하고 이제 한국인 여자분 한 분하고 두 분이 오셔서 뱃짓가마니에 소금을 담아놓고 이제 DP를 해놨으니까
1: 네.
0: 맛을 보시라. 소금이 다네요. 그래서 아, 소금 맛을 아시네요.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했죠. 그리고 이제 특허를 내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하고 창고를 지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느닷없이 그쪽에서 보내준 자료가
1: 네.
0: 왔는데 최고의 식용소금으로는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1: 와, 찬사를 야. 받으셨네요. 네. 예.
0: 그래가지고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가장 좋은 거는 다른 데에서 뭐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그 방금 소개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소금이 평가하시는 분들이 소믈리에
1: 그쵸.
0: 말하자면
1: 정말...
0: 셰프님들이 100분
1: 그러니까요.
0: 그다음에 칼럼니스트들이 100분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제시를 해줬어요. 왜 이 소금이 이런 평가를 받았는가에 대한 평가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 소금을 무엇과 매칭을 하면 어떤
1: 페어링.
0: 맛이 내는가
1: 예.
0: 적시해가지고 야채, 푸아그라, 무슨 그 육고기, 생선, 뭐 등등 심지어는 참치를 먹을 때 예, 이 소금에 찍어 먹으면 참치의 본맛을 살리면서도 아주 좋게 먹을 수 있다는 등 하여튼 여섯 가지를 적시해가지고 보내준 것에 와 정말 이 사람들은 연습 삼아서 하는 분들이 아니구나.
2: 그러게요.
1: 잘하셨습니다. 스님 너무 그러게요. 괜찮죠.
2: 아, 너무 좋네요. 네. 이 방송을 보고 불자님들이 또 스님들도 사제 스님들도 이제 소금을 지금 사 먹잖아요.
0: 네.
2: 사 먹다 보니까 소금이 좋을 경우도 있고 안 좋을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전통사찰에서 그 장을 담글 때
1: 아우, 소금
2: 소금을
1: 중요하죠.
2: 미리 이제 주문해서 가져와서 간수도 빼고 해야 되는데 뭐 자칫하면 쓴맛도 나고 장맛이 제대로 안 나거든요.
0: 간수가 덜 빠지면요.
2: 네.
0: 쓰고 떫은 맛이 그냥 납니다.
2: 네.
0: 이제 끝나시고 제가 소금을 하면 저 맛을 보여드릴 테니까
2: 네.
0: 뒷맛이 확실히 답니다. 그래서 전혀 그리고 커피 믹스 하나를 가지고 라떼 맛을 낼 수 있는 게
2: 네.
0: 우리 소금 한 꼬집만 집어넣으면 커피 믹스를 타고 나서 그 위에다가 우리 소금 한 꼬집만

0: 딱 집어넣어서 젖어서
1: 저 들어본 것 같아요.
0: 라떼 맛이 납니다.
1: 그래서 그 정도로 풍부하고 예. 부드러우면서도 단맛이 들어가 있다.
0: 예. 감칠맛이 납니다.
1: 그렇네요.
2: 아마 주지 스님들이나 불자님들 특히 사찰에서 이제 공약간에 계시는 고향 조사님들이 아 우리도 복수소금 사야 되겠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1: 우직하게 네. 전통 방식을 고수한 네. 정말 품질 좋은 명품 소금입니다. 자, 우리 불교와의 인연은 또 어떻게 시작되셨는지 어렸을 때부터 불자이셨을까요?
0: 저 불자 집안은 맞고요. 할머니 따라서 절에 몇 번 가본 적이 있고 그것도 뭐 쌀을 가지고

0: 그때 고등학교 학생, 1학년 학생한테 그때는 세상이 풍요롭지 않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럼 맛있는 거 주고, 그 또 데리고 앉아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셔요. 불교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어떻게 가냐, 어떻게 가냐, 뭐 이런 얘기. 그리고 특히 치봉노 스님은

0: 하고 할아버지 앞에서 이제 무릎 꿇고 딱 내밀었는데 아버님이 화를 내시고 집을 나가셨어요.
1: 사실 공부를 잘했던
0: 아마
1: 아들이라.
0: 잘했던 게 아니죠. 뭐 참.
2: 장난
0: 그래도
2: 아닙니까?
0: 촌에서
2: 침대를 하셨죠.
0: 순천고등학교 갔으면 요즘 같은 프랜카드 다는 그런 수준인데.
1: 명문고니까. 네.
0: 아니, 장손인데 이놈이 불교를 하겠다고. 이게 동대 불교과 그러면 스님들만 가는 데라고 인식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1: 예,
2: 그렇죠.
1: 당시에는.
0: 그런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아버님을 다시 이제 찾아서 집에서 셋이 저를 앉혀놓고 이제 두 분이서 왜 가려고 하느냐고 얘기를 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 불교를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공부만 할 거냐? 그래서 예. 그래 이제 할아버지께서 참 지금도 명언인 것 같아요. 지놈이 팔자에 중팔자가 아니면 그 중팔자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중팔자가 아니면 아무리 떠밀어도 중이 안될 것이고,

0: 최범수 선생님께서 대학 1학년 때 수련대회를 갔는데 딱 찍어가지고 너는 좀 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남았더니 왜요? 그랬더니 내가 네한테 차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 석 달을 겨울방학을 거기서 잡혀 있었습니다.
1: 네.
0: 무릎 꿇고 배운 게 그리고 났더니 족자를 하나 써주시면서 그 다도에 대한 그 구절을 하나 써주셨어요.
1: 예.
0: 가리개로.

0: 해 주시는데 숙연해지고 아 그래 이게 내 숙명이다.
1: 저도요 조금.
0: 그래서
1: 보통 이제 내가 똑똑하고 그죠.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0: 그때까지는 자만했을 수 있습니다.
1: 그 당시 그거 들을 때는요.
0: 예, 듣기 전까지는
1: 듣기 전까지는
0: 네, 오만할 수도 있었고
2: 들어보니까 아, 그 구산 큰 스님, 치봉 큰 스님, 또 효당 치범솔 스님은 우리나라 참액의 대가시거든요. 그 스님으로부터 참액이 내려갑니다. 또 월상 큰 스님은 근데 또 아주 큰 스님이시잖아요.
1: 그렇죠.
2: 큰 스님들의 큰 스님은 다 만나뵙고 다 뭐 호받고 또 담역을 또 이으시고
1: 훌륭한 분을
0: 저는 그런 행복함 선택받았다 그리고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2: 그 불자님 말씀을 들으면 이제 그 사천비행단에도 그 초대법사로 가셨다고 들었거든요. 그것도 그냥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지고 초대법사로 가면 거기에 대해 법당도 지어야 되고 불상 모셔야 되고
1: 할 일이 많잖아요.
2: 조직도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1: 그 당시에 사진 좀 보면서 이야기 더 나눠볼까요? 흑백 사진입니다.
0: 아까 그 불교의 창립
1: 76년도
0: 제가 5월 달에 부임했으니까 한 달 반 만에 구워 먹은 거죠. 그냥 번개불 같이
1: 걸립이
2: 참 대단하세요.
1: 대단하십니다,
0: 저분이
1: 진짜.
0: 이제 우리 교대 부대장이신
2: 부대장님
0: 완스타고 건방진 놈이 저기 뒤에 앉아있고.
2: 법사님. 이 사진은요?
0: 여기 종욱 스님, 미래사. 이제 다 이 불자들이고, 뒤에 이제 애기들 따라온 건 가족들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당에서 저렇게 했고요.
2: 이 사진은요?
0: 저쪽 종욱 스님.
1: 하시나봐요.
0: 미래사 종욱 스님입니다. 정말로 저게 이제 가설법당입니다. 가설법당 중공하고, 저기서 이제 포도 같은 거 사다 놓고 이제 법회 끝나고 저 옆에 불교 성전입니다. 그게 이제 그

0: 그랬어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사는 데가 다른데? 그래서 오셔가지고 다시
1: 점화식을
2: 예.
1: 하시고.
0: 그리고 제가 사천에 한 30개월 근무를 하면서 그 108평짜리 법당 짓고 뭐 건설한 것도 저는 도저히 지금은 상상이 안 돼요. 그 돈을 만들 자유가 없어요.
1: 어떻게 했을까
0: 예.
1: 싶으세요?
0: 그런데 마치 부처님이 인도를 해주듯이
1: 그렇죠,
0: 저녁에
1: 스님.
0: 자고 새벽 3시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예불을 모시러 저기를 다니는데 한 60명씩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자전거 타고 온 골목을 다니면 따릉따릉따릉따릉 하면 이제 다치 자전거 타고 끌고 나와서 이제 줄줄줄줄 법당에 들어 예불을 모시는데 그렇게 예불 모시는 것에 이제 공덕이 됐든지 법당을 짓는다고 하는데 느닷없이 뭐 대동공업을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어디를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가면 이 건설문을 내놓고 얘기를 하면 거들어야지요. 그냥 나오고. 참모총장님도 여러 번 내려오셨고. 그 30개월 동안에 큰 스님께서는 한 20번 오셨다 가셨나 봐요. 이제 부산, 대구, 마산, 진주

0: 같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문제도 그렇지만 잘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과정에서는 잘못 많거든요. 그게 내가 잘했다는 얘기만 쓰고 잘못한 얘기를 안 쓰면 부끄러워질 것 같아서 글 한 꼭다리도 아직 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고를 해라 무슨 게 우리 모임 같은 데서 회지를 내는데 한 꼭다리 써라 뭐 우리
1: 그러죠.
0: 지원 학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그런데 저는 못 냈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아 이렇게 쓰면 부끄러운 것은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밭에서 농사를 지면서 일주일에 두 번을 농사를 지러 가는데 제가 요즘은 또 다른 세상에서 살아요.
1: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0: 그게 제가 이제 포포라는 나무를 키워서 열매를 따먹고 포포잎을 갖고 차를

0: 죽여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야, 이게 뭐, 꽤 괜찮게 조심스럽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살아놓고,
1: 매
0: 갈 때가
1: 순간,
0: 다 됐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것도 하는구나.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못 느끼고 살았던 거죠. 근데, 아, 나이가 드니까, 철이 드니까, 이것도 함부로 할 일은 아니구나
1: 그렇죠.
0: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음으로 요즘 삽니다.
2: 옛날 선생님들이 길 가다 풀을 밟는 것도 조심 안 하고 하셨던 말이,
0: 예.
2: 우리 불자님을 통해서 듣게 되네요.
1: 그렇네요.
2: 아이고.
0: 정말 고맙습니다.
1: 그야말로 이제 불교에 대한 신심 하나로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 공심으로 살아오셨던 생각이 듭니다. 그럼 불자님께 우리 프로그램 공식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0: 예.
1: 불자로서 어쩔 때 가장, 그리고 특히 자긍심, 자부심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요즘 저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요즘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젊은 애들이 십자가 걸고 다니는 애들이 안 보여요. 첫째. 둘째, 합장주친 애들이 사마른 돼요. 이걸 보고요. 제가, 야, 말법 시대에 공익을 표방하면서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면은 불법이 다시 성할 것이라는 얘기가, 진짜일 수도 있다.
1: 되겠네.
0: 저는
1: 이런.
0: 기분이 막 요즘 흥분될 정도로 기분이 좋아요. 전철을 타면.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기분 좋은 일. 두 번째는 제가 덜 인색하고 싶어서 노력을 애를 많이 쓰는데, 가끔씩 분별심으로 인색해지는 경우.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혼자 사는 게
1: 그럼요.
0: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그렇죠.
0: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저희 자식들이 철회에서 100만 원은 낼줄 알면서, 우리한테 용돈 100만 원 주는 것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가 될수 있죠. 그런 것들이 가끔씩은 이제 씩 웃으면서 뭐 말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오픈 통장이니까 그 보면 빤히 보이는데 말을 안 하겠죠.
1: 잘 됐습니다. 오늘 나오셨으니까 그 진심을, 깊이 담아두었던 진심을 우리
2: 가족분들에게.
1: 사모님과 또 가족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시간 한번 드릴게요.
0: 고맙습니다. 박예정 씨, 저한테 시집 와서 참 많이도 옮겨 다녔고, 이사도 많이 했고, 돈안 되는 사람 주는 뱃살도 안 받고, 가장 미안한 거는 결혼해서 장인 장모님 모시고 송강사를 갔는데, 방장 스님께서 아들 하나 놔주고, 이 사람은 절일로 돌려보내라고.
1: 그런 말씀까지 들으셨어요. 아우,
0: 그래서
1: 어머니.
0: 그러면서도 저하고 지금까지 다 참아주시고 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준 고맙소.
1: 아마 오늘 방송 보시면 우리 댁에 계신 보살님께서도 많이 놀라시고 또 누구보다 그 마음을 아셨을 거라고
2: 이해하실 거예요.
1: 생각해요. 예. 또 자녀분들도
0: 아니,
1: 계시잖아요. 예.
0: 이제 그 뒤로는, 스님한테 그 얘기 듣고 난 뒤로는 언제든지 당신이 가서 공부하고 싶으면 가라.
1: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0: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이제,
1: 한평생 정말 이렇게 굵직한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서는 분명 집에서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스님. 그쵸?
2: 높은 산이 하나 서려고 하면 거기에는 수많은 돌들과 자골과 모래와 흙이 있어야 되고, 또큰 바위와 나무와 풀

0: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한 혼자 설 수 없습니다.
1: 그럼요.
2: 참 좋습니다.
1: 예. 예.
2: 그래서 다 이런 게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을 속에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0: 아마 너무 훌륭하시고요. 우리 교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야말로 원력의 화신, 네, 원력 보살. 그것도 이번 생에 결정된 게 아니라 과거 생부터 그런 행원력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이번 생에는 출가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세속에 나가서 왜냐 스님들이 할 일이 있고 불자님들이 할 일이 있거든요. 만약에 스님들이 지금 우리 손영호 불자님이 그 유체에 있었다면 그 일 못 해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해서 행원력을 지으라고 아마 한생 이번 생은 이런 이제 불자로서의 제가 불자의 삶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2: 그렇게 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네.
1: 불자님 끝으로 뭐 앞으로 바라시는 것들 혹은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0: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참 수많은 인연에 또 감사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0: 이제 마지막 원력이니까
1: 네.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0: 이제 마지막 원력이니까
1: 네.
0: 이거 복수금을 제대로 해서 이 돈으로 저는 요즘 아까 또 얘기했지만 전철에서 합정 두고 다니는 젊은 애들
1: 네, 전
0: 보면
1: 청년 불자들.
0: 예, 너무 좋은데 거기에 뒷배가 돼줄 수 있는 저희 식구들한테 가져라 하는 얘기보다는 이게 자리만 잡히면 수익이 나서 잘 돌아갈 수 있는 게 되면 포교에

0: 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그야말로 우리 불교계 거물이셨던 것 같아요,
1: 네.
0: 스님. 우리 손양우 불자님. 앞서 이제 그딱한 말씀 해달라 했더니, 아, 주변을 잠깐 돌아보면, 이다라는 그 말씀이 제 가슴속에도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아,
1: 네.
0: 훌륭한 만남, 귀한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1: 그야말로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불교가 1500년을 지속해 오면서 그 수많은 분들의 저는 원력과 행운력이 합쳐져서 지금까지 지속이 됐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오늘 우리 불자님들이 혹은 우리가 불교를 배울 수 있었다는 것, 그 공덕이 수많은 분들의 원력이 모아졌다는 것을
0: 아,
1: 느끼게
0: 맞아요.
1: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만남이었습니다.
0: 네. 한국 불교가 발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불국토가 되고요. 또 세계 평화에 큰 역할을 하길 바라는 그 마음, 모두 불자님들의 공통된 이 바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BTN이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불교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방송 포교사가 되어 주시면 어떨까요?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전화 주셔서 방송 포교 법보시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누구나 행복을 원하잖아요.
0: 네.
1: 근데 행복은 내가 지은 공덕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공덕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을 수 있는 좋은 방법, 바로 전법이고, 그
0: 예.
1: 전법의 방법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방송포교입니다. 이제는 다들 외우고 계실 것 같아요. 1855에 0208번 전화 주셔서 부탁의 활동에 동참해 주시고요. BTN 불교 TV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 진짜 우리 BTN 가족입니다. BTN 붓다회가 이분이 안 계시다면 돌아가질 않습니다. 스님 누군지 아시죠?
1: 아,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의 대협력팀 이 팀장을 맡고 계신 진겸 팀장님.
0: 예.
1: 맞죠? 인재 중에 인재시죠.
0: 예. 얼굴만 봐도 정말 마음이 또 훈훈해지고 또
1: 마음
0: 넉넉해지고.
1: 편안해져요. 맞습니다.
0: 자,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따회 가족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일부터 연불 봉사회, 그리고 절로 갈까, 설법학교, 또 서울국제불교 박람회까지 정말 이분 손길이 안 닿는 곳은 없습니다. BTN 대외협력 2팀 팀장 진겸 불자님.

0: 아,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특히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 불교에 관련된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사실은 모연이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여기서 시작을 해서 다른 활동들을 할수
2: 네.
0: 있거든요.
2: 그렇죠.
0: 너무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2: 이런저런 일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0: 그러게요.
2: 스님,
0: 다양한 일을
2: 입사하신 지
0: 하시네요.
2: 얼마 되셨을 것 같으세요?
0: 아까 말씀하신 게 아직 3년이 채안
2: 저
0: 됐다고.
2: 깜짝 놀랐어요.
0: 아직 한 10년, 20년 된 베테랑
2: 정확하게
0: 입사하는 것
2: 얼마 되신 거예요? 올해가 3년 차.
1: 네, 3년 차고 정확하게 2년하고 한 3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2: 와, 2년 반 동안 그
0: 그동안 한
2: 어떤
0: 일이
2: 점에서, 예, 정말 주마등처럼
0: 진짜 많았어요.
1: 흘러가잖아요. 근데 제가 뭐 BTN에 와서 딱히 새롭게 시작한 일들은 많지 않고요. 근데 그동안에 BTN이 늘 잘해왔고 쭉 해왔던 일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켰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 우리 BTN이 정말 훌륭한 인재를 스카우트한 겁니다, 스님.
0: 아, 그런 것 같아요.
2: 원래 어디 계셨죠?
1: 아, 원래는 제가 조계종 사회부 산하에 있는 조계종 사회복지단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2: 어쩐지. 그쪽에서는 또 언제부터 그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1: 저는 이제 원래 대학은 행정학과랑 사회복지학과를 복수전공을 하고요. 그래서 삼천사 인덕원 산하에 있는 복지시설에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조금 더 큰 꿈을 품고 조계종 복지단으로 입사를 했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뭐 산하시설 감사 업무라든가 행정 지원,
2: 할 일이 많죠.
1: 그리고 뭐 모금 업무도 같이 했고요. 특히 정부 지원 사업을 같이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인구 교육 사업이라고 지금 아마 많이 유명할 거예요. 나는 절로.
0: 예.
1: 그 제가 인구 교육 사업입니다.

0: 번째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모금을 하면서 외모를 판단하지 말라고 직원들한테 제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분이 돈이 있을까, 나이가 얼마나 많을까를 저희가 보는 버릇을 최대한 없애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구름에 돈이 들어 있, 어느 구름에 비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버릇을 없애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보게 되거든요.
2: 그쵸.
1: 당의 선입견으로
2: 인간의 눈이라.
0: 보이거든요. 조금 젊은 분이 그래도 좀 후원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 BTN 붓대는 정말 다른 것 같은 게 저희가 사찰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으면 진짜 저 멀리서 진짜 노보살님이 걸음도 힘드세요. 저는 그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근데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이렇게 저희 책상이 됐으면 책상에 손을 짚고 숨을 헐떡헐떡 쉬시면서 그럼 저희는 이제 후원했을 거라고 생각은 못 하고 아,
2: 뭐
0: 뭐좀
2: 도움이 필요한.
0: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2: 네네.
0: 나 붓다야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 이러면 저희가 이제 이름 쓰는 거 해드리고 근데 손도 이렇게 떨리셔서 연세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2: 그렇죠. 사실
0: 아무것도 못 하시죠.
2: 가입 신청서도 잘안 보이실 거란 말이에요.
0: 복잡하거든요.
2: 그렇죠. 복잡하고.
0: 계좌번호도 적어야
1: 맞아요.
0: 되고 생년월일도 적어야 되고 그런데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오히려 뭘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오히려 저희한테 후원을 하시겠다는데 이분 바라시는 건딱 하나예요. 그냥 진짜 BTN 불교TV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이 더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좀 다르구나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오, 감동.
1: 그럼 부처님들의 한분한 분의 원력이 모아져서 우리 BTN 불교TV가 막 좋은 프로그램을 널리 널리 알릴 수 있는 바탕이 되죠.
0: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저희 팀원들은 사업비를 잘못 써요. 그 돈이 어떤
1: 그렇겠네요.
0: 돈인지 알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저희 출장 가면은 절에서 자고, 절에서 밥 먹고, 운전할 적에도 꼭 에코 모드 켜고 운전하고.
2: 최대한 이제 경비를 아끼시려고
0: 네, 그렇게
2: 아예
0: 살고
2: 그게
0: 있습니다.
2: 습관이
0: 네.
2: 되셨군요.
1: 아이고. 쉽지 않은데. 사실 이제 우리 붓다에 함께 하시는 그런 불자님들의 그런 원력이 우리 불교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노보살님들이나 그분 이제 노불자님들은 신심과 원력으로 아시고요. 젊은 분들은 아직 신심은 있지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더 효율적일까를 판단하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을 뵈면 그 판단 이전에 가슴으로
0: 맞아요.
1: 그냥 신심으로 하시죠.
0: 맞습니다.
1: 그 힘이 우리나라 불교를 지탱하는 큰 기능 역할을 합니다. 무직부심 하나로 붓다에 꾸준히 후원해 주시는 우리 붓다의 가족 여러분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2: 네,
1: 싶습니다.
2: 우리 다 함께 한번 우리 BTN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붓다의 가족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불자님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자, 이왕 아직도 붓다의 가족이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185-0108번 전화 한 통이면 되고요. 185-0108번. 처음에 이 전화번호 들었을 때, 야, 진짜 잘 지었다. 108배가 딱 생각이
1: 맞습니다. 그래요.
2: 나잖아요.
1: 딱 108
2: 그런 이야기
0: 생각나요.
2: 하시는 분도
0: 네,
2: 계시나요?
0: 맞습니다. 물어보세요. 왜 108번인가요? 근데 순간 모르시다.

0: 시켜야 된다. 정부의 그 차원에서도 복지 차원에서도 그런 종교시설을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부모님들을 자녀들이 다 도심에 와서 모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1: 네네, 그렇죠.
0: 어려우니 그 역할을 해줬던 종교를 오히려 특히 저를 활성화시키는 게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좋은 방법이네요, 스님.
0: 그 안부 전화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네네.
0: 자녀들이 매일매일 전화하기도 어렵고요. 또 자녀들 전화하고 당신이 관심 있는 사람의 전화나 혹은 예를 들어 BTM 부탁해서 전화하는 거 전혀 다른 느낌이거든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챙겨주고 있구나. 또 부타예 같은 경우는 부처님이 나를 챙겨주고 있구나 안심할 수 있거든요. 네. 아,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네. 먼저 전화 오시기도 하세요. TV 네. 보시다가 네. 저희 1850108은 굳이 후원 가입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0: 네.
2: 지금 저 스님 나오는 저 사찰 어디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1: 문의 전화 무엇이든지.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따에 가입하면 가족이 되시면 이러한 혜택을 드려요 하는 것들도 꽤 있잖아요.
2: 네.
1: 그럼 이제 현업을 업무를 하고 계신 보살님들께서 그 부분도 다 같이 네. 케어를 하시는 거죠?
2: 맞습니다.
1: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2: 저 일단 부따 회원이 되시면 가장 큰 혜택이 하나 있는데요. 연불봉사를 저희가 해드리거든요.
1: 연불봉사.
2: 가족을 잃게 되시면 좀 많이 당황스럽고
0: 그렇죠.
2: 좀 충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지난주 금요일도 한 건 있었거든요. 남편분이 돌아가셨대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저희가 함께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 연불봉사회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여법하게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1: 최근에 부따회 가족분들을 위한 그 회원 카드 만드셨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1: 예.
2: 최근은 아니고요. 이제 작년 6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년 정도 됐죠.
1: 좀 넘었네요.
2: 저희 스님께서 이렇게 부천전에 올리고 추원해 주시고 하는 약간 호신부 같은 역할이거든요. 부따회 분들 하시는 일 다 잘 되고 애군 저희가 막아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 뒷면에는 이름, 회원번호, 전화번호 같은 게 있어서 저희 BTN 부따회 회원분들께 드리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시기 위해서 이게 신분증처럼도 쓰이고 있습니다. 네.
1: 그러면 그걸
0: 그 호신부가 영험 있겠어요. 왜냐하면 얼마만큼 원력이 모아지느냐에 따라 영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1: 예.
0: 부따회 그 호신부는 추원 카드 호신부는 네. 부따회 가족 모든 분들의
2: 맞습니다.
0: 원력이 담겼고
2: 5만 부따회 예,
0: BTN 불교 TV를 함께 운영하시는 직원분들은 모든 원력이 담겨있고
2: 네,
0: 관계된 모든 스님들이나 부자님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원력이 있잖아요.
1: 네. 그렇네요, 스님.
0: 그래서 집에 갖다 놓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진짜 영험이 있을 것 같아요.
2: 저는 항상 네. 가슴에 품고 다니고 있어요.
1: 품고 다녀야겠어요. 네. 게다가 인적사항까지 딱 적혀 있으니까 얼마나
2: 그렇죠.
1: 든든해요.
2: 맞습니다.
1: 야, 그러면 아직 발급 못 받으신 분들은 전화 예, 네. 어디로 하면 되나요?
2: 저희 18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뭐든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1: 예,
0: 빨리 전화하셔서 최고의 호신부

0: 좀 가입하겠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네.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요,
0: 그러게요.
1: 진짜. 와.
0: 네, 그래서 이제 막 가입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저희 또 인원이 20명 제한이 있다 보니까
1: 한정적이죠.
0: 어쩔 수 없이 또 저희가 떨어뜨려야 되는
1: 선발 과정을 네. 거치고
0: 하지만 또 후원은 끊지 않고 계속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께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계속 진행 중이죠, 시즌 거듭해서.
0: 저희 분기마다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찰들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혹시라도 좀 선발이 안 돼서 섭섭했다 하시는 분들 낙담하지 마시고 네. 언제든 기회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0: 그럼요. 저희가 네. 선발 기준이 뭐 복잡하진 않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상형 매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 기수에 내가 못 들어왔다는 거는 나에 맞는 그 그룹이 없었구나.
1: 나름 그 신경 쓰시는군요.
0: 그럼요. 저희가 오. 매칭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야. 그래서 만약에 20대, 30대들이 많이 지원을 했을 적에 40대가 지원하면은 다음 기회. 하지만 그 다음 회차에서는 30, 40대가 지원을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2: 그렇죠.
0: 그때 저희가 또 연락을 해서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1: 와, 이거 그냥 저는 신청 뭐 선착순으로 이렇게 선발이 되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름 서로의 이상형을
2: 예. 찾아주 매쳐주고 네.
1: 매칭을 하고
0: 네.
1: 와 이거 방송 나가면은 신청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스님.
2: 어 그러게요. 뭐 지금 프로그램 내용이 좋아서 좀 도심에 있는 사찰이라든지 네. 신도수가 있는 분이 그 어쩌면 뭐랄까 규모가 있는 사찰에서는 그런 어떤

0: 글자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네요.
1: 네. 아, 뿐만 아니라 진경 팀장님은요,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숨은 공신이시기도 합니다. 그동안 출연해 주신 우리 불자 가족들, 불자님들 대부분을 추천해 주셨다고요.
2: 네.
1: 예, 그러니까 섭외를 담당을 해 주신 거예요.
0: 아이고.
1: 네, 붓다회 홍보하시랴, 또 출연하실 분들 찾느라, 이게 사실 홍보하는 것만도 힘든데, 네. 네, 쉽지
2: 않으셨겠는데요. 어렵진 않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인들이 있다 보니까 만나시는 분들 중에서 좀 독특한 사연? 어? 약간 저희는 절에 왜 있지? 약간 이런 좀 젊은 분들 만나게 되면 인사도 좀 해보고 얘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섭외하게 됐습니다.
1: 만나서 이제 일상을 또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이제 또 주요 업무 중
2: 맞습니다.
1: 하나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야기 나눈 그 인연들 중에 또 몇 분이 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주셨고요. 네. 자, 어떤 분들이 좀 기억 남으세요?
2: 일단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랑 1박 2일을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절로 갈까요? 어떤 참가자분들.
0: 네.
2: 네, 너무 많이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0: 가지고 계시진 않지만 그렇게 반려동물을 위해서 보따리를 가입해 주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스님.
1: 그렇죠.
0: 이게 다음 생에는 이제 우리 서로 사람의 몸을 받아서
1: 네.
0: 만나자라던가, 그렇죠?
1: 그걸 정확하게 자기들이 이제 뭐 이해하고 하진 않지만
0: 않지만
1: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0: 바람을 가지고.
1: 우리 민족의 바탕에는 윤회라든지 극락왕생이라든지 환생이라든지 이런 바탕이 깔려 있죠. 죽으면 끝이야.
0: 스님,
1: 그렇죠.
0: 이게 다음 생에는 이제 우리 서로 사람의 몸을 받아서
1: 네.
0: 만나자라던가, 그렇죠?
1: 그걸 정확하게 자기들이 이제 뭐 이해하고 하진 않지만
0: 않지만
1: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고
0: 바람을 가지고.
1: 우리 민족의 바탕에는 윤회라든지 극락왕생이라든지 환생이라든지 이런 바탕이 깔려 있죠. 죽으면 끝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훨씬 더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2: 불자님들 실제로 이렇게 말, 아니, 불자님이 나기 이제 내가 공덕을 지어줘서 인간까지 되긴 바라지 않으지만 좀더 건강하고 좋은 가정에 이렇게
1: 태어나기
2: 태어나기를
0: 좋은 주인을 또
2: 그렇게 또
0: 만나고.
2: 불교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0: 그렇네요.
1: 네, 맞습니다.
0: 자, 스님 이제 진경 불자님께 우리 프로그램의 공통 질문을 직접 드려주시죠.
1: 불자로서 어떨 때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시나요?
2: 뭐 불교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조금은 알다 보니까 그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0: 맞아요.
2: 불자인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마 이번 생에 극락왕생은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조금 더 많이 배워서 육도윤회에서 다시 한번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그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자체가 불자로서 큰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1: 우리
0: 훌륭하십니다.
1: 진경 팀장님은 극락 가면 안 돼요. 통만중생들을. 우리 다 극락 가면 누가 하겠어요, 그거. 그래서 먼저 보내드리고 우리는 맨 나중에 가야 된다. 진경

0: 감동도 느꼈고요. 우리 불자님들의 그 작은 정성이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 불교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고 우리 빛된 불교 TV가 잘 방송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분들의 원력이 소망이 모두 다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바람하지 않습니다.
1: 네. 자,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지만요. 앞으로도 불자들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써나갈 주인공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불자답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함께 신을 가고
0: 함께 나누는
1: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스님 수고하셨습니다.
0: 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애쓰셨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의 목종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스님, 이 세상에서 네. 가장 손쉽고 빠르게 방송 포교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0: 아, 그럼요. 우리 빛된 불교 TV를 보시다가 너무 재밌다. 아, 너무 감동적이다. 라고 하실 때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후원금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2: 야, 역시 우리 빛에는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목종 스님 짱!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 포교 후원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간편한 ARS 후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마음 많이 많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 060-800-7000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2: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 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죄를 자기의 마음 속에서 진실로 참회하는 마음이 났습니까? 네. 왜 대답이 이렇게 희미해요? 네. 그 참회하는 마음이 났습니까? 그러한 참회하는 마음을 일으켰을 진대에는 선지시가 이상이 시위 무상참회니 이것이 마음속에서 진실로 참회하는 마음이 났습니까? 네. 왜 대답이 이렇게 희미해요? 네. 그 참회하는 마음이 났습니까? 그러한 참회하는 마음을 일으켰을 진대에는 선지시가 이상이 시위 무상참회니 이것이 참으로 위없는 거룩한 그런 참회가 되나니 하명 참고 어떤 것을 일러서 참이라고 하는가 참회라고 그랬으니 참이라고 하는가 운하명회 어떤 것을 일러서 회라고 하는가 참회라고 했으니 종금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이후에 소유인 있는 바 악업, 우미, 교광 등 죄를 금이 각오하여 이제 이미 깨달아서 실계 영단하여 다 함께 다 끊어서 길이 끊어서 갱불부작함이 다시는 짓지 않음이 이름이 회라 그랬죠? 그러니까 참자는 어떤 뜻을 가졌으면 회는 어떤 뜻을 가졌는가 그런 말이에요. 고로 칭 참회니라. 그러니까 달게 참회라고 칭하느니라. 범부는 우미하여 범부는 어리석어서 지지 참기전건하고 어리석어서 과거에 지은 바 죄의 그런 허물만 뉘우치고 부지 회귀후관이 뒤에 일어날 죄에 대해서 그런 허물을 뉘우치고자 하지 않나니 이 불행으로 그러한 것을 뉘우치지 못하는 거로 전건이 불멸하고 앞에 허물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후과 우생이라 뒤에 허물이 또한 나는지라 전건이 기불멸일세 앞에 허물이 이미 없어지지 아니할세 후과 우생하나니 뒤에 또한 허물이 나나니 하명참여 어찌 이름하기를 참여라고 하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선지시가 기참회에 의하니 이미 참회에 마쳤으니 여선지식으로 발사홍서원하리라. 이제 사홍서원을 발하리라.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큰 서원을 발함으로써 불자가 되는 것이에요. 각수용심정 청하라 각각 모름지기 마음을 써서 바로 들으라. 자심중생서원도 하며 자기의 마음 가운데 한량 없는 중생을 다 제도하며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중생무변소원도라 그랬단 말이죠. 다른 일체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그랬는데 육조 스님은 뭐라고 그러냐 네 마음 속에 있는 중생부터 먼저 건져라고 그래요. 네? 중생무변소원도가 아니라 자성중생무변소원도라 참 굉장한 얘기예요. 자기의 성품 가운데 있는 어리석은 그러한 중생심을 다 건지겠습니다 서원하며 자기의 마음 가운데 한없는 그러한 무진한 번뇌망상을 다 끊겠습니다 서원하며 자기의 성품 가운데 한량없는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법문은 다른 데에서 들어서 법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문은 여러분의 성품 속에 이미 있다 그 소리예요. 이미 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자기의 성품 가운데 있는 법문을 알 생각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배워서만 하려고 하니 문제가 있다 그런 말이죠. 옛날 이런 사람이 있대요. 애비가 자식을 보고 옆집에 가서 장돌이 빌려와라 그거예요. 그래 장돌이 빌리러 갔거든. 그래 옆집에 사람이 그게 아까워서 안 빌려준 거예요.

같은 데서 강의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항상 강의를 들어라. 난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을 쓰되 밖에서 부어다가 쓸 게 없지 않느냐? 우리 불교문 중에 얼마든지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모셔서 하는 게 좋다고요. 지금 여러분은 심성 가운데 위대한 법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놓고 달리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성 무상불도 무상서원성이야. 자기의 성품 가운데 있는 위없는 거룩한 부처님의 도를 서원코 다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라. 선지시가 대가가 기부도 중생무변서원도와 대가가 이미 중생무변서원도라고 이르지 않았는가. 인마도는 이 도리는 차불시 해능이더라. 또한 이 해능이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식의 신중중생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중생인 소위 삿된 어리석은 마음과 광망심과 그릇된 망령된 마음과 불선심과 착하지 못한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과 악하고 덕이 없는

소위 안목이 바로백인 스님네들을 초빙해서 방송국에서 서로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 아니요? 그 멍청한 눈이 새카만 목사만 불러도 할 것이 아니야. 목사에게는 눈이 없어요. 안목이 없다 그런 말이야. 눈이 둘 달린 스님네들을 초청해야지. 복과 지혜가 부족한 지혜인을 데려다가 국민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초빙해서 방송국에서 서로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 아니요? 그 멍청한 눈이 새카만 목사만 불러도 할 것이 아니야. 목사에게는 눈이 없어요. 안목이 없다 그런 말이야. 눈이 둘 달린 스님네들을 초청해야지. 복과 지혜가 부족한 지혜인을 데려다가 국민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요새 우리 들어보지만 전부 원망하는 말뿐 아니요. 부자가 베풀어야 가난이 살

가진 자는 다른 방법이 땅을 짓고 일어나야 돼. 가난한 자는 가난을 딛고 일어서야 가난이 물리쳐지는 거지. 어디 무슨 방법이 따로 있나요?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불교인답게 가난을 딛고 일어서서 가난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 있는 자가 베풀었다고 해서 돼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있는 자가 번 돈이 부당한 돈이 너무 많아. 요새 보시오. 자기 양심에 거리 끼니까 사표하겠소 해서 나갑니다. 그 점잖은 사람이에요. 요새 법관들도 보니까 나는 재산이 많은데 난 부당하게 벌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난 사표하겠소 해서 나가는 거 보니까 양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됩니다. 양심껏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법문 무량 서원학은 어떠하냐? 법문이 한량이 없지만은 다 배우겠습니다. 수자성

그러면서 참 장부의 기상이 있는데 그것은 요 다음에 제가 일요법회를 할 때 법문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주일 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모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100일법회를 하고 있는데 100일 동안 여러분은 계엄을 물리치고 용맹정진해서 낙오하는 분이 없이 반드시 한번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취하는 바와 같은 거예요. 기도 도중에 낙오하는 바가 없어야 참으로 그 원만 성취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백고자 법회도 그 여러 선지식의 법문을 빠짐없이 들어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응.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즐겼지.

0: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 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서울 종로에 자리한 전통을 치유할 수 있는 묘각사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8배와 명상을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참된 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 수많은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참다운 자기의 인생과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묘각사에 와서 가져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3: 1700년 역사의 한국 전통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수행하며 몸과 마음의 평화를 만날 수 있는 묘각사 템플스테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는 02-763-3109번입니다.
5: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4: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올해도 백준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준에는 BTN 불국토 3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준 기간 동안 불국토 3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준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차분한 부분으로 우리들에게 편안한 가르침을 부여해 주셨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온유대사의 가르침의 본질인 발심수행장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발심수행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 재불, 재불이 장엄, 정멸공에 오다겁해 사육고행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모든 부처님들께서 정멸공을 장엄하신 것은 아주 많은 세월의 겁에 고행을 한 결과다. 자, 모든 부처님들은 다 어디에 계세요? 정멸궁에 계세요. 정멸궁은 어떻게 정멸궁이에요? 고요한 곳에 머무르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고요해질 수 있었던 부분은 하루아침에 그런 정멸궁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아주 많은 겁을 다해서 고행을 한 부분의 결과로 그곳에 계신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중생이 부처가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노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고 오랜 겁을 더했다 이거예요. 겁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방 30리가 되는 큰 바위를 저 천상에 사는 선녀가 3년에 한 번씩 수직을 지나가서 그 바위들이 다 달아 없어졌을 때를 한겁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그것이 한겁이 아니고 다겁이야. 수많은 겁을 반복하고 반복한 부분의 결과로 이미 정멸공을 장엄하실 수 있도록 성불을 하셨다. 모든 부처님들이 하루

여러분들의 정신이 불타고 있어요. 무슨 불이 타고 있냐? 난 안 타고 있는데, 여러분 눈으로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판단에 불이 타기 시작합니다. 좋은 걸 보면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미운 걸 보면 버리고 싶어요? 안 버리고 싶어요? 이게 계속 끓고 있잖아요. 이게 화택을 하는 그런 판단을 구하는 모든 부분들이 무엇을 낳는 불쏘시개가 되냐? 화택에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로 작용을 하고 있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놔라. 그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는 부분은 그냥 되지는 것이 아니고 수행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그 수행을 하는 것은 힘이 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걸 고행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중생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반복을 해서 윤회를 돌고 돌아. 윤회가 뭐가 윤회예요?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아 조금 잘 살아가지고 우리는 다음 생에 어디 가고 싶어요? 에? 잘해야 돼. 이야기하는 부분이 가장 많은 얘기가 다음 생에는 천상에 태우고 싶대요. 아 천상에 태울 수 있겠죠. 그 천상에 가서 태워도 그 배터리 다 방전되면 또 떨어져야 돼 안 떨어져야 돼. 이게 윤회야. 어? 지옥만 면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지옥을 면하고 나도 다시 조금 더 좋은 곳에 가봐도 돌아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에 지옥, 악의 축생수라 인간천이 우리한테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죽을 듯 지옥과 극락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그것이 윤회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충분한 거예요. 저 일본에 유명한 고승 중에 한 분이 백은선사라고 하는 선사가 계셨어요. 이 백은선사는 아주 대단한 수행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백은선사라고 하는 그냥 이름만 들어도 그분은 대단한 분이다 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런 존경받는 큰 스님이셨죠. 어느 날 일본은 무사가 많았어요. 무사 사무라이. 그래서 그 사무라이의 그 중심에 서 있는 한 무사가 백은선사를 찾아갑니다. 백은선사에게 물어봐요. 큰스님, 지옥이 있습니까? 아, 있다. 그리고 극락도 있습니까? 있다. 어떻게 압니까? 그래 백은선사 가만히 있어요. 혹시 큰스님, 지옥과 극락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있다. 그럼 보여주십시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큰 스님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무사에 포를 한번 쳤습니다. 그러니까 극락과 지옥이 궁금했던 무사는 큰 스님이 어쩐 큰 법설로 지옥과 극락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맥놓고 있는 본인 볼때기를 마셨으니까 화가 나야 안 나야.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확 올라온 무사가 칼을 탁 뽑아가지고 백은선사의 목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태연자약한 백은선사가 지옥문이 열렸구나. 여러분 이게 지옥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지옥은 밖에서 왔습니까? 마음에서 일어났습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독자적으로 열리는 지옥이 없고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극락이 없어요. 모든 부분은 이것과 저것의 조화에 따라서 수시로 생겨나고 멸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때로는 극락이 나타나고 때로는 지옥이 나타나고 때로는 악의가 나타나고 때로는 축상이 나타나고 내 마음속에서 죽을 듯 끓고 있어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윤회예요. 죽고 나서 축생이 되고 죽고 나서 어떤 존재가 되고 이것도 물론 윤회가 될 수 있겠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종일도 수많은 윤회를 반복하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일, 괴로운 일, 온갖 일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매일 그 삶이 반복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걸 그치는 것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욕고행이라 해요. 뭐하는 재불에서 수많은 겁을 더해 청정함을 더하기 위한 고행을 반복해서 정명공을 장엄하셨듯이 우리는 그걸 눈치를 채야 돼요.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중생의 마음을 그쳐서 눈에 끄들리지 않고 귀에 끄들리지 않고 코에 끄들리지 않고 청정한 자아의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부분이 쌓이고 쌓아
어느 부분에도 적어오면 하지 않는 나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가장 건강한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스님,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어차피 우리 삶은 어차피 언젠가는 죽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죽음이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죽음이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정말 많은 부분을 다 절제하고 경계하고 조심하고 지키려고 했을 거다. 근데 내 삶이 이 삶으로 끝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면 아구악작같이 현실적 부분의 욕구를 위해서 통제력을 상실한 부분으로 마구 삶을 살 거다. 나도 죽어보진 않아서 모른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대로 통제하고 절제하고 애쓰고 해서 사는 거나 그렇게 막 사는 거나 살아보면 큰 차이가 없더라. 차라리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사는 삶이 훨씬 더 향기로운 삶, 편안한 삶. 그것이 담보될 수 있다면 받으실 자는 그 윤회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한다. 여러분 우리 삶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평상시 삶이 미래의 삶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현재의 삶이 다음 생의 삶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인과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중생이 이렇게 윤회를 반복하는 부분은 탐욕을 이루어낸 결과라 이거예요. 탐욕의 결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내 거 소중하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삶을 살아라 이거죠. 그래서 항상 행주자와 어묵동자 모든 부분이 다 뭐가 되죠? 수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행해야 되고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염념불망, 부처님을 잊지 않는 부분이 염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염불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내는 것만이 염불이 아니에요. 내가 항상 어느 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요구합니다. 좌로 갈까 우로 갈까, 옳은 일일까 그런 일일까, 귀찮은 일일까 그렇지 않은 일일까, 참 또 수천 번 수만 번 이런 부분이 갈등이 여러분들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때 항상 뭘 불러내야 돼요? 부처님을 불러내야 돼요. 내가 부처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바른 행동을 하게 돼 있고 바른 생각을 하게 돼 있고 바른 언어를 구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이 쌓여 영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의 믿음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부처와 중생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볼 때 딱 한 가지던데요. 모든 재불은 욕심을 버렸어요. 모든 중생을 욕심을 버렸어요, 못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자신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가 아직도 욕심이 남아있거든, 아직도 중생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되고, 내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우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나는 수행자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행자라는 자체가 뭐 이렇게 스님처럼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는 게 수행자가 아니에요. 마음을 닦는 게 수행자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닦는 게 뭐가 마음을 닦는 겁니까? 본질의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회복하고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수행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수행자 그러니까 댕기머리를 하고 쳐매고, 이게 수행자가 아니고 마음을 닦고 행동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는 것 자체가 수행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딱 보면은 모든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욕심을 버렸느냐 버리지 못했느냐의 차이다. 욕심을 버리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수행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효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방천당 소왕지자 삼독번뇌 이의가 자제니라. 천당에

삼독 번뇌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 탐진치 삼독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갈등의 번뇌가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버리려고 애쓰는 부분 자체로 인해서 우리는 극락에 갈 수 있어요. 대개 보면 여러분 평상시 아주 고유했던 부분들이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은 쌈박질로 변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어?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낳아 기를 때, 잘 기를 때, 자갈론 때문에 난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못 먹고 살아서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삶이 넘치는데도 그 몇 푼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부모가 바라는 것은 형제에게는 우애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우애는 어딜 가버리고 부모 돌아가신 것도 잊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부모 돌아가셨다고 너무 슬픈 마음을 가졌다가도 그 돈 몇 푼 안 되는 부분에 마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건 어디로 가버리고 부모는 돌아가셨는지 말았는지 뭐 희한한 그런 경우들이 만들어져요. 뭐예요 그게? 탐욕번뇌. 응? 탐진치 삼독심으로 이루어진 부분의 어떤 경우가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극락을 못 가게 하는 부분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천당 가는 사람을 막는 사람은 없는데 그곳에 함께 머물러 가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배슬 여빙, 무련 화심에 아장여절 무구식념이라. 원효대사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절을 하는 무릎이 얼음장같이 차가워져도 절대 불을 생각하지 말며 배가 고파서 줄인 창자가 끊어질 듯해도 음식 생각을 하지 않는 부분의 수행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런 거 들으면 절에서 밥 맛있게 안 해준다고 투정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이왕이면 맛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빵빵하게 틀어놓고 겨울 되면 또 온풍기 틀어가지고 따뜻하게 해주고 뭐 그런데도 추워서 불편해서 절에 못 간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 얘기 딱 들어보면 원효대사께서 신라시대에 수행을 하실 때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절을 하는 무릎이 얼마나 찼겠어요? 지금처럼 뭐 방석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맨 마룻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는데 그 얼음같이 차가운 부분에 무릎이 시려워도 거기에 불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지금 우리는 먹을 게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거 가지고 불만을 해요, 안 해요? 국수 삶아주면 밥안 했다고 뭐라 그러고 밥 해주고 나면 왜 더운 날에 뜨거운 밥을 해줘가지고 힘들게 하냐고 차라리 국수를 끓여주지 그랬냐고 하고 어느 정도는 춤을 추라고 도대체 이만큼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원해야 될 부분은 부처님이 가르침을 마음에 담는 게 본질이지 무엇을 먹을 거냐 어떤 공간에 머무를 거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흘려보내지 말아야 돼요. 그 흘러가는 세월에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잠깐이면 가는 게 이상해. 후딱 가버리는 게 100년인데 어찌 그냥 허송세월을 할 거냐. 그냥 무상하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흘려보낸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한 생이라는 게 짧디 짧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윤회할 건데요. 다음 생에 와서 하면 되죠. 다음 생에 이렇게 오라는 보장이 있냐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요 모습으로도 못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본전 추리고 가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얘기에 백천만 겁 난조 악음문견 독수지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백천만 겁을 더하더라도 인간의 몸을 가져오기 어려워. 또한 부처님 진리를 만나기가 그만큼 어려운 부분.

금방 가는 게 세월이니 그 세월 견고하다고 내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이 진리를 공부하는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 얘기하면 이제 오늘 저녁부터 집에 안 가지. 아,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가겠어. 기도해야죠. 그죠? 흘지 100년인데 금방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겪어봐도 그렇잖아요. 저는요 지금도 어디 가면요 내 나이가 놀랄 정도야. 그래서 어디가 내 나이를 이야기를 못한다니까. 근데 얼마나 웃기냐 하면 나이가 60이 훨씬 넘었는데도 나는 아직도 청년 같다니까. 여러분 육신은 늙지만 마음은 늙어야 안 늙어요? 안 늙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나는 분명히 아직도 청춘 같은데 거울을 쳐다보면 내가 그 거울 속에 우리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가끔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거긴 내가 없어요. 거기 우리 아버지만 있다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생겼는지 몰라. 그게 세월이란 말이죠. 나는 며칠 전에 어느 스님을 만났는데 우리 종단 스님이 아니에요. 아주 나하고 되게 이제 친해졌어요. 근데 그분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분이 나이가 많아. 아, 그런데 그분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나보다 나이가 안 많길 바라면서 물어보는데 몇 살이냐 그런 거예요. 그분이 나보다 다섯 살이 많더라고. 근데 기분이 내가 나빠 안 나빠? 기분이 아주 나쁘더라고. 옛날에는 참 이 세상이라는 게 정답이 없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나이 많이 불러주는 게 고마웠었거든요. 왜? 형이니까. 근데 지금은 나이 많게 불러주면 기분이 왜 그렇게 찝찝한지 모르겠어. 아, 이 나이 먹는 것 자체는 누구나 그렇게 즐겨하는 일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나 원하는 바 아닌데도 불구하고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나이라면 그 나이 먹기 전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 가까이에 또 다른 부분의 미래의 진리의 중심에 쓸 수 있도록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불자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원효대사께서는 항상 눈 깜빡할 사이에 갈 수밖에 없는 세월이니 이 세월을 절대 뒤로 미루지 마라. 우리가 흔히 보면 아주 간단한 일들을 뒤로 미루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나중에. 나중에. 공부도 나중에 하면 되고 약속도 나중에 하면 되고 밥도 언제 먹대요? 나중에 먹자는 사람 치고 약속 지키는 거 봤어요? 없어요. 당장 해야 되는 일이고 맘먹었을 때 실행해야 될 일들이 바로 나중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리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도 언제 해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후회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후회가 사후부모 사후에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 후회하는 부분이 후회가 가장 큰 후회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효도가 오늘 당장 하는 게 효도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 게 효도입니까? 좋은 음식? 좋은 차? 아니요. 많은 돈? 이게 효도가 아닙니다. 그냥 오늘 당장 생각나면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게 효도예요. 또 어쩌다가 부모가 자식 걱정해서 전화 한 통 해주면 반갑게 받아주는 게 효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자식들은요 부모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효도는 언제 한대요? 나중에 한대요. 꼭 갖다 붙이는 게 언제 한다고? 출세하거든, 돈 벌거든, 조금 더 이끄다가. 근데 그 부모는 내가 기다리듯 그런 세월을 사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제일 속상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런 거래요. 자식이 위해서 일월심 일월심 기도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전화해서 네가 하는 일은 잘 되냐? 별일은 없지? 밥은 굶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대부분의 자식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 얘기를 들은 부모는 하루 종일 근심이랍니다. 하루 종일 큰 짐 하나 짓는 걸 짓고 있는 것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게 부모의

이 세상의 주인공은요,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세상의 주인은 1인칭 나다. 이 세상의 주인자인 객관의 세계는 주관인 내가 인식했을 때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창조주입니다. 화엄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월두심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주인공은 각자 각자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삶이라는 자체를 가끔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군가가 만들어진 세상에 우리가 그냥 사라지라고 명령받아 사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부분은 내가 볼때안 맞다는 얘기예요. 인식이 세상의 주인공. 그래서 그 인식을 어떻게 할 거냐가 대단히 중요해. 참 우리 마음의 본질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커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이 좋았을 때는 모든 게다 좋아.

근데 내 남편이 속을 바글바글 끓이면 아이가 그냥 보통으로 성적을 받아갖고 왔어도 그 아이가 이뻐요, 미워요? 미워요. 뭐라 그래요?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하는 것마다 속을 썩이고 앉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 부분이든 내 감정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참 좋은 게요.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집에 있는 그 처사님들이 기도하러 가는 여러분들에게 시비를 가끔 걸잖아요. 뭐라 그래요? 기도를 하러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나한테는 잘해라. 그래 얘기하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 오늘부터는 가가지고는 나온다 그러세요. 왜? 내가 편안하고, 내 마음이 청정하고, 내 마음이 행복하면, 우리 집에는 모든 부분이 다 되는 거예요. 참 묘한 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 하나가 미래를 바꿉니다. 어렸을 때에 정말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에게 칭찬한 마음 받으면요, 그 칭찬이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참 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의 칭찬거리는 만들지 마시고, 칭찬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대방의 진실한 행위를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식도 자꾸 그런 칭찬거리를 발굴해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칭찬거리가

가난에 찢어지게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 그 투정을 부리는 아이에게 매를 때렸는데 그 아이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내가 보아하니 이 아이는 나중에 성장을 하면 정승이 되고 남을 상이다. 아주 훌륭한 아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부모는 그 스님 말을 철통같이 믿고 우리 아이는 먼 미래에 정승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성을 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성을 다 한 거예요. 정성을 다 해서 뒷바라지를 했어요. 이 아이가 너무 부모가 정성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하고 공부를 해서 나중에 정승이 됐습니다. 그 스님, 지나가던 그 스님이 생각해 보니까 용해요? 안 용해요? 너무 부모가 정성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하고 공부를 해서 나중에 정승이 됐습니다. 그 스님, 지나가던 그 스님이 생각해 보니까 용해요? 안 용해요? 너무 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뭐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부분이 아니고 그 당시에 뭐 절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중에 정승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부모들이 그 스님을 하면 그 좋았던 그 미래를 아는 영화만 스님을 찾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그 찾아갔더니 어느 큰 절 문강방에 머물러 계세요. 스님한테 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스님 그 수년 전에 매 맞는 우리 아이에게 정승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신 용한 스님. 스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정승이 됐습니다. 어찌 그 당시에 우리 아이가 정승이 될 것을 아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난 정승이 될 건지 몰랐다. 단지 당신의 아이가 배고프다라고 투정부렸고 그 배고프다는 걸로도 고통이 고통스러운데 거기에 더해 매를 맞는 모습을 안타깝게 하기 위해서 그 매 맞는 모습을 구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이 세상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만들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모든 부분을 절망으로 바라보지 말고 희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노력하세요. 되게 돼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무 일몰래 거역 공수거야 만반 장불검 유유 없으시니라. 올 때에 우리가 한 물건도 가져온 것이 없고 갈 때 또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만 가지를 다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가져갈 때 뭐만 가져가요? 엄만 가져간다. 공수래? 공수거야. 올 때 가져온 거 있어요?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어요. 갈 때 가져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벌어 열심히 잘 사는 건 좋은데 갈 때 미련 없이 가는 사람이 편해요.

내려놓는 게 답이야. 놔주라 이거야. 붙들고 있지 말아야 돼.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분. 붙들고 있다고 해서 붙들어지냐 이거야. 잠깐 동안 만나서 잠깐 동안 헤어지는 부분이 삶이 우리 삶이야.

결정체요. 그 결정체는 현실의 삶이 아닌 미래로 함께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잘 가슴에 담으시고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초발심 자격론 여러분들 수행을 하는데 지침으로 삼아서 먼 훗날 불자로 살아가는 부분 그리고 먼 훗날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좌표로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대한불교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에서 불교 평화 출품 기간은 8월 15일까지이며 1인 1작품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총 상금은 1,300만 원이며 대상은 3명, 최우수상 6명 등 총 57명에게 상금을 수여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라며 문의는 02-720-0531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동참 바라며 문의는 02-720-0531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5: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

0: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0: 네.
1: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1: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0: 네.
1: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0: 예.
1: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예.
1: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0: 예.
1: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0: 그러니까요.
1: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0: 예.
1: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엔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재연골을

0: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그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1: 또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 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 할까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에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0: 이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야,
0: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1: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병원에 빨리 가
2: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2: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0: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0: 손상된 인대나 임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0: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2: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2: 50년 528년.
1: 50년생이시고.
2: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2: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3: 안녕하세요, 어머니.
2: 네네.
3: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2: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3: 아, 네. 혹시
2: 서서 일을 할 때도
3: 네네.
2: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3: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2: 네네.
3: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2: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3: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2: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힘들어서.
3: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2: 네.
3: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2: 네네네. 좀 있다가.
3: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2: 네네.
3: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2: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3: 네.
2: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타로.
3: 네네네네.
2: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3: 네.
2: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3: 어머니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2: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1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0: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네.
0: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2: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0: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2: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0: 고령인 분 그리고 여러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1: 네. 야,
2: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

0: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1: 네.
0: 그거 아니면은 거기가 더 힘들고.
2: 보조기 채우시고. 네. 네. 네.
0: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1: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0: 예, 예. 아...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1: 네.
2: 시술을요?
0: 예, 예.
1: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0: 예, 5분도 못 걸어요.
2: 예.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1: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0: 예, 예.
1: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0: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1: 아, 왜 안 하셨어요?
0: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2: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1: 예, 그렇죠.
0: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1: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예.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니.
2: 그러니까요, 네.
0: 예, 예.
1: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0: 예.
1: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정밀검사를 받으시고요.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0: 근데 그때 원장님
1: 네.
0: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2: 수술 없어요.
0: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1: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0: 네.
1: 척추 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 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2: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3: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삼성강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꽤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강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류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0: 올해도 백준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준에는 BTN 불국토 3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준 기간 동안 불국토 3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준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

0: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여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합니다.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모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바람 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B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리,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구안공덕
1: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바를 따름입니다.
1: 종단 주요 스님들을 비롯한 사부 대중은 말없이 향을 올리고 삼배를 올리며 건일 대종사의 수행 정신과 자비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2: 이 시대의 큰 스승을 참 이전 저희들로서는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특히 큰 스님은 많은 후학들을 위해서 특히 교육 포교에 누구보다 더 큰 원력을 내어주셨는데 빨리 이 어지러운 이 세상에 다시 저희들의 또 스승으로 와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지역 정강계 인사들과 제가 불자들도 본향소를 찾아 삼배를 올리고 스님의 원적을 애도했습니다.
3: 뭐 영주시 전체 불교계 많은 발전과 또 특히 부석사의 지금 뭐 박물관이라든지 모든 영주시의 가르침도 많이 주시고 그런 큰 울림을 저는 아직도 뭐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렇게 비보를 듣고 우리 또 많은 시민분들께서도 많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4: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렇게 떠나셔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만 저의 진정한 스승으로 여기고 큰 스님께서 저에게 주신 많은 가르침을 다시 새기면서 앞으로 제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1: 평생 자신을 낮추고 수행으로 세상을 밝혔던 현봉당 근일 대종사. 스님을 향한 감사와 존경,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어가겠다는 사부대중의 깊은 발언이 분향소를 가득 메웠습니다. BTN 뉴스 황성환입니다.
5: 지난해 조계종 중앙종회 236회 정기회에서 대종사와 명사법계를 자동품수로 변경한 법계법 개정안의 위헌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법규위원회가 어제 88자 회의를 열고 법계위원장 법산스님이 지난달 15일 심판 청구한 법계법 제8조 대종사 명사법계 자동품수 개정안이 종원 제28조 제6호의 원로회의 심의 권한을 침범하는 위헌 종법이 아닌지를 논의했습니다. 현행 종원에서 원로회의는 2급 이상의 법계 심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하위 법령을 개정해 자동품수로 규정한 것이 위헌에 해당하는지 심판해달란 취지입니다.

0: 있습니다.
1: 이제 딥시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답률이 82%인데 그 확신도는 이제 0.93까지 올라갔거든요. 애초에 좋은 답이 나오도록 우리가 이제 고품질 데이터를 잘 학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0: 이처럼 기술이 인간을 대체해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스스로 깨닫는 자각의 힘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2: 마음 치유가 되려고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그냥 단순한 정보의 흡수, 일방적인 전달 이것이 아니라 자각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체험과 자각이 있을 때 이게 자기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 외로움도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0: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술의 진화가 마음치유의 종교인 불교계의 위기일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될지 주목되는 상황. 과연 인공지능에게는 사람을 치유할 진짜 마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기술의 시대 속에서 불교의 역할은 무엇일지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3: 여름철 스님들이 외부 출입을 끊고 참선에 몰두하는 하한거가 어느덧 절반이 지났습니다. 덕숭총림 수덕사에선 이맘때면 방장 스님부터 젊은 수자들까지 사부대중이 함께 가야산 숲길을 걷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단순한 산행을 넘어 훼손될 뻔한 자연을 지켜낸 역사와 치열한 수행 점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0: 그치지 않고 참전 수행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마련된 자리입니다. 자신을 돌볼 시간도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캠퍼스 안에서도 깊은 내면 성찰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1: 어쨌든 불교 동아리에서 여러 활동을 하면서 그런 마음 수행의 장점들을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2: 모든 일은 인연생계에 따라서 다들 이어져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의 시발점이 아마 저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서 수행을 통해서 저의 정신을 맑게 한다면 모든 일이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3: 지와 관 수행이라는 수행의 이제 두 축이 공통적으로 굴러가는 그런 수행인데 그냥 이 현재의 마음을 두고 깨어있는 수행하고 싶습니다.
0: 수행은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하고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안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등 동국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좋은 기운 같은 것도 많이 모이게 되고 이 동국대 전체에 좋은 영향으로 퍼지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이제 시작하는 일원으로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0: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한거 수행 정진은 전통 불교 문화의 대중화와 현대인의 정신 건강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5: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소재 종립정광고등학교에서 현장 출가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총무원 포교부는 어제 정광고 룸비니건 강당에서 열린 진로 박람회에서 출가 장려 홍보 부스를 열고 재학생 700여 명을 대상으로
0: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5: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소재 종립정광고등학교에서 현장 출가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총무원 포교부는 어제 정광고 룸비니건 강당에서 열린 진로 박람회에서 출가 장려 홍보 부스를 열고 재학생 700여 명을 대상으로 출가 절차와 스님 생활, 단기 출가 학교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출가 상담사 붓다 선원 선진 스님과 혜등 스님은 출가를 고민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불교적 진로를 폭넓게 안내하고 정광고 교법사 진현 스님은 군법사 진로와 동국대, 중앙승가대 불교인재 전형에 관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총무원 포교부는 소년 출가의 장점을 알리기 위해

삶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협약식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0: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친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

0: 주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0: 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장례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국토산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산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산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스승이라 이꾸란 양구 방할내지 자연의 현상을 보고 증득했다면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며 삼구에 증득하면 자구도 부재로다. 삼구란 팔만 대장경 내지 제자백가를 통달해서 청상유수로 설법한다 하더라도 자신도 구제할 수 없도다. 하지만 삼구가 아니면 중생을 교화하기 어렵습니다. 일구, 이구, 삼구를 고루 갖춰 쓰고 수용하시되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 긍정을 뛰어넘은 채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 긍정을 뛰어넘은 저 허공처럼 일체처에 속박된 바 없이 무심으로 수용하신다면 오늘 이 귀한 시간이 보람되고 값지며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가 행복하기를 다 바랍니다. 아마 그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이 공통된 행복이 무엇일까? 한 다섯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일 산성하고 여러분과 그 차이점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합일점이 있을 거예요. 생각해 봤습니까?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가? 첫째는 깨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비워야 되고, 세 번째는 보살행을 해야 되고, 네 번째는 자기 직분에 충실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은 그 행복할 수 없다는 거 다 공감하시죠? 네. 그러나 죄를 안 지었다고 그 행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목표는 깨달음에다 두되 깨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0: 믿음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바로 믿으려면 믿는 만큼 깨쳐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게 믿어야 그 바로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 되려면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한 가정에서도 행복하려면 부부가 일신이 돼야 되고, 오늘 법회가 원만하게 되려면 여러분과 나가 하나가 돼서 돼야 됩니다. 그리 해 주시겠죠?
1: 예. 예.
0: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인류가 하나가 돼야 돼요. 또 유정무정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은 맹신이지만 우리가 이제 의심 없이 믿읍시다. 예, 지금 이제부터 이제 시작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 말씀을 알아야 되겠거든. 근데 부처님,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며, 율은 부처님의 행위요, 정토는 부처님의 실현입니다. 근데 이게 부처님 말씀을 옮겨놓은 것이 팔만대장경이거든. 근데 그 팔만대장경이 어디 있어요? 예, 회의사 있는데 그거 다 보는 스님이

공부를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한단 말이오. 얘야 병이 날락 좀 쉬었다 해라. 또 게으르면은 그러면 되나 부지런해라 그러죠. 그런데 이 분명한 이치만 알다 보니까 사회가 이렇게 시비로 얼룩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이게 본래 없는 지 둘이 아닌 지 분명한 이치를 우리 생활 속에 이것을 대입해서 활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듣기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이 중도 사상은 깨치면은 이 중도를 몰라도 하는 행위 저 바로 중이요 중도란 말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부처님과 육조스님입니다. 육조스님은 글자 하나 몰라도 깨치고 보니까 하는 행위 중도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목표를 길을 알고 가면 그 도움이 되듯이 중도 대표적인 것이 부처님과 육조스님입니다. 육조스님은 글자 하나 몰라도 깨치고 보니까 하는 행위 중도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목표를 길을 알고 가면 그 도움이 되듯이 중도 사상을 우리가 여기 듣기만 했는데도 살아가는데 얼마나 편리하냐 말이에요. 오늘 듣기만 해도. 근데 실제 이걸 증득해야 되거든. 증득이라는 깨쳐야 된단 말이에요. 깨치려면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미 중도 사상을 다 깨쳐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한 거라 이미. 우리가 그걸 안 믿어 그렇지. 부처님 경지에 가면 다 중생 다 제도했어요. 근데 그 본인의 경계지 중생이 그건 안 믿기 때문에 몸소 보이는 겁니다. 6년 고행. 근데 6년 고행은 우리 스님들은 할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그래서 내가 오늘은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대용맹심이 나가지고 정진을 하다 보니 삼매 싹 들어보는 거예요. 그 염라 대왕이 이제 라줄 식혜가 와서 잡아오라 하는데 없어. 사람은 귀신을 못 보고 귀신은 사람을 못 봅니다. 좋아하고 미워하면 딱 잡아. 그런데 그 생각이 딱 끊어져 버리니까는 무심삼매 들어보니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업경대에다 비춰보라 하거든.

그런 조가 있다 하더라고. 또 사업한 사람도 그냥 잊어버리고 가는 거라. 그래서 미뤄 준비를 하시라 그 말이요. 그러세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저녁에 와서 모욕 제기하고 또 이렇게 그 염불 108염제 한번 굴리고 천수경 치고 나서 돌아봐야 돼. 내가 오늘 혹시 뭐 잘못한 것이 없나? 썩낸 적은 없는가? 욕심낸 적은 없는가? 남을 미워한 적은 없는가? 이 참회해야 됩니다. 참회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참회라고 하고 사회에서는 뉘우친다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회개라고 그래. 나는 왜 내 기독교 얘기를 많이 하냐면 기독교 믿는 분이 불교하니까 아주 잘하더라니까 그래. 에? 그래서 다른 종교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장사하고 농사 짓고 다 필요하듯이 의사도 필요하고 하듯이 전부 불교만 믿는 것보다 나를 반대한 사람도 있어야 돼. 다 칭찬하면 넘쳐버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중도 사상으로 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뉘우치란 말이요. 그러고 나서 나는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잠이 들면 꿈도 좋은 꿈 꿔요. 이거 쉽죠? 에? 그래야 한번 무엇이든지 반복하면 취미가 되고 취미가 거듭되면 소질이 되고 소질이 거듭되면 업이 돼. 업이 되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우리 한번 들어보자. 그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하고 약속합시다. 네. 대답해놓고 안 하면 큰일이고. 근데 안 하는 분도 있네. 예수제란 말 들어봤죠? 죽기 전에 밀어 닦는 것이 예수제예요. 막상 그 이 스님 매로 죽음에 다다라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 이렇게 해놓으면 아주 수래요. 시험 공부도 그렇고 실컷 놀다가 시험 때만 열심히 하지 말고 어려움 역경에 부딪히기 전에 하면 수라는 거라. 그 다음에 내가 아주 나하고 가장 친한 도반. 도반 얘기를 좀 하나 하고 싶어요. 이 도반이 그냥 그 우직스러워 가지고 나무 말 고지 잘 들은 도반이요. 그래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백일을 잠 안 자고도 하고 그냥 계제 결지 없이 하다가 그냥 무리하게 해서 병을 얻었어. 병 얻는데도 그 또 교통상으로 와서 팔도 부러지고 머리도 깨지고 그런데 암까지 걸린 거라. 그러니 병원에 가려니 부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신도님 보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죽으려고 일본도 가고 그래도 안 죽고 그래서 이제 2000년이지 해수는 2000년 밀레니엄 온다 할 그때라. 그리고 암 말기가 돼서 하혈을 하고 우아로 피가 나오고 도저히 참기가 어려워서 에이 옷이나 갈아입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저 실크로드 사장하고 둘이 그 성지순례나 하다가 내가 이 옷 갈아입어야 되겠다 다시 말해 죽어야 되겠다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낙산대불을 평상시 그 그림만 보다 거기 가는 것이 소원이어서 거기 부처님 칭견하고 아미산 밑에 가서 그 저녁에 이제 밀레니엄이 어떻게 생겼는고 하고 이제 평상시 잠이 없으니까 밤새도록 있다가 그 지은 시여 새벽 여절에 보현 칭견 해동내 초경 삼경 오경내 송구 실련 아미산 밀레니엄 부밀레라. 보현보살을 칭견하려고 해동에서 와서 초경 삼경 오경이 지나도록 송구 실련을 아미산에서 보냈는데 밀레니엄은 밀레한 바 없더라. 이 영어로 밀레니엄 아니요? 이걸 한문으로 바꿨어. 에? 이제 그럼 뭐 이거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버튼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제 아미산 그 일출과 운해가 좋다고 해서 일찍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서쪽으로는 말년설을 보고 3600m 산 고지가 이제 거기서 있었던 것을 내가 핵심은 여기 아니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자상히 하기로 대충 넘어갑니다. 그래 이제 거기서 느낀 것을 이제 시로 옮기는 거 있어요. 아미정상 화장사요 보살 중심 만년사라.

토목군생 무비약인데 35년 행원사라. 아미정상에는 화장사 있고 보살 중심에는 만년사가 있구나. 초목군생 무비약인데 풀나무 무생명이 야간인 바 없는데 35년 행원사라. 산 이대로 보현이요 일마다 행원이로다. 그산 자체가 보현 보살이니까. 벌써 빙글에 미소 지은 분은 뭐 아는 것 같구만. 근데 여기 진리를 다 잡아연 거야 나름대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김교각 스님 있는 구화산을 이제 그 갔는데, 그 이제 케이블카 타고 그 구경하고. 근데 그때 말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암 말기요. 발 한짝 듣기도 힘들어. 어떻게 그 발바닥이 아픈데도 다 이제 그 힘이 들어서 이제 저 다른 데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실크로드 사장하고 갔고 막저산 백의산인데 거기를 좀 가자고 그래. 아 이거 다음에 가자고. 아니 저기는 무화선사라고 아주 큰 스님이 한 500년, 600년 전 스님인데 등신불이 아주 너무나 그 분명하다는 거라. 또렷하고. 그래서 그 가봐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이 죽으면 썩어야 됩니까? 안 썩어야 됩니까? 썩어야지. 나 그거 안 썩은 거 별로 대단하게 안 보고 막. 몸에서 사리가 나온 게 좋아요? 거름이 된게 좋아요? 썩어서 흔적도 없이 거름이 돼야지. 그건 나 살이 많이 나온 거 별게 아니야. 중생을 위해서 연극에서 내가 존경하지. 그 사리 자체를 존경한 거 아니야. 이 몸뚱아리 안 썩었다고 내가 존경한 거 아니다, 그 말이요. 아, 마, 싫다. 마, 다음에 가자. 실제 아프다 소리는 못하고. 내가 지금 암 말기가 되고, 만신창이 돼. 일을 하면 그 사장이 걱정할 테니까 그 소리는 못하고. 다음에 가자 했더니, 스님, 혀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화엄경 81권을 쓴 분입니다. 이래. 여기에서는 내가 그냥 눈이 번쩍 떠. 그래서 그 현지 사장하고 그 김교각 스님의 일대기하고 이 무화선사 일대기를 다 훑어봤습니다. 근데 그 김교각 스님의 속명은 교각이요, 학명은 수충이며 불명은 지장이요. 앞으로 부를 때 김교각 스님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왜냐? 속명을 부르면 안 되지. 불명 불러야지.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속명을 부르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서문만 보고 그래. 보려면 다 봐야지. 여럿이 가게 되면은 그런 거못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단둘이 가게 되면은 내 시간이잖아요. 그 숨어 있는 그 정신을 봐야지. 눈으로 구경만 하면 뭔 소용이냐 말이요. 그 이제 그거 다 보고 이제 이 김교 이제 저 무화선사. 이제 오늘 이거 이제 제일 아주 핵심인데. 600년 전에 스님인데 북경 근처 노구교라는 다리 근처에서 태어났어. 그래가 24살에 저 오대산으로 출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26살 때이 지장 스님에 대한 그 훌륭한 면을 듣고, 아 내가 그걸 한번 가야 되겠다. 해가고

예, 내가 공부도 하면서 수행도 하면서 중생들한테 이익되게 하고 깨닫게 해주고 그러려면 어떤 기적을 보여야 되겠거든. 그 기적이 뭐냐면 혀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화엄경 81권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쉽게 깨친 사람이 존경스럽습니까? 어렵게 깨친 분이 존경스럽습니까? 돈을 쉽게 버는 것이 존경스럽습니까? 돈을 어렵게 버는 사람이 존경스럽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쉽게 벌고 싶어요? 어렵게 벌고 싶어요? 돈을 쉽게 깨치고 싶어요? 어렵게 고행고행해서 깨치고 싶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 여부입니다. 어려운 행을 능행하면 존중함이 부처님 같아. 뭘 쉽게 하려 하지 마세요. 예. 그 공덕이 얼마 안 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지 말고 한번 우리 공부 한번 하자고 말이야. 안나폭 잡고. 그래서 이 스님께서 화엄경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일대식교를 다 외웠어. 외우고 나서 외운 것 갖고는 다른 사람이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혀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몸에서 피 뽑아가지고 쓴건 아무나 해. 혀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해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되고, 나 자신한테도 이 은혜를 갚겠다 싶어서 시작을 할때 어떻게 하냐면, 1월 1일 날그 경명주사, 왜냐하면 피만 갖고 쓰면 점치니까 경명주사하고 섞습니다. 경명주사하고, 이제 그 종이하고. 부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2월 1일부터 써. 그게 한달 준비하고 한달 쓰고 한달 준비하고 쓴걸 28년을 씁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것이 28년. 그럼 얼마요? 56년. 나머지 44년은 전부 그동안에 경을 외우고 그 준비 마음에 다짐하고 참선도 하고 하는 그 기간이 44년이요. 그래서 꼭 100년 동안입니다. 그걸 다 해놓고 보니까 제자도 없고 신도도 없고 내가 이걸 이대로 놔두면 다 없어져 버려. 그 조그만 굴에서 치남 절벽에 조그만 굴이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다쓴 거라. 그래서 임금님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그때 청나라 건륭황제 잠자고 있는데 속으로 들어가 버려. 여러분도 정신 차려. 들어도 이 부처님이 들어오면 좋은데 시원찮은 귀신이 들어가면 점쟁이 돼버린 거예요. 점쟁이가 되더라도 점쟁이라고 하면 내가 말을 좀 실례인데 점하시는 분도 아주 영한 분도 있더라니까 아주. 에? 이 무화선사 같은 분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에?

노수형의 백위여, 환신고수 법신비, 안두적실 마변사 동구언내 격액이, 천상성신 고가적 세간인간 원상리, 갱내모나 기거처 납진춘의 우견내라 하는 시가 턱 있는데, 노수형의 백위여, 늙은 몸, 형상이 뼈처럼 마른 지가 백여 년이 됐는데, 환신고수 법신비라, 이 몸뚱아리는 환하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신은 말랐으나 법신은 살이 쪘구나. 안두적실 마변사라, 머리를 언덕에 두고 발더들 곳이 없이 고행한 것은 마구니의 간연에 지나지 않는데, 동구언내 격액이라, 참 마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격밖의 근기라고 하는구나. 천상성신 고가적이라, 저 하늘에 있는 별은 비록 높지만은 내가 만질 수가 있어. 그러나 세간 인간 원상이라, 세상 사람들은 서로 멀고 다르게만 보는구나. 갱내무나 기거차라, 나그네들이 와서 스님 돌아갈 곳이 어디냐고 묻는 있다면, 납진춘의 우견매라, 섣달이 다 되고 봄이 돌아오면 또한 매화를 본다 하리라. 얼마나 시가 좋은지. 근데 지금 내가 이거 해석해놔 그렇지, 안두적실 마변사가 알쏭달쏭해.

쉬지 않고 여러분 그거 갔다 오면 고지 들려 안 들려? 에? 사람에게는 그렇게 많은 능력이 있는가 봐요. 보니까 이 아치형으로 그냥 앞에 딱 들어닿더라니까 옷이 다 젖어버렸어 그냥. 그 정신 때문에 아마 암도 낫고 살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좌절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제 큰 스님 이제

동건 내 격액이라. 저 동굴하는 건 마을 사람들로 하는 말이요. 마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격밖에 큰 길을 하는구나. 지금도 만약 아마 126살 먹은 노장이 맨날 그 종이 구하고 경매유사 구하고 쓴 분이 있다면 나무 일보다 이렇게 할 거예요. 저참 노스님 그참 희한한 노장이라고. 그래 하여 안 해요? 나무 일보다 이렇게 하지? 천상성신 고가적이라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

0: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주년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3: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귀의처가 될 것입니다.

0: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1: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기도와 함께 불경수위로 장엄하고 공덕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4: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5: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루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4: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부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가지가 있습니다. 한의지에 들어와서 큰 서원이 10가지가 있는데, 큰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 강명의 성근으로, 일단 원력이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강명의 성근이 아주 뛰어나고 넓기 때문에 그렇다. 수행하는 방편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원력을 세우고 대서원이라 하죠. 보통 이제 본행, 본원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죠? 부처님의 본원은 뭡니까? 본래 원력은 일체중생 성불이라. 부처님의 본원은 그렇고, 그 본원을 우리 흔히 사홍서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본원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지혜도 있고, 본래의 힘도 있고, 본래의 대방편, 그러니까 대서원, 대원이 있어야 되고 대방편이 있어야 되고, 대원이 있는 사람은 적절한 때 이걸 모나게 써야 될지 둥글게 써야 될지 단단하게 써야 될지 무르게 써야 될지 멀리 써야 될지 가까이 해야 될지, 이와 같이 적절한 방편을 쓰는 걸 대방편이라고 하죠. 제일 방편이 많은 보살님이 누굽니까? 부족신통력 광수지 방편, 그죠? 방편이 아주 뛰어나게 되어 있죠. 그 방편이 있으면은 그 방편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실천을 하는 것을 대행이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열 가지 원력을 여기 잡아놨는데, 첫째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게 1번이 뭐였습니까? 공덕의 대원력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지혜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것이 1번, 2번. 그 공덕을 갖추는 것은 한량없는 부처님과 한량없는 중생들에게 공양, 공덕을 지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 우리의 본지품강,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본래 지혜를 위해서 쓰는 것이지 인생이란 잔머리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지혜에 대해서 원력을 하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 이제 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은 원래 이게 열 꼭지로 나누는 가판을 소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 유인물 한 두 장쯤 해드릴까 하다가, 아, 이 더운데 머리 찐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살짝 빼버리고, 저번에 책을 제가 이렇게 낸다고 준비해 놨던 게 선지식에 관한 것인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그 책을 한번 한 200페이지쯤 되는 거 한번 보면서 그 중에 한 6장쯤 해 놨다고 추리고 추리고 해가지고 두 페이지만 했어요. 선지식이라는 대목이 지말법회에 가면은 그 53선지식을 찾아가는 선제동자의 편에 보면 곳곳에 선지식이라는 대목이 참 많이 나오죠. 특히 뭐 해탈당자 같은 편을 보면은 우리가 금강경에서 늘 얘기하던 일체유의법, 여몽, 한포용무와 같은 그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고, 뭐 주옥같죠. 인생을 살면서 그 한포용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식이 제일 많이 나오는 대목이 그 미륵보살 바로 앞에 서가 있는 덕생동자, 유독동자, 엔트리 넘버 50번째, 등각선지식으로서는 제일 마지막. 등각선지식의 제1번은 누굽니까? 마야 부인입니다. 혜연 입실상의 마야 부인부터 해서 11명의 선지식이 나오는데, 11분 선지식 중에 제일 마지막이 덕생동자, 유독동자가 똑같이, 법문이 똑같기 때문에 11분이지만 10명으로 치는 거죠. 자, 참고적으로, 그 등각 부분에 덕생동, 저 마야 부인 그 뒤에부터 덕생동자, 유독동자까지는 불타발타라 스님이 그 하루에도 개송을 1000개씩 외우셨다고 하시는데, 하루에 개송을 1000개씩 외우셨다 하시는데, 그분이 번역한 하암경이 60건 하암경입니다. 하음을 오래 공부, 오늘 310강째인데, 공부를 이제 전문적인 아닌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그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60권 하음경이 번역되고 난 뒤에, 5세기 초에 이제 저기 번역되고 난 뒤에, 한 260년쯤 세월이 흘러가지고,
인도에서 1조, 그러니까 날 일자 빛을 줬죠. 1조 3장.

지파가라라고 하는데, 지파가라 산장이 와서 보니까 한경에 마야부인 그 뒤에부터 이 미륵보살장 앞에까지 빠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 거기를 보완해가지고 만든 책이 60권 한경 수정본입니다. 그 60권 한경 수정본이 되고 난, 될때그 수정을 한 사람이 감수현불이 누구냐라면 척천무후에게 총애를 받던 현수 법장 스님입니다. 의상 스님의 사제라고 일컬어지죠. 현수 법장 스님이 60권 함경을 마지막 감수를 다해서 지파가라 삼장이

오염 안 되는 글 있잖아요. 타고난 천재 같아요. 그렇게 깔끔하고 청양국사 글은 보면 아 이분은 지식이 방대하시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구마라집 스님 해설을 보면 굉장히 지식이 방대하시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유마경을 이렇게 보면 유마경을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하시고 난 뒤에 유마경 해설을 당신이 하시는데 그 제자 천재 성조 스님도 해설하십니다. 그 구마라집 스님은 와, 문경으로 표현하듯이 정말 지식이 청양국사처럼 대단하시고 그 일찍이 돌아가셨던 당신의 아주 제일 수제자 성조 스님은 정말 날카로운 면도나 긋거든. 스승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 아, 이분이 정말 젊은 날에 돌아가셨지만은 해석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이치를 꿰뚫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고 그 옆에 이제 신의 그 돌도 고개를 끄덕거렸다고 하는 도생선임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스승과 제자 두 분서 같이 유마경 해석한 것을 제가 강의할 때마다 유마경 강의할 때는 대장경에서 그 부분을 세 부분을 항상 비교해서 강의를 하는데 뭐 하여튼 구마라집 스님도 그렇게 풍부하고 청양국사도 풍부하지만 현수법장 스님이 60근 하안경을 번역하시고 난 저기 보완하시고 난 뒤에 다시 측천무의 영으로 실차난타 스님을 모셔가지고 하안경에 관한 부분들 다 모아가지고 번역했는 책이 80근 하안경이고 그렇습니다. 80근 하안경은 60근 하안경하고 가장 대별되는 점이 60근 하안경에는 없는 원효선님께서는 못 보신 하안경 부분이 십정품입니다. 십정품. 예? 십정품이 이제 80근 하안경에 초과가 되고 그 앞에 60근 하안경은 세간 정한품과 노선화 불품이잖아요. 80근은 세간 정한품을 갖다가 세주 명품 노선화 불품을 갖다가 쪼개가지고 열애현상, 보현삼매, 세계성취, 하장세계, 비누자나품이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 앞부분에 이제 그 내품이 이제 더해지고 앞품이 더해지고 뒤에 십정품이 더해지고 이래가지고 60근 하안경은 34품이고 80근 하안경은 39품이 되죠. 5품이 돼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번역한 그 얘기 골자는 뭐냐라면은 득생동자 유독동여 요 부분이 60근 하안경에도 있고 80근 하안경에도 있고 40근 하안경에도 있는데 요것은 80근 하안경에 안 나옵니다. 요거는 제가 뽑은 거는 몇 건? 40근 하안경. 요거는 선지식에 대해 40근 하안경이 가장 풍부하기 때문에 40근 하안경이 자, 입법계품이 60근은 17건. 80근 하안경은 21건, 20근 반. 40근 하안경은 입법계품 몇 번? 몇 건? 40건. 17건, 20건, 40건, 어느 게 제일 내용이 풍부하겠습니까? 40건이 많이 보완돼서 강 오른쪽이다, 왼쪽이다까지, 거리가 얼마쯤 된다까지 자세하게 40건 하안경에서는 선지식을 찾아가는 그 내용을 해놨는데, 그 중에서 이 선지식이라는 이 부분이 아주 미륵보살 찾아가기 직전에 득생동자 유독동여가 감탄스럽게 해놨는데, 굉장히 감탄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모나미 패션으로 옷을 입고 오시고, 스님들은 이렇게 가사를 걸치고 있는 거, 이렇게 폼나게 이렇게 달해가지고 입고 이렇게 아니라, 가사를 누더기 옷이라 하죠. 분소이, 분소이, 똥걸음 치는 옷이다. 걸레 같은 옷이다. 예? 그래서 이 나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세상살이에 생멸의 모습은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조금, 뭐 정신적으로 희미하고 약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속에서 망고에 싸그라들지 않는 불생불멸의 총기가 있다. 이 나비라고 하는 대목 속에 그런 뜻이 있어요. 다 낡아 빠진 옷 속에 법화경에 옷 속에 여의 보주가 있다. 예? 우리가 흔히 보살의 마음을 두 군데로 나누잖아요. 야광 보살 또 보살의 마음을 여의보주, 여의만이주 보살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일생에 살면서 몸도 공공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많이 받고 아프고 괴롭고 뭐 재난도 당하고 이런 데서 번뇌로운 데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야광 보살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살다 보면 경제적

그래,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찌들리고 먹고 살 배고프고 허기지고 막 이러니까 누가 또 있어야 되겠어요? 여의 만이주 보살이 있어서 뭐든지 경제적으로 조금 저기 활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여의 보살이라 하잖아요. 그죠?

여의보살이 있다. 여의조보살이 있다. 그래.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전 뭐 그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이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자, 그건 그렇게 하고 오늘 나비를 한번 살짝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여전히 원만함은 원만함을 갖추는 것이다. 구족 원만이라 원만함을 제대로 구족하는 것이다. 그 앞부분에가 있습니다. 보살은 보살 수행자는 보살계를 지니고 별행계를 지내가지고 그걸 의지했을 때 보시바람이 이루어지고 지계가 청정해졌을 때 이러한 원만한 신심이 생긴다 이래요. 예? 그 신심이 생긴 그 공덕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말미암은 까닭에 공덕을 지니고 별행계를 지내가지고 그걸 의지했을 때 보시바람이 이루어지고 지계가 청정해졌을 때 이러한 원만한 신심이 생긴다 이래요. 예? 그 신심이 생긴 그 공덕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말미암은 까닭에 공덕심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냐. 부처님의 그런 청정한 초촐한 깨끗한 이 가르침을 들으면은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불석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법화경과 항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몸과 목숨, 몸과 목숨. 하나는 형상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형상이 없는 것인데 이사명년이라 그래요. 몸과 목숨이 이사잖아요. 예? 두 개가 분리될 수 없어요. 자, 이 몸뚱이에서 목숨이 떠나버리면 몸뚱이는 썩어버려요. 문드러져요. 차의 엔진이 고장나는 순간에 차가 거기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요. 예? 예. 자,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부지런히 불법을 닦아서 건수 불법하여 불파불해라. 이미 신심이 돋아나면 그런 현상이 온다는 거죠. 그 부지런한 사람은 어떠냐? 악독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30년, 40년, 작게는 10년,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꾸준하게 이래저래 다니는 걸 뭘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공자님께서 제자한테 그랬어요. 제자가 자공에 그랬던가. 스승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걸 기억하고 어떻게 얼마나 많이 봤고 그 알고 계시기에 그 지식이 그렇게 방대하고 기억력이 좋고 총명하시고 도저히 아난존자처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냥 공자님께서 그게 아니야. 내 본 거 별로 안 돼. 몇 개 없다. 그러나 사람이 이사 중에서 이치를 통달해 버릴 것 같으면 이치를 통달해 버릴 것 같으면 안 본 것도 알 수 있고 모르는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리 간지라 그 하나의 이치로서 깨뚫는다고 논어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이치를 깨뚫은 오랫동안 바둑을 뜨다 보면 바둑 돌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바둑에 가는 길을 알고 사활을 알아가고 바둑의 묘수를 이제 뚫 수 있는 고수가 2급 정도, 1급 정도, 프로 1급 정도 이제 고수가 되면 복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복기는 왜 가능합니까? 바둑을 뜯던 자리 자기가 놓을 줄 알거든. 그죠? 그 전에 아마추어는 못 뜨는 거야. 이치를 이미, 바둑에 가는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복기가 가능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시겠어요? 붓글씨를 써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이치가 붓글씨를 쓰다가 이제 글이 이제 운필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사람은 그대로 또 다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운필 안 되는 사람 웃자다 잘 썼는데 다시 쓰면 그 글씨가 안 나오잖아. 아직 그 묘와 이치를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장경을 배워서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안 배운 건데도 다 알 수 있고 배운 거는 다 외울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치를 통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지에 갔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공자님께서 그래 얘기했어요. 이 불교 쪽으로도 얘기하자면은 욕계에 사는 중생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사상 현실에 이렇게 현물을 난초를 보든지 컵을 보든지 뭘 물건만 보면은 똥개가 그 완전히 먹이에 달게 되듯이 흙덩이 쫓아.

그림을 그린다든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색계 중생되면 선정 삼매 속에서 나오는 정신과 어울러서 사상이 현실이 바로 반듯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정법을 설 수 있는 게 색계 중생 이상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무색계 중생들 좀 돼가지고 그런 우리가 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분들은 어떠냐? 없는 물건도 만들어내 버립니다. 없는 걸 가지고 있는 사실로 얼마든지 예술로 다보탑 만들 이런 분들은 성화시키는 분들은 무색계 중생들입니다. 거의. 그런 분들은 이치를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어떤 걸 만져도 능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이렇게 보고 난 뒤에 무작정 부지런한다 해가지고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치를 알고 동쪽으로 가고, 이치를 알고 서쪽으로.

하지만은 없어지지 않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이제 증명을 해드립니다. 알기만 하면 안 없어져요. 없애고 지금부터 안 없어져요. 어떤 지우개가 있더라도 허공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처음에는 맑고 깨끗해지고 부지런해지고 그 어떤 사람이 부지런합니까? 깨끗한 사람. 지저분한 놈은 부지런하지 못합니다. 예? 공부의 정법이 부지런하지 못해요. 그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랫동안 하셨다는 거는 마음이 어느 정도 양심가에 속한데 왔다리 갔다리는 아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건 아마는 잡을 수가 없어요. 아마는 잡으려면은 오온이 개공한 걸 알아야 아마는 잡혀요. 아마는 정말 안 잡혀요. 아마는 그 보이지 피싱할 때 총책을 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정말 안 잡히고 수거책이나 잡거든. 예? 수거책은 교만이에요. 그래도 일단 누구부터 잡아야 되겠어요? 눈에 비는 교만부터. 아마는 비야 잡지. 소를 못 찾지만 일단 소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바깥에 나온 거는 교만이고 안에 숨어 있는 거는 아마니요. 그게 부지런하다, 뭐 오래됐다 이런 것들은 그 좋은 거는 오래 묵히면 약이 되고 나쁜 것은 오래 묵히면 독이 돼요. 예? 그 나쁜 거는 어떻게 해요? 삭삭친하고 빈빈탈이라. 삭삭친은 정법을 자주자주 삭삭 자주삭자 수수친 이러면 안 됩니다. 수학할 때 숫자 썼지만 읽을 때는 삭삭친이라. 참 삭삭해야 돼, 사람이. 부처님하고 친해야 돼. 삭삭친하고 빈빈탈이라. 자주 빈자. 그래, 이렇게 자주자주 환경을 자주 보고 잡념이 올라오는 걸 자주자주 틀어버리고 항상 또 스스로 낮추고 무아로 성취하고 교만이 없고 마음이 교만이었기 때문에 저절로 뭐가 생기죠? 겸손한 힘이 생긴다. 겸하, 하심이 생긴대. 우리가 복이 많으려면 어떻게 돼요? 법유하심자는 만복이 자기여이라. 하심하면은 바다가 낮기 때문에 모든 강물이 높겠어요? 바다가 높겠어요? 강물이 높지. 예? 강물이 흘러흘러 어디로 가겠어요? 바다로 다 가는 거예요. 겸손하면은 뭐가 생긴다? 겸손한 힘이 생기면은 복이 저절로 온다. 겸손해지고 이러면은 스님들의 가사를 이제 남들이 버린 옷 가지고 만드는데 버린 옷이라 하더라도 이뭐 가사에 비유해가지고 우리 일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두 걷어들여 빨고 물들여서 옷을 만들어 입으며 그래 이런 분들은 마이더스의 손이라 번뇌를 떠나 마음의 싫어함도 없고 탐착도 없으며 다만 몸을 유지하여 추위와 더위를 막고 도업을 닦을 뿐. 도만 닦으면 됐다. 이거 수행 도업이라. 예? 여무소곤이라. 다른 거는 돌아볼 바가 없다. 인생살이 하면서 여기 뭐 문수에 와가지고 우리 공부나 이래 하고 다른 거는 내그뭐 부업이라. 부업. 그죠? 그래 이 가사 나비에 대해서 누더기에 대해서 대도 허물을 보지 않고 거칠고 또 누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이대로 넉넉하다. 예? 누더기 안 걸쳐도 빼르 벗고 있더라도 내이 정신 세계에서 이미 인욕의 옷을 입고 자비의 방에 제 저택의 별장에 거한다 이 말이야. 다만 나비가 지닌 공덕만을 본다. 나비가 지닌 공덕은 어떠냐? 탐욕을 떠난 사람만이 이 옷을 입을 수 있으며 탐욕을 안 떠난 사람이 이 가사를 입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슴도치가 쥐구멍에 들어간다 그랬죠. 구피상피라 개가 코끼리 가죽을 덮었었다. 우리 절에 처음 보면 그렇게 배워요. 개가 안에는 개인데 우리 흔히 양두구육 하잖아요, 그죠? 바깥에는 코끼리 가죽을 덮었었다. 행자 남항은 행자 이망은 구피상피요. 도인 연에는 위입서궁이라. 이 옷을 입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없다. 번뇌가 없다. 이것은 모든 성스러운 종성이 따르는 보살의 행으로 모든 부처님의 씨앗 종자를 가진 사람이 보살의 행으로 모든 부처님의 열에게서 찬탄하시는 바이다.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부자 공고하고 불 공고로 스스로 높이지 않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럼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남을 미워한다. 잘 삐껴. 잘 삐껴. 교만과 미움을 떠난 까닭으로 청정한 개가 원만해진다. 하루하루 사는 행실이 자체가 막 이렇게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개가 원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행자는 보살개하고 별행개를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개가 원만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친근함을 감당할 수 있고 개가

불흥 우세하사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종 도솔천궁을 하시며 도솔천궁에서 내려오시고 도솔레이상그라죠. 입퇴하시고 마야부인 태에 드시고 주퇴하시며 태 열달 동안 머무시다가 초생하시어 룸비니 동상에서 태어나시다고 비람 룸비니 예 람비니 비람이라죠. 비람 강생 비람에서 강탄하셨다. 강생상 또 사문유가상 유성 출가상이라 출가를 하시고 설산 수도상 수와 항마상 드디어 성도를 하시고 녹원 전법이라 설법을 하시고 흔히 이걸 우리는 부처님의 팔상 성도라고도 얘기를 하죠. 깨달음을 이루시고 또 설법을 하시고 열반을 시현하시거든. 열반을 나타낸다. 열반까지 갔다 하더라도 도솔천부터 열반까지 갔다 하시더라도 이것은 다 꿈속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해버리죠. 사실은. 통사 그 대웅전 금강계단에 가면 이렇게 써놨죠. 초설유공 인진집이라 처음에는 공이다 유다 하니까 사람들이 인진집이라 다 집착을 하다가 후비 공유 후비 공유 뒤에는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다니까 중개연이라 대중들이 전부 다 모두 연 버렸다. 그런데 용궁만장 어방이를 용궁에 있는 이 하왕경 같은 사람 마음을 치라는 의사의 처방술 같은 어방의를 이 뜻을 학수종담에도 이미연이라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도 종담 마지막 설법까지도 이 이치는 불가사에서 다 설명하실 수가 없었다. 자 부처님께서 왜 도

노유를 사라고 하는데 이사명년 무분별은 십불보현 대행경이라. 자, 이와 같은 하안경 같은 큰 십지풍 같은 게 이제 터져 나올 때는 능입해인 삼매중이라야 번출려의 구사이라. 예. 오늘도 이제 하안경이 쓰러지면은 마치 하늘에서 보배가 쏟아지듯이 우보익생 만화공, 우리 가슴 속에서 기쁨이 철철 넘치니까 우보익생 만화공이요.

설해지죠. 타다제철에서 그죠까지 새끼 무새끼는 하안경이 안 해도 다 이미 공부할 만한 분들이래. 그 욕탐 중생들을 위해서 하안경을 설했다 보시면 돼요. 보니까 예. 그 부처님이 너무 동떨어진 곳에서 온 게 아니고 도설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저 욕계천 중에 타자제천 좀 가보면 너무 먼 거야. 예? 적당하게 어중간한데. 예. 도리, 야마, 도솔, 화락. 그럼 타천 이렇잖아요. 그죠? 예. 사왕천 해가지고. 그렇게 잘못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응.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반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0: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고객 납입금은

0: 으로 장엄하는 개근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정해선언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내는 마음은 맹렬한 불길보다 더한 것이니 마땅히 항상 막고 지켜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백쯤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진에는 BTN 불국토 3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3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흉.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꽃보다 출가 시즌 2. 지난 시간에 이어 여공수님의 일상을 따라가 봅니다. 깊은 밤, 카페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면 이곳은 수행자의 도량으로 변모합니다. 스님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경쇠를 두드리며 예불을 올리는데요. 낮 동안 카페를 스쳐간 모든 인연이 평안하기를 바라나고 수행을 시작하던 그날의 서원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카페 한편,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이곳. 작은 법당에는 스님과 수행의 시간을 함께해온 조그만 호신불이 모셔져 있는데요.
1: 호신불은 인도 다람살라에 가서 공부할 때 거기에서 이제 티베트 불교의 슬립 불교로 다시 출가를 하죠. 그때 이제 비구계를 받을 때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비구계를 받고 존자님 앞에 갔더니 손에다 뭘 쥐고 이렇게 탁 주시더라고. 이렇게 받아봤더니 저 호신불이었어.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전통은 호신불은 절대 자기 몸에서 1m 이상 떨어지게 하지 말아라. 이런 그 전통들이 있어요.

0: 은 평범했던 삶을 뒤로하고 출가 수행자의 길을 선택했다는데요. 과연 어떤 인연이 스님을 출가 수행자의 길로 이끌었던 걸까요?
1: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어려서 어린 나한테 이름이 있지만 부르는 이름이 있지만 어린 나한테 장난처럼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저놈은 하면서 꼭 부르는 소리가 있어. 저놈은 반중이야 라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반중은 뭐냐면은 반은 중이다 이미. 이렇게 반은 승려다 이 말인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고기를 안 먹는다. 못 먹는다. 고기를 먹으면 토해버리고 그 비린내가 너무너무 싫고 못 먹었죠. 이렇게 설날마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따로 밥을 해야 됐어요. 이렇게 나만 밥 먹고 다른 분들은 다 식구들은 다 떡국 먹고 있는데 난 떡국 못 먹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인연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뭐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불연 가진 사람이 없어요. 다른 분들은 다 식구들은 다 떡국 먹고 있는데 난 떡국 못 먹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인연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뭐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불연 가진 사람이 없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없고 신도들도 없고 또 아는 친척이 뭐 승려가 있달지 뭐 절에를 다닌다지 이런 분들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반야심경을 접했는데 그걸 읽으면 좋단다 좋단다 그 얘기를 어디 책자에서 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읽고 외우고 정말 오랫동안 반야심경을 가까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출가를 했죠.
0: 어릴 적부터 고기를 멀리하고 뜻도 모르는 경전을 외우던 소년은 수년간의 꾸준한 수행과 정진 끝에 이제는 어엿한 스님이 되어 매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카페 문을 열기 전 가장 먼저 아침 공양을 준비하는 스님. 그런데 이곳의 공양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스님은 자신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아침 공양을 올리는데요.
2: 오, 맛있게.
0: 향긋한 커피와 갓 구운 따끈따끈한 와플. 이것이 스님의 아침 공양입니다. 참으로 카페 사장님다운 메뉴인데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나물과 밥 등의 사찰 음식은 아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어느 수행자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1: 공양이라는 것이 가장 정성스럽고 정갈하고 꼭 귀한 것만 공양하는 것은 아니잖아.

중에서는 물 한 잔으로, 카페에서는 와플과 커피로. 시대와 장소에 따라 공양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큼은 변함없습니다. 아침 공양을 마치고 카페

0: 맷돌 돌리는 재미에 웃음이 번지는데요.
1: 다 갈린 것 같아요.
0: 손님들이 간 원두로 정성스레 만든 커피 한 잔. 직접 간 원두로 만든 커피 맛이 어떠세요? 직접 간 원두로 내린 커피를 마시는 경험은 이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2: 보통 다 만드는 과정을 다 해서 오는데 그 과정을 직접 해볼 수 있어서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0: 이 시들은 스님이 흥얼거리던 멜로디에 가사가 되어 하나의 음악으로 탄생됐다는데요. 그날 저녁, 카페 안은 다시 분주해지고 여공 스님의 열렬한 팬이자 스님과 오래 인연을 맺어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스님의 카페를 오가며 커피를 마시고 그 틈에 깃든 시를 읽고 음악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도반이 되었다는데요.
1: 어떤 날
2: 갑자기
1: 이 보살님이 저분하고인가? 처음에 손님으로 카페를 와서 커피를 먹고 갔어.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저런 분이 있는가 보다,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자꾸 왔다 갔다 교류를 하면서 자꾸 오게 된, 가사로 붙여가지고 곡을 쓴 게 있는데 노래가 내 입속에서만 나오지 어디 악보라는 것도 없고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만들어 볼 수 없느냐. 그래서 한번 불러줬는데 그걸 녹음해가지고 갔어. 그러더니 그 노래에다가 기타 코드를 붙여 오신 거야. 한번 해봅시다 하고 노래를 하는데 노래가 되대. 그래서 야, 기타 코드 붙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됐습니다.
3: 동생들이 많이 모였는데 선생님 그 금성사 꽃살 노래
1: 이거는 내 첫 번째 시집 안지라 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노래인데 제목은 금산사 꽃살문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1: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0: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4: 조선왕실 최초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0: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나상도
2: 남궁진의
1: 그럼 열전
3: 꺾기 요정 길려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3: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 우리 남궁진 씨, 길려원 씨 두 분은 그 데이트를 했던 사이잖아요.
3: 아 맞죠 맞죠.
4: 오랜만에 만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2: 사실 제가 그때
4: 전국 투어 콘서트 할 때 고객들 볼 때 얼마나 설레 오프닝 때.
3: 맞아요 맞아요.
4: 요즘처럼 살면서 설레는 시기가 있었을까요?
3: 절대 없죠 절대.
4: 감사하기도
3: 없죠.
4: 하고
3: 정말 심장이 벌떡벌떡 뜁니다 정말. 그렇죠. 요즘.
4: 벌떡이지요.
3: 맞습니다. 제가 힘들 때 맨날 전화해도 밤인데 새벽인데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다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가수가 되어서 꼭 제가 갚도록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4: 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를 비롯해 종단 주요 스님들이 근일 대종사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조화를 보내며 근일 대종사의 원적을 애도했습니다. AI의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를 구하는 시대, 불교계 곳곳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AI 시대 불교의 길 첫 순서로 불교계에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덕숭총림 수덕사가 가야사지 일대에서 제20회 하안거 반결제 산행과 우란분절 승보 공양을 개최했습니다. 반결제 산행은 가야산 생태 탐방로를 지켜낸 굳은 서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에서 특별한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안거 30일 수행정진 프로그램이 마련돼 참선 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봉당 근일 대종사의 분향소가 마련된

0: 현행 종원에서 원로회의는 2급 이상의 법계 심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하위 법령을 개정해 자동품수로 규정한 것이 위헌에 해당하는지 심판해달란 취지입니다. 법 개정의 신중론과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간 가운데 법규위원장 혜경 스님은 개정 취지와 심판 청구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승가상에 맞는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수기의 시간을 갖자고 제안하면서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법규위원회 간사로는 전 교육부장 지우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외로움과 불안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이제는 AI에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를 구하는 시대입니다. 갈수록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AI는 불교계 곳곳에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BTN 뉴스가 준비한 기획보도 첫 순서로 현대인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불교계에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1: 누구에게도 말 못할 마음의 고통에 마주했을 때 현대인들은 이제 사찰이나 성당으로 향하지 않고 인공지능 대화창을 켭니다. AI가 건네는 다정한 공감에 기대 정서적 안정을 찾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AI는 도구를 넘어 마음 의지처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학술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12,000여 건의 실제 AI 활용 사례 분석 결과 코딩이나 업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분야는 치료와 동반자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도구를 넘어 마음을 위로하는 정서적 동반자로 넘어가고 있는 건데 마음 치유 종교인 불교계도 이러한 정신문화 변화 양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 AI의 사유 패턴들이나 문제 해결 방식이 우리 인간들한테 절대적인 영향을 이제 끼쳐가는 바로 전면화되기 시작했다. 정신건강 또 삶에 대한 어떤 의미를 찾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좀 재점검 또는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는가.
1: 대중들이 인공지능을 정서적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흐름 속에서 불교계는 AI를 포교와 전법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양과 난해한 언어 탓에 수많은 세월과 인력이 필요했던 불교 경전 번역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시간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 알고리즘을 이식한 한문 불전 검색 시스템 시베타와 다르마 미트라가 문법 분석부터 동의어 검색까지 단숨에 처리하며 연구 풍경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3: 다르마 미트라에게 집어넣게 되면은 그 경전의 번역을 이제 제가 봤을 때 거의 90% 이상 더 난이도가 있는 경전 내용도 좀 쉽게 강의할 수가 있다.
1: 대만 불광산사는 불교 전문 빅데이터를 탑재한 플랫폼 불광 AI 서비스를 무료로 전 세계에 공개하는 등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형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성운 대사가 저술한 불광대사전의 방대한 내용을 다국어로 초고속 번역하는 건 물론 미국 UC 버클리 연구팀과 손잡고 고대 불교 언어 번역에 특화된 미트라 프로젝트까지 결합해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번역을 넘어 불교적 전문 지식 영역까지 흡수하고 있습니다. 최신 AI 모델에게 조교종 포교사고시 예상 문제를 풀게 한 결과 최고 98점을 기록하며 방대한 교리를 풀어내는 기술적 유용성을 증명했습니다. 다만 한국 불교 고유 의례인 고두례와 같은 일부 문항에서는 오답을 내는 기술적 한계도 관찰돼 더 개선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4: 이제 딥시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답률이 82%인데 그 확신도는 이제 0.93까지 올라갔거든요. 애초에 좋은

0: 무사히 안거를 성만하길 바라는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안거에 든 납자들은 백제의 미소끼를 땀으로 적시며 얻은 새로운 에너지로 남은 45일 동안 치열한 깨달음의 여정을 다시 이어갑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1: 종단혁신과 종도참여를 주제로 조계종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대화마당이 열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직선제 추진본부와 실천불교 승가회가 공동 주최한 어제 대화마당에선 총무원장 선거를 종책중심 선거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종단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의제가 다뤄졌습니다. 불암사주지 전 교육부장 법인스님 기초발제로 시작된 토론은 4부대 중에 참종권 보장과 민주적 종단 운영, 재정 공영화와 종단의 승려 수행권 보장, 복지제도 구축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공론화됐습니다. 토론회에는 수원사회주 세영스님, 법명사회주 선일스님 등이 참석해 종단 혁신 과제와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싱그러운 캠퍼스 속 동국대학교에선 조금 특별한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한거 30일 수행정진 프로그램이 마련돼 학생과 교직원들이 참선 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전통 수행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현장을 양유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초여름의 푸르름이 가득한 동국대학교 캠퍼스. 활기찬 캠퍼스와는 대조적으로 중앙도서관 선명상홀은 고요한 침묵이 흐릅니다. 동국대 종학연구소가 개설한 한거 30일 수행정진 프로그램 현장. 핸드폰도 반납한 채 오롯이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는 30여 명의 진지한 모습이 스님 못지않습니다. 가부좌를 들고 앉아 숨을 고르는 참가자들의 눈빛에는 구도 열정이 가득합니다. 한거는 본래 스님들이 여름 석 달 동안 한 곳에 머무르며 오직 수행에만 몰두하는 전통 불교 의식인데 캠퍼스에서 수행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3: 백년 탐물 일조진 3일 수심 천재보다 이런 말이 있죠. 3일 동안만이라도 내 마음을 닦으면 천년의 보배가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중고등학교가 청소년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대구 시민고등학교 보리수 그늘 아래 강당에서 열린 법회는 갈마아사리 대경정사, 교수아사리 수각정사, 전개아사리 상명정사 등이 동참한 가운데 오불예참과 오대서원, 설계단문과 설청계 등 진강종 예법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이날 조이한 학생 등 총 196명의 학생들이 계를 받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참되고 바른 삶을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상명정사는 5개의 약속을 실천하고 지혜를 더해 부처님 가르침과 스승을 따라 복과 지혜를 길러 세상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법문했습니다.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에 앞장서온 사단법인 붓다가 유디 전주 효자치과와 나눔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사단법인 붓다 이사장 진성스님과 유디 전주 효자치과 손효준 대표원장은 지난 10일 치아 건강검진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으로 효자치과는 붓다 복지관 이용 어르신과 봉사자, 탑사 등 관련 사찰 신도들에게 양질의 치아 건강 의료 서비스를 약속했습니다. 사단법인 붓다 이사장 진성스님과 유디 전주 효자치과 손효준 대표원장은 지난 10일 치아 건강검진 및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으로 효자치과는 붓다 복지관 이용 어르신과 봉사자, 탑사 등 관련 사찰 신도들에게 양질의 치아 건강 의료 서비스를 약속했습니다. 진성스님은 지역의 훌륭한 의료인들과 붓다 봉사단이 함께 손잡고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협약식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옛것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새것에 너무 매혹당하지도 말라. 그리고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 너무 슬퍼해서도 안 된다. 잡아끄는 자에게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우리는 그를 탐욕이라 부른다. 거센 경류라 부른다. 불안초조, 근심 걱정이라 부른다. 건너기 어려운 저 욕망의 늪이라 부른다.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나란 일을 부처님같이, 국민을 부처님같이, 우리도 부처님같이. 네, 전국 2만 5천여 공무원 불자들의 신행 조직이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공직사회 내 불교 포교의 구심점인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신임회장을 맞이하며 재도약에 나섰습니다. 공불의 신임회장으로 성평등가족부 정구창 차관님이 선출되었는데요. 조직의 안정과 함께 새 지도부 출범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새롭게 취임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정구창 회장님 모시고 공불련의 미래 비전과 포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하겠습니다.

0: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많이 바쁘시죠?
1: 아닙니다.
0: 네. 이렇게 바쁘신 중에 이렇게 BTN 불교TV 지대망 시즌3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1: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 정구창입니다. 오늘

0: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직 사회 내에 전파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누고 듣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차관님, 오늘은 아무래도 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제가 회장님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0: 예, 그러십시오. 네.
1: 공직생활 오래 하셨죠?
0: 예, 제가 한 33년 아유, 했습니다.
1: 네. 강산이 3번 이상 바뀌었네요.
0: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1: 네. 참 오랜 세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전국에 있는 공무원 불자들의 신행 조직이잖아요. 먼저 한국 공무원 불자 연합회에 대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예, 스님 말씀대로 네. 전국 공무원 불자들의 모임입니다. 네. 지난 2000년에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한 26년째 네. 이어오고 있는 조직입니다. 네. 그야말로 중앙부처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네. 망라해서 불자들의 모임입니다.
1: 네.
0: 그동안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공무원 조직 내에 녹여내는데 네. 큰 역할을 해왔고요.
1: 네.
0: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그러시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불교가 공무원 그 조직 안에서 공무원불자연합회가 출범이 사실은 늦었죠. 이웃 종교에 비하면.
0: 예, 2000년에 발족을 했으니까 좀 네.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죠. 왜냐하면 이

0: 그죠? 네. 그래서 다소 좀 분위기가 침체되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어요.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우선은 먼저 취임 소회부터 좀 밝혀주시죠.
1: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네. 이 회장직을 맡아서 네. 사실은 기쁘기도 하지만 그 책임이 무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1: 그동안 우리 공불련 조직이
0: 네.
1: 코로나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네. 이 회장직을 맡아서
0: 네.
1: 사실은 기쁘기도 하지만 그 책임이 무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1: 그동안 우리 공불련 조직이
0: 네.
1: 코로나 같은 시기도 있었고
0: 맞습니다.
1: 또 회장도 부재해가지고 있었던 조금은 네.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0: 그렇죠.
1: 아마 이 부분을
0: 네.
1: 잘 제가 맡아서
0: 네.
1: 그 무게감 있게
0: 네.
1: 잘 이 봉사를 해서
0: 네.
1: 그 기존에 활동했던 그 공불련으로 만들어 놓는데
0: 네.
1: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0: 아유, 든든합니다, 회장님.
1: 감사합니다. 네.
0: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진우 스님을 예방하셨죠.
1: 예, 그렇습니다.
0: 네. 예방하시면서 첫 공식 행보를 시작을 하셨거든요. 당시에 우리 총무원장 스님께서 공직자로서 당당하게 전법 포교에 임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회장님께 전하셨는데요. 회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이 공불련의 좀 구체적인 신행 활동 계획 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동안 조금 침체했던 우리 네. 공불련 조직을 좀 더 당당한 공무원의 신행 조직으로 또
0: 네.
1: 포교 조직으로 이끌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중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선 네. 정기법회라든지 수련법회를 정례적으로 좀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즘 젊은 뭐 공무원들도 그렇고 불자들도 그렇습니다만
0: 네.
1: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0: 네.
1: 사실 체험하면서 불교를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0: 그렇죠.
1: 그런 명상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템플스테이 같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0: 네.
1: 그 중앙이나 지방에서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0: 네.
1: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 조직인 만큼
0: 네.
1: 그 보시하는 그
0: 네.
1: 하는 그 자원봉사라든지
0: 네.
1: 또 재능 기부 같은
0: 네.
1: 보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좀 바꿀 생각을 네. 갖고 있습니다.
0: 네.

0: 말씀을 새겨서
1: 네.
0: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전법하고 포교하는데
1: 네.
0: 활동을 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20일하고 21일 양일간에 벌써 덕숭 총림 수덕사에서 25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14대 회장 취임법회, 그리고 30차 성지순례, 제23차 합동수계법회가 봉행이 되었어요. 공불련 신심 증량과 함께 조직 활성화 방안이 모색이 됐다고 소식을 전해 들었거든요. 네, 분위기 어땠습니까?
0: 예,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1: 네.
0: 있는 그러한 그 법회였고요.
1: 네.
0: 취임법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계법회도 있었고요. 거기서 각 지방에서 오신 분들하고
1: 네.
0: 앞으로 우리 공불련에 나갈 방향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서 굉장히
1: 네.
0: 좋은 모임이었습니다.
1: 네.
0: 앞으로도 이러한 정기법회 또 수련법회 이러한 식으로 일단은 많이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1: 그렇죠.
0: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 네. 사실은 이제 회장님이 한 1년 지나야 다 파악이 되겠지만, 어느 기관에 있는 공무원 불자가 제일 적극적이던가요? 이 기관별로 다 특성이 있을 텐데.
0: 제가

0: 선생님께서는 이 한국 공불련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1: 아무래도 우리는
0: 네.
1: 공문불자 조직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또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 공문 조직이 어떻게 녹여내는가 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0: 네.
1: 우리 조직 문화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늘그 가르침을 주신 무아라든지 또 중도 사상 이런 것을 공직 윤리와 어떻게 결합시켜서
0: 그렇죠.
1: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 집행에 있어서 그러한 부처님의 지혜가 스며들게끔 하는 게 제일

0: 생각돼서 그 도반의 기능, 같이 모여서 네. 같이 공부하고 네. 토론하고 뭐 배우는 네. 뭐 그런 역할을 우리 공무원불자 연합회에서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1: 아유, 맞습니다. 네, 우리가 혼자 가면 멀리 못 간다라는 네.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걸어야 오래 갈 수 있다. 도반들의 힘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말씀 중에 이제 우리 공무원 불자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역할. 그래도 이 옛날하고 공무원을 대하는 국민들의 태도가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아유 그 고생하신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요즘 민원이 너무 많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각 부처마다 그 역할에 따라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직에 있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불자들에게는 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부처님도 계시지만은 우리나라에는 명산 대찰이 있거든요. 얼마나 백그라운드가 좋습니까? 공무원들이 조직별로 힘들고 고단할 때 템플스테이, 예, 총무원의 또 도움을 구해보세요. 다 연결해 주실 겁니다.
0: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1: 그래서 모든 그 전국의 사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신데 충분히 활용하시면서 본인 스스로가 힐링이 되어야만이 국민들의 그 민원을 대할 때 또 찾아오는 그 손님을 대할 때 반갑게 또 즐겁게 행복하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공무원 불자가 되면 좋겠어요.
0: 네, 그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리고요. 옛날하고는 또 다르게 세대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가 달라지면서 종교와 수행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젊은 공직자들과는 우리 회장님은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실까? 조직 내에서 왜냐하면 차관이라고

0: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1: 네.
0: 우리는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1: 네.
0: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런 고정관념의 상이 많이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러한 네. 부분을 좀 없애서 네. 차별도 없고 또 소외도 없고
1: 네.
0: 배제도 없는 그런 네.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예전에는 보면은 여성들이 미혼 여성이 취직을 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또 출산을 해야 되고 그럼 모든 육아는 여성들의 전담이었고 근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남성도 출산 휴가가 있더라고요.
0: 네, 상당한 그 네. 남성 공무원들이 육아 휴직을 쓰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그걸 또 네. 제도적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네. 많은 부처에서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
1: 그거는
0: 하기 위해서 네. 많은 부처에서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
1: 그거는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아이를 한 가정에 아이를 키우는데 2세를 같이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너무 여성 역할 남성 역할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 가정 안에서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이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부분은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에 여성가족부가 생길 때 아 그러면 또 역차별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남성가족부도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성가족부가 생길 때는 여성에 대한 약간의 사회적으로 차별적인 어떤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직장 내에서도. 근데 요즘에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성평등 가족부로 이렇게 바뀐 게 아, 잘 되었구나. 오히려 조금 더 확대해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 역할이 크실 것 같아요.
0: 네. 지금 좀 전에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이 성평등 또 여성만의 그 부처가 아닌
1: 네.
0: 이런 말씀들은 정말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1: 네.
0: 이 평등이라는 것은 사실 부처님께서 가르친 그 가르침이라고 생각됩니다.
1: 네.
0: 누구라도 소외받지 않고 똑같이 동등한
1: 네.
0: 대우를 받는
1: 네.
0: 그런 면에서 성평등 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 방향하고
1: 네.
0: 부처님의 말씀, 평등하고 자비를
1: 네.
0: 베푸는 그런 말씀 가지고 아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고요.
1: 네.
0: 성평등한 그 정책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런데 이제 여가부에서 성평등 가족부로 이렇게 그 뭐랄까 그 역할을 바꾸면서 초대 차관이 되셨어요.
0: 네, 그렇습니다.
1: 어떻습니까?
0: 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아까 저 우리 회장을 맡은 것처럼
1: 네.
0: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1: 그렇죠.
0: 사실은 부처님 말씀대로 누구나 평등하고
1: 네.
0: 특히 또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게
1: 네.
0: 취약한 사람, 약한 네.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게 크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1: 맞습니다.
0: 앞으로 성평등 가족부에서도
1: 네.
0: 정말로 그 어려운 가족,
1: 네.
0: 어려운 청소년,
1: 네.
0: 또 여러 가지 폭력으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또 여성들입니다.
1: 네,
0: 이런 그렇습니다. 데 대해서

0: 네.
1: 마다
0: 예.
1: 스님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0: 네.
1: 스님께서는
0: 네.
1: 지금 당장 필요한 거 그런 걸 도와달라고 부처님께
0: 네.
1: 기도하지 말고
0: 네.
1: 당신이 뭔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0: 네.
1: 정말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해라 그런
0: 네.
1: 말씀을 하셨어요.
0: 그러셨.
1: 그래서 그렇게 정말 큰 힘을 얻었거든요.
0: 네.
1: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불교와 인연이 됐고요. 아마
0: 네.
1: 많은 분들의 인연이 있었지 않나
0: 아,
1: 생각합니다.
0: 아주 자연스럽네요. 가야산에 정기를 받으시고 혜인사 부처님의
1: 예.
0: 든든한 후원을 받으시면서 성장을 하셨고 불자로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바쁜 공직 생활 속에서 이 수행과 마음 공부 이어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마음 챙김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수행을 하고 있다면 그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1: 제가 불제자로서
0: 네.
1: 어쨌든 부처님 말씀 공부를 하려고
0: 네.
1: 불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BTN 불교 TV에서의 그 유튜브 콘텐츠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이
0: 네.
1: 되고요.
0: 그러시군요.
1: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어쨌든 이그 불교 경전을 조금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0: 정책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철새가 날아가고 마지막까지 남은 철새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직자 자세가 네.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0: 또 공훈련 회장으로서는 우리 당당한 공훈련으로서 거듭나는데 네. 제가 역할을 다했으면 하는 그런 그 발언을 해봅니다.
1: 네. 아, 참 정말 솔직한 말씀이십니다. 이런 살아가면서 그런 유혹된 일들 참 많은데 그런 데서 정말 묵묵하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공직자로서 끝까지 청렴하게 그 자리를 잘 지켜가시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석으로 금강경 한 구절이라도 읽으려고 노력하는, 독송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침에 반야신경 한 편이라도 독송하려고 노력하는 거, 꾸준히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자로서 그런 수행을 꾸준히 잘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0: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붙다.
1: 봄인데 눈이 내렸다. 꽃이 피었는데 차갑기만 했다. 스님은 말했다.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낳는다고. 그래서일까? 잠깐이라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곳, 연곡사에 왔다.

방생을 하다 보면 나도 몰랐던 원망이나 서운함이 서서히 흘러나가는 걸 느낍니다. 경전을 한자 한자 따라 읽는 건 생각의 소리를 줄이고 지금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그 집중이 쌓여

0: 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고전은 여전히 유용하다, 유의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 이 현재를 채우고 또 미래를 지혜롭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고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데요.
0: 예.
1: 이 공자가 2500년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온다면 과연 어떤 지혜를 가장 먼저 전할 것 같으세요, 교수님?
0: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주제하고 연관지어서
1: 네.
0: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용기를 당신의 내면에 갖춰라.
1: 아,
0: 예.
1: 용기요? 네.
0: 그러니까 용기라는 걸 흔히 이제 뭐 어떤 완력이나 뭐 무력 이런 물리적인 힘하고만 연관을 시키는데 공자는 그렇게 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라는 걸 하나의 도덕 역량으로 봤기 때문에 특히 21세기 지금 여기를 살아감에 있어서 용기를 내면에 갖춘다라는 이거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 네.
0: 그런 점에서 공자는 용기를 갖춰라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1: 야, 저는 사실 좀 양보해라, 배려해라, 이런 이야기를 전하시려나 했는데
0: 네.
1: 용기라는 이 단어에 오늘 강연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바로 강연 청해도 될까요, 교수님?
0: 예?
1: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용서에 대해서 언급된 건 본격적으로 담론화된 건한 번입니다. 그런데 용기는 10번이나 언급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라면 공자가 용기를 무척 중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논어에서 공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진이는 반드시 용기를 지니고 있지만 용기 있는 이는 꼭 어짐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원문을 읽으면 인자 필유용이요, 용자 불필유인이라 이런 문구인데요. 여기에서 공자는 어진, 인은, 그러니까 인한 사람, 인자는 반드시 용기를 지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단정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용기를 지니고 있어야만 인자가 될수 있다. 어진이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 말은 결국은 공자가 용기는 어진, 인의 필요 조건이다라고 그렇게 설정했다라고까지 주장할 수 있는 한 근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용기를 어진만큼이나 중시를 했다. 이렇게 가정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자가 가장 중시한 도덕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면은 용기를 공자는 어진만큼이나 가장 중시를 했다. 이런 얘기가 성립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 볼수 있는가? 몇 가지 이 근거를 논어에서 더,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공자는 군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용기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군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군자는 그 당시 사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근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자권에서 이 지식인 혹은 식자층의 롤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그러한 유형의 인물을 가리킵니다. 이 군자는요, 도덕적인 역량하고 실무 혹은 전문 역량이라고 할수 있는 이두 가지 역량을 공이 갖추고 있는 그러한 유형의 인물을 가리켰는데요. 이 군...

자는 걱정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이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덕목이 병칭됩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움이고요. 두 번째는 어짐입니다. 세 번째는 용기 있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갖추고 있어야만 공자는 군자가 될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이런 표현이 논어에서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자한편이라는 것과 헌문이라는 편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두번 반복했다라는 건 그만큼 강조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그만큼 공자는 이 용기를 중시했다라는 겁니다. 이 공자의 언급에서요. 세 가지가 얘기되고 있는데 지혜로우면 미혹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어질면 걱정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용기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언급되는데요. 여기에서요, 후자,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세 가지는요, 사실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롤 모델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또그 장애가 언제 되느냐, 늘 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세 가지는요, 사실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롤 모델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또그 장애가 언제 되느냐, 늘 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미혹 속에 우리는 노출된다는 거죠. 예.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전까지, 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옆에서 자꾸 얘기를 하면, 그런가? 하고 이렇게,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기도 하고, 이게 미혹인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걱정하는 존재입니다. 네? 또한 불안해하는 존재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를 이루고 살고 있고요. 달리 표현을 하면 사회 바깥에서는 살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란 말이죠. 거기다 사람은요, 이 아직까지 알려지기에는 이 우주 속에서 유일하게 미래를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미래를 사유할 수 있다라는 게 사람에게는요, 양날의 검입니다. 이게 축복이기도 하고, 이게 바로 사람을 상시적인 불안 상태,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밀어넣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사유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미래대로 좀 살고 싶어요. 그런데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저마다 살고 싶어하는 미래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 충돌하고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로부터 근본적으로 사람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고, 불안 속에서,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공자는 무슨 얘기를 한 거냐? 지혜로워라. 그러면 그러한 미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어지러워라. 그러면은 그러한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 용기를 가져라. 그러면 그러한 불안을 극복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바로 이세 가지 조건을 갖추었을 때 당신이 원하는 롤 모델, 그 당시로서는 그게 군자였던 겁니다. 군자가 될수 있다라고 공자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어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시대는 그렇게 봤습니다. 공자의 시대는요, 성인은 어떤 사람만 될수 있느냐? 태어나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 그걸 이제 한자어로는요, 생이지지자라고 하는데요. 예, 이 생이지지자만 성인이 될수 있다라고 공자의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 성인보다 예,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가닿을 수 있는 그러한 이상적인 인물 유형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게 이룰성자에다가 사람 인자를 쓰는 성인입니다. 공자는요, 용기를 성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완성된 사람이 되는데 바탕으로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논어에 보면 이러한 언급이 나옵니다. 장무중이라는 사람의 지혜와 공작이라는 사람의 무욕, 그러니까 욕망이 적은 거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변장자라는 사람의 용기, 그 다음에 염구라는 사람, 염구는 이제 공자의 제자이기도 한데요. 염구라는 사람의 학문, 요네 가지를 다 갖춘 상태에서 예학으로서 더 수련을 한다라면, 그러니까 문체를 더 한다라는 것은 수련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수련을 한다.

그러니까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자는 용기를 어짐의 필요 조건으로 봤다. 충분히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공자는 용기를 중시를 했다. 그런데 요새 우리는 용기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완력이 생각나고 담력이 생각나고 어떤 무력 같은 그런 물리력 같은 것들이 생각나시죠? 그것도 물론 공자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는 용기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완력이 생각나고 담력이 생각나고 어떤 무력 같은 그런 물리력 같은 것들이 생각나시죠? 그것도 물론 공자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참된 용기는 그것보다는 예컨대 이러한 역량을 갖춘 것을 가리킨다라고 공자는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자의 이 용기를 중시하는 사유가 사뭇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물리력이나 완력이나 담력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참된 그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공자는 왜 그렇게 용기를 중시를 했을까요? 예? 어짐의 필요 조건으로 그렇게 설정을 했을까요? 예컨대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을 본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뭔가를 봤을 때, 아, 이게 의로운지 아닌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의로움을 봤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의로움을 봤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아, 저것은 정의로운 거야 라는 것을 이미 판단을 통해서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왜?

되는 겁니다. 어짐을 내 안에 갖추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남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진지 어질지 않은지를. 그러니까 예컨대 김월애 당신이 어질다라는 평가를 받고자 하는가? 그러면 뭐? 어짐을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짐을 아는 것과 어짐을 내 안에 구비하는 것과 어짐을 내 바깥으로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원문이 역부족입니다. 이 역부족이라는 표현에 지적 재산권자가 공자인 셈인데요. 공자는 그러한 제자에 대해서 단호한 어조로 꾸짖었습니다. 힘에 부친다는 것은 하다가 중도에서 그만둔다는 것이다. 근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해보지도 않고 한계를 긋고 있는 것이다. 요 해보지도 않고 한계를 긋고 있는 것. 요게 이제 주의라는 사람에 의해서 자획이라는 그러한 표현. 근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해보지도 않고 한계를 긋고 있는 것이다. 요 해보지도 않고 한계를 긋고 있는 것. 요게 이제 주의라는 사람에 의해서 자획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드러난 것인데요. 이거는 요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중꺾마입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단 일을 시작하고 나서 한계에 부딪히면요. 그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 몸과 마음이 단련이 됩니다. 그렇게 내 몸과 마음이 단련이 되면요. 그 다음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체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해보지도 않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통해서 난 어차피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는 그 과정이 생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을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을 기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역부족은, 그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단련이 되니까. 근데 해보지도 않고 자획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공자는 바로 이러한 자획하지 않는 것, 몸과 마음을 최대치로 끝간데까지 한번 밀고 나가서 한계에 부딪혀보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참된 용기를 기를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자가 생각했던 용기, 참된 용기라고 그렇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참된 용기를 말한 공자의 용기가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힘이 되는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봄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단면들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요. 우리 사회의 이 기성 질서가 갈수록 공고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개천에서 용나는 그 케이스가 굉장히 적다. 혹은 아예 불가능한 사회 구조다. 그런 이제 표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암만 능동적으로 내 삶을 기획을 하고 내가 암만 치열하게 내 삶을 영위해낸다고 하더라도 내가 태어날 때 주어진 조건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좌절하고 마주하게 되느냐? 내가 노력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열심히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러한 회의라고 할까요? 한계라고 할까? 이런 것과 마주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AI 혁명이라고까지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 AI 시대에 인간에게만 고유하다라고 얘기되어지는 그런 인간 고유의 역량마저도 AI한테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인간 고유 역량의 외주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식, 지혜도 AI한테 의존하는 게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지적인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AI가 인간보다 더 지적인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를 의미하느냐? 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회 기성질서가 공고화되고 있다는 것, AI가 혁명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느냐? 인간의 주체성이 발휘될 수 있는 여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삶의 주인은 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어야지, 내가 내 삶을 주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남들이 짜여놓은 질서 속에서 그냥 내 삶을 소모하는 그런 개체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내 삶의 주인이 될수 있는 내적 역량, 내적 근거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이 공자의 용기라는 것, 내적 역량을 바깥으로 드러내주는, 바깥으로 실현해주는
그 역량인

이 용기라는 것이 이런 식의 자기 주도적인 삶이 갈수록 그 가능성이 줄어드는, 내 삶에 내가 주인이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이런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그러한 역량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자와 용기,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월회 교수님과 함께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유효한 공자의 통찰을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강연 꼭 기억하셔서 이 일상 속에서 공자가 강조한 용기 가득히 채워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혜의 다락방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멋진 통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1: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1: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라마 붓다.
2: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불국토 상조. 영가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부처님 품 안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불교 장례 문화. BTN 불교 TV의 자회사인 불국토 상조는 사라져가는 불교식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영가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는 참다운 효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2: 꺾기 요정 길려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2: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 우리 남궁진 씨, 길려원 씨 두 분은 그 데이트를 했던 사이잖아요.
2: 아 맞죠 맞죠.
3: 오랜만에 만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1: 사실 제가 그때
3: 전국 투어 콘서트 할 때 관객들 보고 얼마나 설레 오프닝 때.
2: 맞아요 맞아요.
3: 요즘처럼 살면서 설레는 시기가 있었을까요?
2: 절대 없죠 절대.
3: 감사하기도 하고
2: 정말 심장이 벌떡벌떡 뜁니다 정말 요즘.
3: 벌떡이지요.
2: 맞습니다. 제가 힘들 때 맨날 전화해도 밤인데 새벽인데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다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가수가 되어서 꼭 제가 갚도록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3: 야.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수행자여 그대 스스로 깨어 일어나라. 그대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고 경책하라. 스스로 그대 자신을 지켜 보호하고 주의 깊게 살펴가면 기쁨과 행복 속에서 나아가리라.

악이 있기 전에는 악을 행한 자도 좋은 것을 누린다. 그러나 악이 익으면 그때 그는 악의 결과를 본다. 선이 익기 전에는 선인도 악을 만난다. 그러나 선이 익으면 그때 선인은 선의 결과를 본다.

DTM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펼치고 계실 때 어느 한 마을에 나이가 80이 된 노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80살 먹은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부자였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엄청나게 돈이 많은 부자인데도 아주 성격이 못되고 아주 인색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베풀 줄 모르고 그렇게 자기 재산에 집착하며 인색한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은 한 가지 취미가 있었는데 자기 집에 건물과 방을 크게 확장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집에 대한 집착이 강했나 봐요. 그래서 별장도 만들고 방도 넓히고 건물도 새로 짓고 나이가 80이 되었는데도 남들에게 베풀 줄은 모르고 그 나이가 되도록 아직까지도 그렇게 자기 집의 건물과 방을 넓히는 것에만 치중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80살 먹은 할아버지를 너무 안타깝게 여기셔서 부처님께서 직접 그 할아버지가 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그때 때마침 그 할아버지가 또 새로운 건물과 새로운 방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바리떼를 들고 찾아오시니 이 할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부처님 오늘 어쩐 일로 저희 집에 다 오셨습니까? 그래도 부처님께서 너무나 거룩한 성자이시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부처님을 좀 귀찮아하는 마음은 있었어도 부처님한테 함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처님 어쩐 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할아버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 제가 여기 건물도 좀 새로 짓고 방도 좀 넓히고 제가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이렇게 건물을 크게 짓고 방을 많이 만들어서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아니, 뭐 앞채는 손님이 오시면 머물고 뒷채는 제가 좀 쓰고 옆에 있는 건물과 방은 하인들이나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쓰고 뭐 그럴 생각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할아버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아니, 부처님 뭐가 중요한데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시간 좀 내서 제 법문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세상에. 부처님을 만나 뵙기도 힘들고

부처님 법을 직접 듣기도 힘든데 부처님께서 그 할아버지를 직접 찾아가서 내가 중요한 가르침을 전할 터이니 내 법문 좀 잠깐 들어보시오. 부처님이 찾아가서 직접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와, 이 할아버지가 전생에 얼마나 복을 많이 지었기에 살아계신 부처님이 직접 찾아와서 중요한 가르침을 전할 터이니 내 법문 좀 들어보시오 할아버지. 부처님이 이렇게 직접 찾아오셨겠습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부처님 내가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듣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이게 웬일이에요. 부처님께서 중요한 법문을 설해줄 테니까 잠깐 시간 좀 내봐라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아우 나 지금 공사 중이라고, 내가 지금 바빠서 그러니까 나중에 듣겠습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지금 전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서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부처님 나중에 들을게요, 나중에. 아 거참 사람 귀찮게 하네 막 이렇게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은 안 돼요. 복 없는 사람은 아무리 부처님을 만나고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지를 못해요. 옛날 큰 스님들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복 없는 사람은 복이 찾아와도 발로 차버린다고. 그게 복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참 이걸 어떻게 해요? 부처님이 직접 찾아와서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겠다 하는데도 싫대요. 이걸 어째요? 이걸 어떡합니까? 부처님께서 아,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부처님도 할 수 없는 세 가지라는 게 나옵니다. 부처님도 바꿀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정업난면. 정해진 업보는 면하기가 어렵다. 자기가 지은 업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아주 무거운 업, 정해진 업은 면하기가 어렵다. 다만 정해진 업을 면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으면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는 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는 있지만 정해진 업보를 면하기가 어렵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구나. 불교는 인연법이에요.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구나. 세 번째가 모든 중생을 한 번에 다 제도할 수는 없다. 부처님은 대자 대비하셔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시고자 하지만 모든 중생을 한 번에 다 제도할 수는 없다. 이게 부처님도 하실 수 없는 세 가지다라고 경전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 이 노인은, 이 할아버지는 여기까지가 인연이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사원으로 돌아가십니다. 이제 그 부처님께서 발걸음을 옮겨서 집 밖에 나와서 그 마을 밖으로 막 나가시기 전에 그 노인이 부처님이 뒤돌아서 멀리 떠나는 모습을 지켜본 뒤에 다시 공사를 시작하며 이 80살 먹은 할아버지가 공사할 때 석가래를 직접 옮기다가 아이 그 좀 연세도 있고 그러시면 좀 가만히 계시지 괜히 당신이 일 거둔다고 석가래를 옮기다가 위에 있던 석가래가 뚝 떨어져가지고
할아버지 머리를 때려버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윽 하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급사를 해버렸대요. 아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라. 석가래가 떨어져서 할아버지 머리를 때려가지고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윽 하고 숨을 거두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아이고 여보 아버지 주인어른 하면서 사람들이 엉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울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마을 밖을 나가시기 전에 그 집에서 울음소리가 터지는 소리를 부처님께서 다 들으시면서 아 그 노인이 세상을 떠났구나. 참으로 덧없구나. 참으로 덧없구나. 생사가 코앞에 있고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내가 일부러 찾아가 삶과 죽음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진리의 법을 설하고자 했는데 끝내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결국은 저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버렸구나. 그렇게 부처님께서 마을 밖을 나가시는데 때마침 수십 명의 수행자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 수십 명의 수행자들이 아니 부처님 아니십니까? 어디에 갔다가 돌아가시는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한 인색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겨서 삶과 죽음의 윤회를 벗어나는 해탈법을 전하기 위해 부처인 내가 직접 찾아가 법을 설하고자 해도 그 노인은 끝내 진리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다. 인연이 여기까지구나 라는 것을 꿰뚫어보고 발걸음을 옮겨 그 집을 나왔는데 결국은 내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노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아, 죽기 전에 잠깐만이라도 내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수도 있고 설사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죽기 직전에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공덕으로 다음 생 크나큰 복과 선업을 누리게 되었을 텐데 끝내 부처님의 설법 듣기를 거절하고 거절하다가 끝끝내 아무런 공덕도 짓지 못하고 저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네. 그대들이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란 말인가? 중생들은 눈앞에 있는, 당장 눈앞에서 펼쳐진 돈, 이익, 명예, 권력, 그런 감각적인 욕망에만 집착하고 있지만 바로 코앞에 죽음이 닥친 것도 모르고 있지 않는가. 중생들이여, 무엇이 세상에서 가장 급한 일이란 말인가. 아, 중생들은 이와 같이 어리석구나. 그대들이여, 지혜로운 자라면 항상 늘 마땅히 죽음이 언제든 코앞에 닥칠 수 있음을 늘 마음으로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진리의 법을 닦아야 함을 지혜로운 사람들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수십

10명의 수행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들은 당장 눈앞에 펼쳐진 돈, 명예, 권력, 온갖 쾌락과 즐거움, 감각적인 욕망에만 휩쓸려면서 살아가고 있지, 내가 당장 죽음이 코앞에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겠지만 마치 남의 이야기, 딴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닥칠지 내일 닥칠지 언제 이 생사하게 이 무서운 죽음이 우리 앞에 닥칠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닦아야 된다. 지금 닦아야 된다. 그 욕심 많았던 할아버지가 부처님이 찾아오셨을 때 잠깐만이라도 부처님을 모시고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더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아마도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그 무량한 공덕을 분명히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참으로 우리 중생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구나. 그 할아버지의 어리석음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처절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염불해야 됩니다. 지금 수행해야 됩니다. 소나무 방송 끝나면 염불해야지가 아니라 소나무 방송을 보면서 염불을 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절에 가서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그냥 부처님 말씀 문장 하나라도,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한 번이라도 독송하고 한 번이라도 사경하면서 지금 닦아야 됩니다. 지금 닦아야 됩니다. 언젠가 죽음이 우리 앞에 올 것임을 사람들은 다 알면서도 스스로 이미 사람이 살아봤자 100년 넘게 살기도 힘들다는 걸 스스로 알면서도 마치 우리 중생들은 천년만년을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도 우리가 수없는 과거 전생에 지은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있어서 그래도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 잘 닦아야 되겠구나. 지금 이번 생, 지금 이 순간 잘 닦아야 하겠구나. 항상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속담이 노는 입에 염불하자. 따로 염불할 시간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노는 입에 염불하자. 지금 이 순간 염불하자. 지금 닦아야 한다 라는 것을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시던 당시의 일입니다. 어느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머리가 아주 천재였다고 합니다. 아주 머리가 뛰어난 천재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래, 세상을 널리 다니며 좋은 스승을 만나서 모든 학문과 기술을 내가 다 배우자. 그리고 이 역사에, 이 세상에
내 이름을 남기자라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스승들을 만나며 인간이 익힐 수 있는 모든 학문과 수많은 기술들을 모두 배우게 됩니다. 워낙에 타고난 대천재였기 때문에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이해하면서 자기의 스승들을 뛰어넘어 모든 학문과 수많은 기술들을 결국 다 배우고 익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세상 천지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으랴. 이런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을 품고 도시로 내려왔는데 때마침 시장을 다니면서 시장에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있었는데 어떤 활을 만드는 사람이 활을 만드는 사람이 시장 바닥에 딱 앉아가지고 소뼈 큰 긴 소뼈를 아주 섬세하게 갈아가지고 그 뼈에다가 소의 그 탱탱한 힘줄을 아주 꼼꼼하고 세밀하고 정밀하게 묶어서 그걸로 팽팽하게 이 화살을 딱 쏠 수 있는 아주 단단하고 튼튼한 그런 활을 소뿔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천재가 딱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면서 이야 어쩜 저렇게 활을 잘 만들까? 저 소뼈를 아주 정밀하게 저 소뼈를 가다듬어가지고 소의 힘줄을 이용해서 저렇게 탱탱하고 아주 튼튼한 활을 만드는데 어쩜 저렇게 활을 잘 만들까? 그러다 천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모든 학문과 수많은 고급 기술들을 다 배우고 익혔지만 저 활 만드는 것은 수준 낮고 비천한 기술이다, 낮은 하급 기술이다 라고 내가 생각하고 활 만드는 기술은 내가 배우지를 않았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세상의 모든 기술을 다 익히겠다고 스스로 결심했는데 내가 저 활 만드는 기술을 우습게 여겨서 내가 배우지를 않았으니 저 활 만드는 사람을 스승으로 모셔서 활 만드는 법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천재가 자기가 보기에는 활 만드는 기술은 수준 낮은 기술이다. 그렇게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시장에서 그 장인이 아주 활을 정밀하게 섬세하게 활을 만든 걸 보고 이제 감동을 느낀 거예요. 내가 활 만드는 기술을 모르는데 내가 저 장인한테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장인을 스승으로 모셔서 워낙 천재였기 때문에 한 달 만에 스승을 능가할 정도로 활을 만들 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달 만에. 스승이 깜짝 놀라면서 야,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연구하고 수십 년 동안 내가 연습을 해서 이 활 만드는 법을 내가 완벽하게 체득했는데 너는 한 달 만에 배웠구나. 더 이상 가르쳐 줄 게 없다. 그래서 이 천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 보물들을 활 만드는 스승에게 보답을 하면서 그래도 사람이 의리가 있어요. 그래도 큰 보물로 보답을 하고 감사의 뜻을 올린 뒤에 이 활 만드는 법을 완벽하게 익히고 청년이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다 어디 강가에서 한 나루터에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강물이 넘실넘실 강물에 막 파도가 치면서 배가 휘청휘청거리는데 이 뱃사공이 너무나 능숙하고 노련하게 그 파도의 흐름과 그 물살의 흐름을 이용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그렇게 노를 저으면서 싹 나룻배를 끌고 그렇게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 뱃사공의 노련한 능숙한 모습을 보고 이 천재가 딱 생각하기를 내가 모든 학문을 다 익히고 모든 고급 기술을 다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저 배를 타고 노를 젓는 저 기술은 수준 낮은 기술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배우지를 않았지만 지금 내 두 눈으로 저 뱃사공이 노를 저어서 저 파도와 물살을 이용하여 이 배를 끌고 가는 저 모습을 보니 참으로 놀랍기 크지없구나. 내가 세상의 모든 기술을 다 배우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이 배를 타고 노를 젓는 기술은 내가 배우지를 못했구나. 저 노련하고 능숙한 저 뱃사공에게 배를 타는 법을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뱃사공을 스승으로 모시고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노를 젓는 방법을 배워서 한 달 만에 스승을 능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천재였던 거예요. 뱃사공이었던 스승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수십 년 동안 강물 위에서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그 어떤 파도와 물살에서도 내가 능숙하게 노지를 하여 이 배를 끌고 가는 것을 내가 체득하게 되었는데 자네는 한 달 만에 나를 능가했구나. 참으로 더 이상 가르쳐 줄 것이 없다. 이 천재는 스승님에게 뱃사공이었던 스승님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금은 보화를 스승에게 보답으로 공양을 올리고는 다시 자기 갈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큰 도시에 갔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궁전을 본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 도시에 처음 왔는데 저 궁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 궁전은 누구의 궁전입니까? 그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 저 궁전은 왕이 살고 있는 왕궁입니다. 왕궁인데 왕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궁전입니다.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이 도시의 자랑거리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제가 수많은 나라와 도시를 다녀봤는데 저렇게 잘 지은 궁전은 못 봤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무개라는 목수가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 천재가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저것 다 배우고 심지어 활 만드는 법도 배우고 배를 타고 노지라는 것도 배웠지만 저렇게 아름다운 궁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내 배우지를 못했다. 그러니 이 궁전을 만든 목수를 스승으로 모시고 내가 좀 배워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천재가 굉장히 배우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장점이에요. 그래도 오히려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상한 교만심에 빠져서 배우려고 안 해요. 조금만 뭐 공부하고 배우면 마치 그게 전부인 것 마냥 조금 좀 배운 것 같고 그게 마치 대단한 것 마냥 지독하게 무식한 사람들일수록 배우려고 안 해요. 이게 뭐 너튜브 같은데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일수록 자꾸 귀를 기울이고 배우려고 한대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참 부끄러워요.

그렇게 그지없지만 자꾸 우리가 배우려고 노력해야 된다. 또 우리가 불자라면 나 잘났다, 뭐 내가 깨쳤다, 내가 공부가 이만큼 됐다, 그런 허무맹랑한 교만한 마음을 좀 버리고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 부처님의 소중한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자꾸 공부하려고 했어야 돼요. 제가 금강경을 20년이 넘게 공부했지만 아직도 금강경을 보면 아, 금강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네? 아직도 깜짝깜짝 놀라요. 법화경, 화엄경을 보면 아직도 공부할 게 산더미예요. 부처님의 팔만대장경과 우리 거룩하신 큰 스님들의 법문의 말씀을 듣다 보면 아, 내가 아직도 공부가 멀었구나. 수행의 끝은 어디란 말인가? 아직도 내 공부가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잘났다는 건 아니고요. 자꾸 배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꾸 공부하려고 배워야 됩니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뭘 안다, 내가 너희들보다 좀 낫다,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이 이미 엇나간 거래요. 큰 스님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수행이 좀 된 것 같다, 내가 좀 공부가 된것 같다, 내가 좀뭘 깨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그때가 엇나가는 때래요. 아,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꾸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늘 겸손해야 됩니다.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자비와 공덕을 갖출 때까지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설사 아라한이 되었다 하더라도, 물론 뭐 아라한이 교만심이 있지는 않겠지만 아라한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자비가 생기는 그날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참으로,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불하는 그날까지 묵묵히 꾸준히 닦아나갈 뿐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천재가 목수를 만나 내가 이 아름다운 궁전을 만드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그 궁전을 만든 목수를 만나서 목수를 스승으로 섬겨서 그렇게 그 기술을 하나하나 배운 뒤에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승인 목수보다도 훨씬 더 실력이 뛰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승이었던 목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평생을 갈고 닦았던 기술보다도 훨씬 더 자네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네. 내가 더 이상 가르쳐 줄게 없네. 이 천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을 다 꺼내가지고 스승인 목수에게 공양을 올린 뒤에 이제 모든 기술을 다 배웠으니 이제 자기 길을 떠나게 됩니다. 참 대단해요. 타고난 천재의 수많은 스승들을 만나서 모든 학문과 기술들을 배웠고 심지어 자기가 우습게 여겼던 활 만드는 법, 강에서 배를 타고 노를 젓는 법, 그리고 궁전,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드는 법까지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의 배움조차도 소홀히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결국 다 익히게 됩니다. 보아라, 세상에 나보다 더 뛰어난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때 멀리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모습을 다 꿰뚫어 보시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생각하십니다. 저 머리가 총명한 저 남자에게 내가 법을 설한다면 저 남자가 분명히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인연이 있겠구나. 부처님께서 그 천재를 제도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나이가 많은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 비구스님으로 뿅 변한 뒤에 바리떼를 들고 지팡이를 짚고 힘없이 비틀비틀 길을 걸으면서 그 천재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그 천재가 비틀비틀 걸어오는 그 할아버지 스님을 딱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무엇을 하는 분입니까? 시비 거는 거야? 왜 갑자기 지나가는데 뭐 하는 사람이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묘한 인연법이겠죠? 이 천재가 문득 할아버지 스님이 지나가는데 뭐가 범상치 않았나 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무엇을 하는 분이요? 나는 몸을 다루는 자요. 나는 몸을 다루는 자요. 어? 몸을 다루다니. 몸을 다룬다는 게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그 청년이, 그 천재가 여기까지 오면서 활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배를 다루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이 목수 일을 하면서 아름다운 궁전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지금 왔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나는 몸을 다루는 자요. 어? 몸을 다룬다는 게 뭡니까? 청년이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딱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화를 만드는 자는 뿔을 다루고 뿔, 솥뼈를 가다듬어서 거기다가 이제 소의 힘줄을 팽팽하게 당겨가지고 활을 만드니까 활을 만드는 자는 뿔을 다루고 뱃사공은 배를 다루고 목수는 나무를 다루듯이 지혜로운 자는 몸을 다룬다네. 그 말에 청년이, 이 천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 마치 자기의 삶을 다 꿰뚫어 본 듯이 활을 만드는 자는 뿔을 다루고 뱃사공은 배를 다루고 목수는 나무를 다루고 지혜로운 자는 몸을 다룬다네. 깜짝 놀랐는데 이 천재가 뭐지? 그 순간 그 할아버지 스님이 허공으로 싹 솟구치면서 본래의 황금빛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으로 원래의 그 거룩하고 위대한 모습으로 나투시면서 환한 황금빛 광명을 뿜어내며 그 천재에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그대여, 그대는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모든 기술을 다 익혔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못 배웠구나. 그게 뭡니까? 자기 스스로를 다루는 법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서 마음이 환해지

0: 이 천재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부처님, 이제야 진짜 진리를 제가 만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법을 만났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 주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그 천재의 그 남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이 우수수수 떨어지고 입고 있는 옷은 스님들이 있는 가사로 짠 하고 변한 뒤에 그 자리에서 출가 비구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발 아래에서 부처님의 지도를 따라 수행 정진하여 결국에는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과거 전생부터 수많은 착할선 뿌리근 착한 뿌리를 심어서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잘 닦아 나아갑시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닦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몸은 마른 나무와 같고 화는 성난 불길과 같다. 그러므로 화가 일어나면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태운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 마음이 주인으로서 모든 일을 시킨다.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수레가 황소를 따르듯이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 마음이 주인으로서 모든 일을 시킨다.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따른다.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이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네, 반갑습니다. BTN 남성 물교 심리학 산혜진미 보만입니다. 지금 시작하면서 박수를 치시는데 저는 이렇게 로봇들이 앉아서 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뭔가 즐겁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약간 좀 긴장하고 딱딱하게 유연하지 못한 스스로를 발견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실망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떻게 해야지 좀 이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생각해 보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박수 치는 듯 로봇처럼 치셔서 네, 제가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다 일부러 연출하신 거죠?
1: 네.
0: 예, 네, 그렇대요. 네, 잘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제 1강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진행을 했는데 그 오리엔테이션 보고 많은 분들이 정말 기대가 많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BTN에서 오래오래 계속 하고 보만스님 강의를 쭉 들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계속 나와 달라. 라는 얘기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크게 비웃으시는데요. 지난번 오리엔테이션 때 제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부족한 부분만을 많이 말씀드렸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저도 그 방송을 다시 봤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방송을 음성이든 영상이든 저는 다시 다 피드백을 하는데요. 혹시 내가 한 거 녹음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1: 예.
0: 아, 있죠. 그죠? 어떠셨어요?
1: 낯설어요.
0: 너무너무 듣기 거북하지 않으세요? 아우, 막 너무 힘들어요. 빨리 막 제가 나온 부분은 건너뛰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다시 봅니다. 왜 볼까요?
2: 다음을 위해서.
0: 네?
2: 다음을 위해서.
0: 다음을 위해서. 맞아요. 근데 제가 제 모습을 모니터에 나온 것으로 보지 않으면 못 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걸 알았어요. 이거는 내가 보고 싶다, 보기 싫다의 내용이 아니라 내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보는 것. 제3자가 바라보듯이 나의 모습을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사실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수행이에요. 나를 내 앞에다 놓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내가 야 진짜 보만이 너 못났다라는 생각 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하는 거 보면서도 왜 그때 저렇게 얘기했을까? 아 저런 나쁜 습관이 있구나, 버릇이 있구나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내 앞에다 두고 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를 내 앞에 두고 보는 연습 있죠? 이게 우리 인간들에게 갖추어진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희 스승님께서는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저한테 대답하지 못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저도 여러분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하죠. 네. 저한테 무슨 질문 하셨냐면, 너 개가, 이 멍멍이 있잖아요. 개가 다이어트 하는 거 봤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보셨어요? 개는 다이어트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가끔 저는 그 개모차라고 아세요?
2: 개모차.
0: 그 유모차인데 개들 이렇게 태우고 다니는 거.
3: 개모차.
0: 개모차래요. 그래서 저는 저걸 왜 하고 다니나 저는 잘 몰랐는데 물어보니까 노견. 관절이 안 좋은데 산책을 나가야 되는 개들을 싣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말세다 진짜 개들이 유모차에 타고 이렇게 제 견해대로 판단을 하다가 어느 날 그 얘기를 듣고 아 맞네. 맞네. 강아지들을 위해 필요하겠구나 했어요. 다른 얘기지만 유모차까지 타는 시대에도 개는 무엇을 못한다고요?
2: 다이어트
0: 못해요. 그래서 그러네요. 개는 다이어트 네 못합니다. 못 봤습니다. 질문. 개는 왜 다이어트를 못할까요? 이거 저희 큰 스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개는 왜 다이어트를 못할 것 같아?

0: 비만견들이 있거든요. 아시죠? 섬 이렇게 걸어다닐 때 배가 막 땅에 끌려 얼마나 많이 먹였는지. 아무리 뚱뚱해도 개는 다이어트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1: 스스로 돌아보지 못해서.
0: 그렇죠. 정답이에요. 개는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져요. 나를 내가 본다라는 것은 내가 나라는 놈을 이 앞에다 두고 봐야 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나는 여기 있잖아요. 내가 앞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를 볼 때 앞에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2: 네.
0: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불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라고 합니다. 이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렇게 말버릇이 안 좋은 이런 나는 왜 내 감정을 표현할 때 연장이 몇 개 안 될까? 대부분 남성들의 연장 뭐예요?
1: 화.
0: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오늘 병증이 깊은 분이 오셨어요. 대부분 연장이 화로 가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함부로 행동하고. 왜 나는 연장이 화밖에 없을까? 왜 나는 나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남에게 표현하지 못할까? 라고 나의 모습을 마치 내 앞에 비추어 앞에 두고 비추어 보듯이 내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 정신에 눈이 있다는 거예요. 눈. 그게 바로 지혜의 눈. 불교 용어로는 해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섯 가지 눈이 갖춰져 있다고 해요.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 뭐 순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중에 해안이 있어요. 이건 눈으로,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내 앞에 두고 볼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붕어빵 생각하셨습니까? 생각하셨어요? 네. 요즘엔 붕어빵이 좀 작아졌어요. 배신감이 많이 느껴져요. 붕어빵 하니까 떠올리셨어요. 맞죠? 지금 어디 보고 계세요? 어디를 보냐? 여기 BTN 어디를 보셨죠? 여기 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붕어빵 얘기를 딱 꺼내니까 여러분이 무언가 어디에서 올라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디에선가 붕어빵이라는 그 기억이 탁 생겨났고 그걸 내가 내 앞에 있는 것을 보듯이 지금 여러분이 보셨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어딜 봤냐고 물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 정신의 능력이. 강아지도 할 수 있을까요? 강아지는 힘들죠. 그나마 강아지는 똑똑해서 이 능력이 다른 동물들보다는 월등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비하면 비할 수 없이 낮다. 지혜의 눈이 우리 인간들만큼 훌륭하게 갖추어져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개는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능력이 우리보다 모자라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냐 못하냐, 실패했냐, 요요가 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볼 줄 아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 이겁니다. 이 강의는요 여러분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정말 그랬네, 아 내가 정말 이렇게 못난 구석이 있네, 또 한편으로는 야 그래 나 스스로에게 칭찬 안 했는데 그래 나 기특한 면도 있었어, 나 고생 많이 했어, 나 정말 잘 해냈어 라고 나의 모습을 앞에다 두고 바라보듯이 볼 줄 아는 여러분의 지혜의 눈을, 이 해안을 저와 함께 확인해가는 과정이에요. 아셨죠?
2: 네.
0: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이라든가 이 강의를 듣고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셨다면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발견된 그 모습이 나의 생각과 기대보다 낮더라도, 나라고 하는 게 나의 기대보다 수준이 떨어진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거를 자기로 삼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잘해오셨고 좀 앞으로도 계속 이 강의를 들으면서 스스로를 멋진 남자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제가 1강에서 오리엔테이션에서 아 대한민국 남자 너무 못난 것 같아,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미안해서 여러분 길을 좀 살려드리려고 제가 이 얘기를 꺼냈어요. 개는 다이어트를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볼 수 있는 무엇이 있다고요?
2: 해안이
0: 있다. 이거를 잃어버리고 살면은요 똑같아요. 이거 되는 거예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앞에 있는 것만을 보고 평생을 달려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남성분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정말 극히 드물었다. 우리 다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예고했던 것처럼 오늘 재미있는 얘기 할 거예요. 한국 남자들이 가장 못하는 거. 가장 하기 어려운 말. 그렇지. 아, 본인이 못해요, 그거 얘기? 해요? 잘해요? 잘 못하죠, 그죠? 근데 왜 못해요? 얘기해보세요. 편안하게 얘기해보세요. 나는 왜 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쑥스러울까? 왜 잘 못할까? 왜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2: 쑥스러워.
0: 쑥스러워요? 왜 쑥스러울까요?
2: 계속 하면 안 되는 거 하는 것 같아요.
0: 아, 이 말을 하면 안 되면, 안 되는데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 같아서. 왜요? 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2: 미안하면, 미안할 행동을 하면 안 돼요.
0: 아, 미안할 행동 자체를 하면 안 되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배웠어요? 엄마한테? 정확한 얘기예요. 맞아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요, 사과하는 것을 뭐라고 배웠냐면은 이렇게 배웠어요.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쁜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누군가에게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내가 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인정하는 것처럼 저는 공식이 만들어졌었어요. 머리에. 이거 정말 나쁜 거예요. 내가 볼 땐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것도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이렇게 배웠어요. 전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왜 농담으로 그런 얘기 있죠? 포기는 뭐? 배추 셀 때나 쓰는 거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죠? 포기?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포기할 건 빨리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포기라고 하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걸 놓는 거거든요. 근데 내 손에 있는 거를 놓았을 때 더 큰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님네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신 분들이에요. 못 살아서 쫓겨간 게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놓은 거예요. 왜일까요? 더 큰 걸 받으려고.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출가자들은 욕심이 정말 많은 사람이다. 내가 무언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이 얻은 것이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할 때 우리는 못 놔요. 근데 왜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까요?
1: 열심히.
0: 그렇지. 열심히. 어렵게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어려운 힘든 시간을 이겨내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얻었는데 이걸 어떻게 놔? 그럼 내가 이걸 놓는다면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거야? 맞죠? 이럴 때 못 놔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제3자가 객관적으로 그걸 보면은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누굴까요? 부처님. 부처님. 육신도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상식과는 정반대에 서 계셨던 분이 부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놓지 못할 때는 괜찮아, 놔. 이거는 집착을 버려라 라는 말로 이건 그렇게 해석돼서는 안 돼요. 그 소리가 아니라 너가 이거를 놓았을 때 너에게 더 큰 것이 온다 이거예요.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수행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언가를 공부해 나감에 있어서 큰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러면 야, 그래, 이게 맞아. 난 정말 행복해. 난 정말 자유로운 놈이야. 라고 어떤 것을 얻었을 때 우리는 그걸 얼른 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게 와요. 실패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나에게 있어서는 준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남성분들, 이 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요. 나 공무원 시험 5년 공부하다가 나 이제 그만했어. 그만하려 그래. 그 얘기에는 요거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 그럼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실패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보지 말자고요. 그 친구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왜냐고요? 더 훌륭한 걸 하려고. 제 말이 틀렸나요? 맞죠? 그거를 놓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이분은 더 크고 행복한 걸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쥐고 있는 거,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를 던질 줄 아는 용기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야, 이거 별거 아니구나,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까지 거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에 엄청난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그게 우리 출가자, 스님네들이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모습 같아요. 야, 세상 진짜 던지고 난 절에 와갖고 머리를 깎았는데 나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 인생 끝난 것처럼 생각했는데 오니까 여기에 엄청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행복이 있고 내가 상상도 못한 가치가 내가 쳐다도 보지 않았던 그곳에 있더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은 걸 놓지 못할 때 만약에 이걸 계속 쥐고 있었다면 나는 지금 이 행복을 어떻게 얻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고생하셨지만 여러분은 그거보다 더 큰 거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절대 거기에 목매지 마세요. 네, 쉽게 놀 수 있는, 아 그래 아닌 것 같아 이 길은, 그럼 얼른 포기하고 다른 걸 찾으시면 돼요. 괜찮아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삶은 계속해서 이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로 여러분의 삶은 계속 소비되고 있을 거예요. 낭비될 거예요. 전 그게 제일 아쉬워요. 특히 우리 청년분들. 네, 청년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경우 있죠. 포기한 거 있어요? 포기한 게 없어요? 많이 포기했어요? 아, 그렇지. 슬펐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포기는 무엇이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사과는 패배가 아니에요. 오늘은 사과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과는 제가 이 포기를 왜 썼냐면 사과한다라는 거는 포기하는 게 하나가 있어 생겨요. 뭘까요?
1: 내가 옳다.
0: 네?
1: 내가 옳다.
0: 내가 옳다. 맞아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리고 이 자존심 앞에는 이 수식어가 붙어요. 맞춰보세요. 이거. 개똥 같은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사과는요,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왜 이걸 느꼈는지 아세요? 우리 스님네들이, 스님네들만 하는 이 절집안에 아주 소중한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화들을 접하고 옆에서 저보다 훨씬 범납, 이제 출가한 나이예요. 송납은 육신의 나이, 범납은 출가한 나이. 이 범납이 높으신 어른들을 이렇게 옆에서 뵈면서 그분들이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불교 내의 문화들이 있어요. 아주 소중한 문화.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이 느낍니다. 오늘 제가 이 미안합니다 사과하는 것에 있어서 이 불교의 전통, 아주 귀중한 문화 하나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들어보셨나요? 아, 못 들어봤어요? 이 포살이 뭐냐면 보름마다 모여서 스님네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요. 이 포살을 우리나라에서도 스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다 모여서 그 자리에, 여기 스님들이 있어요. 이를 다 모여요. 그럼 그 자리에 가장 어른을 앞에다 모십니다. 그리고 이 많은 스님들이 사실은 부처님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요청한 거예요. 스님, 이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 저희를 위해서 우리 출가자들이 지켜야 할 계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저희에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출가자고 나는 이러이러한 길을 걷는 수행자다라는 자기의 본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른을 모셔다 놓고 저희 출가자의 본래 자세,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계율과 덕목을 읊어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포살법회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 포살 때 읽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 우리나라는 법망경이라는 걸 읽습니다.

0: 여기 보면은 이제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저희 스님들에게 이제 훈계하시는 가르침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법만경을 여기 앞에 계신 스님께서 읽어주세요. 육성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다 읽어주세요. 페이지 넘기면서. 그럼 저희는 여기에 다 여기 앉아갖고 무릎 꿇고 앉기도 하고 편하게 앉기도 하고 하면서 이 책을 똑같이 보면서 눈으로 읽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같이 읽기도 해요. 그런데요, 여기 계신 스님은 여기 계신 대중 중에 가장 어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저 이 포살의 법만경을 독송하면서 제가 정말 가슴이 찡한 이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법만경을 다 읽고 나면 맨 뒤에 이제 행사가 이 포살이라는 이 법회가 포살 법회가 끝나요. 끝날 때 마무리할 때 여기 계신 스님이 이 어른께서 마지막으로 읽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을 것 같으세요? 내가 이렇게 계율을 잘 암송하고 읽어줬으니 너희들은 내 말 들어서 잊지 말고 열심히 수행해라. 이렇게 써 있을까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그걸 경문을 완전히 외우진 못해도 분명한 뜻은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 비구 보마는 대중 스님들이 시키셔서 오늘 이 계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삼업이 신구의 삼업 아시죠? 네. 저의 평소의 언행과 행실이 삼업이 맑지 못하고 또 이 계문을 읽는 것이 익숙치 않아서 많은 스님네들을 긴 시간 동안 불편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가 이 포살 법회의 마지막 문구. 여러분 어떠세요? 그거를 누가 여기 계셨던 이 어른께서 그거를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하늘 같은 스님께서 마지막에 뭘 하셨죠?
1: 사과 미안하다.
0: 미안하다. 그분은 써 있는 대로 읽으신 거예요. 뭘 잘 못 읽고 하신 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이걸 저희를 위해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인사를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저는 이 감동이었어요. 저는. 이야, 저 어른이 우리한테 사과를 하시는구나. 우리 불편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요. 정말 남을 불편하게 한 것을 사과하는 거는커녕 혹시 행여나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미리 생각해서 사과를 한 적은 있나요? 이게 불교라는 수행자의 승가 모습입니다. 위아래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스님네들은 여러분에 비해서 지혜가 높고 선근이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여러분의 위에 서 계신 분들이 아니라 그랬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님들은 우리 제가 불자님들의 위에 서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까 여기서 계문을 읽으셨던, 계송을 읽으셨던 이 스님 역시도 저는 그분을 어른으로 모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한 발 앞서 출발하신 분일 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서 출발했다면 제가 걸어간 그 길, 그 발자국을 누구도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넘어지거나 제가 가다가 실패한 게 있다면 그거 얼른 일어나서 흔적을 닦아야 될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넘어진 자리가 있다면 이거 잘 봐. 나 여기서 넘어졌어. 너희들은 넘어지지 마 라고 가르침을 주시는 넘어진 모습까지도 제자들에게 가르침으로 주시려고 하는 스승의 마음은 위에 계셨기 때문이 아니라 앞에 계셨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선 사람은 내 뒤에 오는 사람에게 나의 이

0: 어지러운 발자국으로 누군가가 고생하고 있다면 그분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미안합니다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툼이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나서 너 잘못했지? 그래, 그러니까 사과해. 그런 말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는 어른이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대한민국 남성 불자분들이 이 미안합니다라는 말에 너그러워요? 인색해요? 우리 고사님 저기 뒤에 계신 부인한테 미안하다는 얘기 자주 하세요?
1: 아니요.
0: 안 해요? 네. 왜 안 해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설마?
1: 자존심 때문에.
0: 자존심 때문에. 아, 저 뒤에서 되게 좋아하세요. 뒤에서. 막 신이 나셨어요. 이렇게. 근데 그 미안하다는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자존심 때문에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표현을 아예 안 하세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회해서 표현을 하세요?
1: 아예.
0: 큰일 날 뿐이네요, 정말. 네, 큰일 날 뿐이에요. 제가 그 부산에 강의 갔을 때 얘기 종종 제가 해드리죠. 부산에 우리 뭐 이건 제가 지역 폄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산 사나이들이 그렇게 무뚝뚝하다면서요? 여기 계십니까, 부산 사나이? 부산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어떤 이제 여성분이 자기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사과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사과를 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미안함을 느낄 때 남편이 이렇게 행동한대요. 퇴근할 때 이걸 사온대요. 닭은 무슨 죄예요 도대체? 잘못은 지가 해놓고 왜 얘를 사오냐고. 이 치킨을 사와서 봉투에 들고 와서 주면서, 아 당신 내가 어저께 이렇게 심한 말을 했는데 내 본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참 말 표현이 좀 지나쳤던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애들한테도 어제 아빠가 좀 마음이 힘들어서 욱하는 바람에 너희들한테 보여주지 못할 걸 보여줬어. 이렇게 하면서 이걸 주는 게 아니에요. 문을 빵 열고 들어와요. 문을 팍 열고 들어와서 치킨 들고 와서 그분 얘기예요. 이게 마루에 던진대요. 던지고 그런데요. 뭐라? 이게 뭐예요? 사과예요. 그렇게밖에 못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밖에 못해요, 우리? 여러분, 사과하는 법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사과하는 법. 사과는요, 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지만 사과는 누가 누구에게 무슨 잘못을 했느냐 사실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불편했다면 잘못을 그 사람이 했더라도 우리는 사과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과하는 자세 첫 번째. 맞춰보세요, 어사님. 첫 번째. 비굴함?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요? 모르시겠어요? 사과를 안 해봤고.
1: 네, 안 해봤어요.
0: 안 해봤어요. 안 해봤대잖아요. 사과를 할 때는 첫 번째, 눈을 보셔야 돼요. 눈을 이렇게 가재미 눈으로 보시면 안 되고 정면으로 바라보시고 따뜻한 눈으로. 그게 가족이든 모르던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든 똑같아요. 정면으로 보시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행동해서 당신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표현이 조금 거칠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당신에게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해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째려보지 말고 따뜻한 눈으로. 이 사과를 받으면서 마음이 녹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처세술입니다. 세상에서는 사과하면은 패배했다고 생각해서 이걸 안 하는 게 처세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해보니까요 이 처세라는 말은 너무 삿돼서 제가 안 쓰려고 했는데, 세속적이라서 안 쓰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제가 볼 때는 사과하는 법, 올바로 멋지게 당당하게 사과하는 법은 여러분을

0: 정말 고귀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첫 번째인 것 같아요. 한번 꼭 해보세요.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 당장 부사님도 저기 부인에게 잘못한 거 많으시죠?
1: 많습니다.
0: 많습니다. 네. 이제 대답이 자포자기한 표정. 네. 그래. 난 이미 틀렸으니까 알아서 얘기해라. 많습니다. 뭘 그렇게 잘못하셨어요? 얘기해 보세요. 아무거나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1: 제가 화가 났을 때.
0: 화가 났을 때.
1: 진지하지 못해서.
0: 진지하지 못했다고요? 네. 어떻게?
1: 홧김에.
0: 아, 홧김에. 신중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재고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홧김에 그냥 내질렀어요?
1: 네.
0: 말로? 미안해요?
1: 미안했습니다.
0: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 다 실습한다 그랬죠? 훈련하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보살님을 바라보시고, 네? 뭐 사연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러이러해갖고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1: 그동안은 미안했어요. 앞으로 잘해줄게.
0: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잘하셨어요. 정말 보는 제가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어때요? 사과 받아보시니까.
2: 좋죠.
0: 이거는
2: 눈물 나죠.
0: 눈물 날, 그렇지. 그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하라 그랬잖아! 라는 말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치킨을 사서 던지잖아요? 그럼 잔소리가 다시 한번 날라와요. 이거는 사과하는 법을 우리가 못 배운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고 얘기를 하느냐? 절집안에서는요, 우리 스님네들은요, 사과하는 게 정말 정말 살벌해요. 살벌해.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일단 무릎 꿇어요. 대중 앞에서.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 어른도 그렇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잖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해서 대중 여러분들을 뇌괴롭게 했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정말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누가 거기서 안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맞죠? 그런데요. 예, 다음 문제. 이게 다음 문제. 여러분이 대답을 다 잘했어요. 지금 실습까지 했어요. 나 실습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또. 괜찮아요. 이거 70억 인구가 보는 유튜브에 나가니까 괜찮아요. 없어요? 안 할 거예요? 집에서 해보세요. 아셨죠? 거사님 해야 돼. 네. 사과하셔야 돼요. 아셨죠?
3: 네.
0: 해보세요.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과를 안 받아주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미안해. 당신한테 실수했어. 라고 했는데 아내가 뭐라 그러죠?
3: 뭘 잘못했는데.
0: 그렇지, 그렇지. 나오잖아요.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전부 다 내가 잘못했어. 전부 다? 모르네. 뭘 잘못했는지. 사과를 안 받아주는 거. 이 이야기 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이미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다 설명하고 다 알려주셨어요. 사과를 했는데 안 받아주는 경전 나옵니다. 자바암경이라는 경전에요. 아이고. 득안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짧아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요, 어떤 스님들 둘이서 대판 싸운 거예요. 스님들도 당연히 모여 사니까 다툼이 있겠죠. 대판 싸운 거예요.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싸웠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요즘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투면 어떻게 사과하는지를 알려줍니까? 경찰 부릅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맞죠? 누구라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사과하는 법을 몰라요. 나빠서요? 아니. 미안한 마음이 가슴에 한가득 생겨나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교육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과하는 건 지는 게 아닌데도.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막 친구들하고 싸우고 나서 사과해서 그 친구하고 갑자기 더 친해진 기억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초등학교 때. 근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아까 좀 미안했어. 라고 하면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거봐 임마 내가 똑바로 하랬지 이렇게 해요? 아니죠. 어 아니야. 나도 좀 그때 좀 너무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둘 다 울어요. 해피엔딩이에요. 그리고 친해져요. 스님들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아 그래 내가 실수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상대방 스님에게 사과를 했대요. 미안합니다 스님. 제가 또 감정을 나로 삼고 생각을 나로 삼고 그리고 나의 이기심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스님에게 안 좋은 말씀을 드리고 함부로 행동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스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사과를 한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어떻게 했다고요? 안 받아줘. 안 받아줘.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다음에 이 사과한 스님이 너 왜 내 사과 안 받아 이랬을까요? 그러진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스님들이 사과를 받지 않는 스님들을 스님을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스님 사과하잖아 미안하다고. 그럼 빨리 사과를 받아줘야죠 했는데 이 스님이 계속 고집을 부리고 안 받아줘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 소동을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사과를 하는데 사과를 하는 잘못을 하고 사과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했다라고 사과할 때 받아주지 않는 건 더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정말 멋진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를 제가 오늘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의 분노가 아무리 불같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의 분노를 오랫동안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자기의 잘못을 참회할 때는 언제든지 그 사람의 참회를 받아줘야 한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일어날 때 이 감정을 존중해서 함부로 행동하다가는 그것에 대한 안 좋은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설명을 쭉 다 해주시는 거예요. 법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벌칙을 주시는 게 아니고 법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맨 뒷부분에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제가 한자를 일부러 쓸 거예요. 여러분하고 하나씩 보려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 아자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설한, 내가 말한 어떠어떠한 것은 뭘 얘기하셨냐면은 아설 위선어. 제 모니터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명필이네요 정말. 자꾸 올라가요 글씨가 이렇게. 저는 엉망진창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저희 어른께서 너는 왜 한문을 앞발로 쓰냐 그러셨어요. 손으로 안 쓰고.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비 아니다. 비 무엇이 아니냐면 내가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다. 위 이것을 말함이 아니다. 뭐 어떤 걸 얘기하냐. 집 잡는 거예요. 뭘 잡느냐. 요건 잘 안 쓰는 한자인데 요거는 자 읽어볼게요. 아설 위선어 비 위 집 승 자. 자 이거 해석해 드릴게요. 이거 한번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그래놓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내가 설명한 내가 설명했던 선어 이 어자는요 이끈다는 소리예요.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이끈다는 말도 있고요. 자전을 찾아보면 여기에는 마부라는 말도 있어요. 마부는 뭘 이끌어요? 말들을 이끌잖아요. 내가 이건 스승이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조직을 아니면 가정을 승가를 뭐 도반을 대중을 내가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선하게 이끈다. 착하게 이끈다. 다시 얘기하면 착한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말 선하게 멋지게 이끌어간다라고 내가 설명한 그 착한 지도자는 무엇이 아니다. 무엇이 아니냐면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 잡은 사람.

집 잡은 거예요. 뭘 잡았냐면 승. 이 승자는요. 줄이에요, 줄. 한글 대장경에는 고삐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마부하고 맞추려고 했나 봐요. 근데 고삐도 되지만 줄. 더 이 세속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얘기하는 선한 지도자는 목줄을 잡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죠. 리더라고 얘기하면 일로 와! 라고 누군가를 끌어당기는 사람을 리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분노가 일어났을 때 이 분노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분노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지혜로서 이미 닦아 익혀서 자기의 분노로부터 자유롭고 자기의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함부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선어. 선한 지도자예요. 우리 남성분들은 언제나 카리스마를 동경합니다. 근데 그 카리스마는 집승자가 돼서는 안 돼요. 누군가의 목줄을 잡고 끌어당기는 거는 폭력이에요. 내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집안 식구들을, 가족들을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좌지우지하는 거는 폭력이에요. 그거는 올바른 지혜로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어가 아닙니다. 네, 선어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일어난 분노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를 부처님께서는 선어라고 하셨다. 이게 자바함경, 드간경이라는 경전에 나옵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는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항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이 친구한테, 내 아내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어떤 걸 내가 실수한 게 있을까? 아니면 나 때문에 좀 불편한 게 있진 않을까? 어제 내가 좀 피곤해갖고 일찍 와갖고 그냥 잤는데 애들하고 좀 얘기를 더 해줬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 아무 때나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요즘에 아빠가 시간을 잘 못 내서 너희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못한 것 같아. 좀 이해해줘. 아빠가 좀 많이 힘들었어. 언제나 너희들 사랑하는 거 알지? 말. 할 때는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똑바로 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상대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앉아서 쳐다보면서 가능하면, 가능한 사람이라면 손도 잡아주세요. 지나가는 사람 손잡지 마시고 손도 잡아주고 아빠 이래서 내가 그래서 당신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 얘기만 하고 이제 오늘 마칠 거예요. 그런데 이 미안하다라는 말을 지금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 아셨죠? 어른이 하시는 거예요. 어른이. 그런데 이 부모님들을 잘 들어주세요. 우리 미성년자 학생 있죠? 특히 사춘기. 요 친구들한테는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과는 무엇이 아니다? 패배가 아니다. 지는 게 아니다. 사과는 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참 인색한 단어인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 사과하는 것 말고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도 기술이 필요해요. 이 얘기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허물을 이렇게 편안하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용기. 우리 대한민국 사내들이 가슴속에 품고 살아야 할 덕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BTN 남성불교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

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듣기 위해 몸을 굽히고 도를 좋아하는 이는 그를 공경하여 섬기니 많이 들은 이를 섬기어 배우기에 힘써라.

쇠붙이를 단련하여 찌꺼기를 버리고 그릇을 만들면 그 그릇이 곧 정교하고 아름답게 되는 것과 같이 돌을 닦는 사람이 마음의 때를 씻어버리면 그 수행으로 인해 마음이 청정하게 된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0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027년 1월 5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나상도 남궁진의
1: 그럼 열정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선우 씨의 라이브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2: 네, 라이브로 불러주신 노래 너무 좋았어요. 어떤 노래인가요?
3: 이 노래는 저희 아버지 애창곡이라서 선곡을 해봤는데요. 조용필 선생님의 꿈이었는데요. 이거는 태연 선배님께서 리메이크한 버전으로 저도 불러봤습니다.
2: 너무 좋았어요. 진짜 마음이 확 와닿았습니다.
3: 정말요?
2: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서주향 같은 경우에는 이른 나이에 꿈을 이뤘다고 볼 수 있잖아요.
3: 네.
2: 그 서주향을 보면서 이제 꿈을 키우고 있는 우리 다른 분들께도 약간 한마디씩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사실 저도 꿈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면 사실 좋은 날은 언젠가 무조건 찾아오게 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분들 항상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울림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내냐고요? ARS 060-800-7000번을 통해서 BTN 불교 TV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네, 큰한열전 두 번째 시간 첫 코너에서는요, 우리 정서주 씨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볼 건데요. 우리 서주 씨는 팬분들과 영상통화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3: 저는 사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아서 한두 번 정도 해본 것 같아요.
2: 오, 한두 번 정도?
1: 저는 열 번 해본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3: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세요?
1: 본인이 걸었잖아요, 저한테.
3: 이렇게. 깜짝이야, 무슨 말이야.
2: 그러면 우리 서주 양이 팬분들 이렇게 만나 뵈면서 가장 또 고마울 때가 또 있을 것 같아요.
3: 너무 항상 감사하죠. 항상 제 영상 올라오는 것마다 이렇게 댓글로 항상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팬카페 볼 때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네. 퇴근길 할 때 특히 그런 마음이 많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2: 퇴근길 할 때 정말 그치. 감사한 마음이.
1: 그렇죠. 이제 온라인도 좋지만 오프라인에서 직접 뵙고 하면 그 마음이 더 느껴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진짜 어떤 팬분들과 만나게 될지 저도 너무 궁금하고 우리 남궁진 씨도 너무 궁금하잖아요.
2: 진짜 너무 궁금해요.
1: 기대되세요?
3: 네, 너무 기대돼요.
1: 예.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만나볼 팬은
2: 네.
1: 이분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2: 네.
1: 자, 김병수님의 사연입니다. 네. 정서주 가수님이 있어 너무 행복하게 중년을 보내고 있는 해피 중년입니다. 저는 2023년 10월 가을바람이 산들산들 불고 코스모스가 춤을 추는 길을 달리다가 우연히 정서주 가수님이 부른 커버곡 꽃길이라는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요. 고막을 흔드는 천상의 소리에 순간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평소 발라드 많이 알아서 트롯은 거의 듣지 않았는데 정서주 가수님이 저를 트롯의 길로 인도했죠. 그날부터 저의 플레이리스트에는 서주님의 노래가 꽉 찼고 저는 아내와 딸에게 공언했습니다. 미스트롯3에 정서주 가수가 출연한다면 말이 필요 없다. 주인이 될 거다. 두고 봐라. 제 예상은 정확히 일치했고 제 인생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주님의 노래로 하루를 시작하고 서주님 노래로 하루를 접는 신세계에 살게 됐죠. 굴곡지고 험난했던 제 인생길에 사뿐히 바람처럼 찾아온 정서주 가수님 나를 격해줘요 하시며 손편지 한 장을 읽어주시더니 이제 봄꽃놀이 가요 하시면서 손을 잡아 이끌어주고 계시네요. 앞으로 더욱 아름답게 노래하실 정서주 가수님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저희 팬들이 끝까지 함께 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 네, 자 그럼 첫 번째 분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1: 네.
2: 네, 여보세요?
4: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우리 정서주 가수님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4: 예, 서주님 안녕하세요.
3: 네.
5: 예, 진지하게 인사드립니다.
3: 네.
2: 이렇게 정서주 씨를 응원하는 이제
3: 네, 맞아요. 드시고.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팬분이라서.
1: 아, 그래요?
3: 네.
1: 일단 원래 발라드를 정말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서주향 노래를 듣고 취향이 완전 바뀌신 거예요?
4: 예, 원래 발라드를 좋아했는데 제가 23년도에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서주님 노래를 접하고 그 새로운 트롯을 완전히 눈을 떴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래서 완전히 취향이 바뀌었습니다.
1: 이야, 개안을 하셨네요. 네,
2: 지금 푹 빠진 게 보이는 게 약간 방 진짜 곳곳에 우리 정서주 씨의 이제 그 사진과 이런 것들로 이렇게 진짜요? 가득 차 있습니다. 오,
1: 정서주가 한 열몇 명 있네요.
2: 네.
1: 아, 좋습니다.
2: 우리 서주 양의 뭐 매력은 셀 수 없이 많겠지만 또 가장 큰 매력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4: 예, 우리 서주님이 그 중학교 때 미스터로 3개 챙기셨잖아요.
1: 네.
4: 예, 어린 나이시지만 저희 기성세대에게도 뭔가 메시지를 주는 그 목소리 하나로 위로와 감동을 주고 하여튼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 마음이 녹아내리고 편안해지는 그런 뭔가 특별한 그런 힘이 있는 게 우리 서준 노래입니다.
1: 아, 그리고 평소 즐겨 듣는

0: 예, 그럼 제가 항상 그 위로를 받는 그 바람바람아 중에 또 한 소절을 불러보겠습니다.
1: 아, 네, 우리 닥쳐주셨습니다.
0: 마음이 닫혀 울고 싶은 날 나는 바람이 되어 한없이 위로가 되는 서준님 곁으로 가서 남아온 눈물을 솟고 싶구나. 바람 바람 바람아. 야~
2: 잘 부르시는데요. 네,
1: 목소리도 엄청 부드러우시고.
2: 소정 이렇게 들으니까 본인 노래를 팬분께서 직접 불러주시니까 어때요?
3: 네, 기분. 진짜 우리 팬분께서 제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가사 하나하나가 다 들리면서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2: 그리고 중간에 센스 있게 개성했어요.
3: 네. 그러니까요.
2: 소유한 이름으로. 네.
3: 감사해요.
2: 아, 너무 잘 부르시네요. 네. 그리고
1: 우리 서주 씨께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0: 예, 우리 서주님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고 곧 내년이면 성인이 되시지만 꼭 대학교도 원하시는 곳 가시고 앞으로 큰 가수, 우리 국민 가수가 돼서 제 소원이 우리 한 만 명 이렇게 팬인 상태에서 우리 상암구장 뭐 이런 데서 우리 단독 콘서트 보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아... 좀 앞으로도 꽃길만 걸어주고 큰 가수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3: 이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서주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3: 네, 진짜 변함없이 이렇게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진주성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2: 와,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이렇게 전화 연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아, 야, 근데 말씀하시는 딱 이 톤이 네. 와 진짜 공직 생활을 오래 하신 네. 분 같아요.
1: 근데 엄청 부드러우시고. 예.
2: 아, 네. 좋습니다. 너무, 이어서 그럼 바로 네.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볼까요? 우리 공기가 네. 한번 두 번 사연 읽어주실까요?
1: 제 사연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동분서주 카페를 맨 처음 만든 팬 조혜은이라고 합니다. 오. 공주님 노래는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네모네, 서울손님, 섬마을선생님 같은 노래들은 들을 때마다 마음이 깊이 스며듭니다. 작년에 가족이 사고를 겪어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바람바람아를 몇 달 동안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습니다. 노래를 들을 때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큰 위로도 받았습니다. 공주님 노래에는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마음을 위로하는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 가장 친한 친구가 현재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정서주, 정서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친구가 미스트롯 3 경연 때부터 부르셨던 뽕커벨을 듣고는 꼭 자기 이야기 같았다며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공주님 노래를 매일 들으며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덕분에 지금은 수술 잘 받고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에게도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결혼을 하고 예쁜 손녀까지 얻었답니다. 네, 손녀가 이제 7개월인데 훗날 함께 응원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항상 변함없는 팬이 될게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2: 자, 네. 사연의 주인공 직접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서주 양이 여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3: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동분서주 조혜은입니다.
3: 아, 안녕하십니까.
2: 반갑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시기에 네. 서주양 팬카페를 가장 처음 만드신 분이라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오.
2: 야, 이게 아무리 어떤 가수를 좋아해도 팬카페를 개설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1: 그럼요.
2: 어떻게 팬카페까지 만들게 되셨나요?
4: 공주님 열을 때 카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공주님 보이스를 들어보시면 아시지만 우리나라 이기장에는 100년을 이끌어왔다 하면 앞으로 이끌어갈 100년을

0: 정수수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고 소속사 그 관계자한테 허락을 받고 만들었거든요.
1: 야, 추진력도 있으시고. 네. 야, 대단하신 분이에요. 야, 진짜.
2: 목소리가 보물이라는 걸 알아보시고. 네. 예, 카페까지 이렇게 개설을 해주셨습니다.
1: 우리 서주향의 장점이 정말 많아요.
2: 아, 그렇죠.
1: 한 뭐 한 500가지 되는데. 네. 그중에 딱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실까요?
0: 첫 번째는 티없이 순수하게 맑다.
2: 아, 맑다.
1: 너무 맑죠?
0: 네.
1: 맑다.
0: 그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주님이 노래 부르실 때 두 다리를 같이 가리 해가지고 노래 부르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가장 좋은 거는 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0년 이상은 우리 공주님 후대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2: 야, 우리나라의 보물 국보다. 예, 말씀을 또 해주셨고. 우리 조혜님 마지막으로 우리 정서주 씨 또 정서주 이 세 글자로 삼행시 혹시 가능하실까요?
0: 네.
2: 자, 저희가 운을 한번 띄워드려 볼까요?
1: 서주 형이 띄워주시죠.
3: 정.
0: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3: 서.
0: 서주 공주님이 내 생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1: 자, 마지막.
3: 주.
0: 주야, 알게? 19시 내 색 다 하는 날까지 사랑해.
1: 이야, 마지막으로 우리 또 경상도식으로 주야.
3: 알제.
1: 네, 우리 또 진아.
2: 아, 근데 뭐 경상도 분 이 정도면 정말 표현을 많이 해주신 거
3: 아닌가? 맞아요.
1: 이 정도면 야. 격렬한 표현이에요. 우리. 네. 아, 오늘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나 네. 감사드리고.
2: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네, 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어우 이게 또 하트라는데 이두박근이 그냥 네. 열심히 하시네요.
2: 네. 야, 자, 두 번째 사연자분까지 만나봤고요. 자, 오늘 마지막 전화 연결입니다. 세 번째 사연도 한번 만나볼까요?
1: 네, 제가 네.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가수 정서주만을 바라보는 팬입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10대, 20대에도 안 하던 덕질을 반백살을 바라보는 나이에 시작하게 된 철없는 아저씨입니다. 평소 직장이나 집에서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인데 서주향 앞에서는 같이 아이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트롯이라는 장르를 즐겨 듣지 않았는데요. 설 명절에 장모님과 미스트롯을 보다가 우리 미스트롯 4를 보다가 마스터석에 앉아있는 서주향을 보게 됐습니다. 어? 저 꼬꼬마는 뭐지? 어떻게 마스터 자리에 앉아있지? 의심 섞인 호기심이 생겼고 내 귀로 직접 검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 가수는 국내를 넘어 월드 클래스가 확실하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래서 제 닉네임이 월드 클래스가 되었습니다. 이야. 요즘은 서주향 무대를 보며 아빠 미소를 짓다가 옆 동료한테 몇 번 걸리기도 했어요. 원래 사무실에서 휴대폰 벨소리를 켜놓는 사람을 싫어했는데 서주향 노래 크게 울려 퍼지게 설정을 해놨네요. 옆 사람 들으라고요. 덕질 문제로 아내와 마찰이 좀 있긴 했지만 저의 끈질긴 설득 끝에 이제는 나름 이해받고 있습니다.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서주향의 목소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래오래 고운 목소리로 세상 사람들에게 치유와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이야,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서주향과 인사 나눠주시겠습니까?
3: 안녕하세요, 월드클래스님.
2: 표정이 야, 전화를 연결이 되자마자 표정이 엄청 밝아지셨어요.
1: 아, 네. 반갑습니다.
2: 아니, 예, 평소에는 이 트롯이라는 장르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평소에 어떤 음악을 원래 들으셨어요?
4: 네, 저도 발라드 쪽을 좋아했었는데 네. 특히 아이유 같은 좀 그런 단단한 발라드 를 좀 좋아했습니다.
1: 아, 목소리가 좋고 톤이 좋고 네네. 네, 이런 네.
2: 그러면 이야.
1: 우리 서주향 무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어떤 무대예요?
4: 저는 미스트롯 3를 제가 본방을 본 게 아니고 네, 아까 말했듯이 4를 보다가 3로 바로 넘어가서 처음부터 이제 정주행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배우 장님이 네, 그 부분 그 노래를 부를 때 클라이막스 때 그 노래가 이렇게 갑자기 멈출 듯한 꿈 있지 않습니까?
3: 네. 네.
4: 그때 같이

0: 감사합니다.
1: 잠깐 지금 저 잠깐 심장이 잠깐 멈췄어요.
2: 지금. 네. 오, 나 지금 숨 계속 참고 있었어.
0: 와, 진짜요?
2: 야, 진짜 첫눈이다.
0: 네. 감사합니다.
1: 와, 정말 심장이 멎을 듯한 무대가 많네요. 네, 정말.
2: 그리고 서주영 같은 목소리는 무반주로 들었을 때 더 좋아요. 네. 진짜로. 네. 와, 기호광이네요. 네. 네.
1: 평소에 이렇게 벨소리도 일부러 이렇게 틀어놓으신다고 네. 하셨어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도 아, 네. 이렇게 우리 서주영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 편이신가요?
3: 근데 아직까지 제가 회사에서 좀 과묵하다 보니까 함부로 말을 못 걸어요.
1: 그럼 이렇게 벨소리만 이렇게 서주영의 노래로.
2: 야, 과묵하고 이렇게 말을 못 거는 편인데 네. 오늘 영상 통화를 하셨어요. 이 얼마나 대단한
0: 연기.
2: 예,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됩니다, 진짜.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근데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서주영을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세요? 뭐 서주영은 뭐 이런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3: 만약에 예, 뭐 가족이나 주변 가까운 가족한테는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또 3의 진이다.
2: 진이다.
3: 진의 실력은 인정해야 된다.
2: 그렇죠.
3: 그리고 리틀 이니다다. 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노래 듣고는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야, 그렇죠. 리틀 이미지야. 이건 저도 인정합니다.
1: 인정할 수밖에
2: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그런 선생님들도 서주 양 나이 때 그때부터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어릴 때부터.
1: 맞아요, 맞아요. 아,
2: 오래오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2: 제가 말했죠. 당신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1: 국민들께서 네. 우리 정서주 양의 목소리를 사랑해. 네.
2: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서주양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3: 네, 마지막에 짧게 하겠습니다.
2: 네.
3: 네. 네, 가수 생활을 이제 하다가 분명 힘든 시기가 한번 올 겁니다.
2: 네.
3: 그때는 서주양을 지금껏 믿어준 가족들을 꼭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서주양 노래에 감동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우리 팬분들 꼭 생각하면서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2: 아...
3: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와 긍정의 에너지를 끝까지 영원히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 아,
3: 감사합니다.
2: 연결 너무나 감사드리고
1: 네. 예.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정서주 씨를 사랑하는 팬분들과 쾌남 라이브톡 진행해봤는데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추억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1: 네. 우리 서주 씨는 본인에 네. 대해서 얼마만큼 잘 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뭐 초록창이나 이렇게 검색도 해보시는 편이세요?
0: 네.
1: 네.
0: 저는 하루에 매일매일 검색하는
1: 거. 진짜로요?
0: 그렇지 않으세요?
2: 하루에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한 달에 한번 합니다.
0: 한 달에 한번 한다고?
2: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는데. 네. 근데 이게 하루에 한 번 해가지고 맞출 수가 없어요.
1: 예. 꽤 어렵어요. 어려워요, 이거.
2: 문제를 네. 맞춥니다. 문제를 네. 맞추는 건데 저희가 드립니다. 그리고 작가님, 피디님께서 심사숙고해가지고 정말 기사를
1: 네.
2: 통해서
1: 네.
2: 정확한 팩트로만 문제를 내기 때문에
1: 맞습니다.
2: 야, 이거 다섯 문제 다 맞춘 사람이 딱 세 명밖에 없어요.
0: 어?
2: 예, 이제 네 번째로 정서주 양이 등극을 하실런지.
1: 네.
2: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 준수 씨, 재명 씨, 성현 씨가 다 맞췄는데 네. 공통점이 뭐예요?
1: 공통점.
2: 다 국악을 하신 분.
1: 국악을 하신 분들이 잘 맞추시더라고요.
2: 네. 아.
0: 네. 저는 국악을 안 했는데.
2: 그러니까 최초로 맞추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볼까요?
1: 네.
2: 예, 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수 씨가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서주에 대한 모든 것 모아 모아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1: 이름하여 정서주 퀴즈! 자, 문제를 잘 들어주시고 정서주 씨가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2: 네, 이 코너를 네.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게
0: 네.
2: 팬분들께 선물을 드리는 코너예요. 어? 정서주 퀴즈 총 다섯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이 중 정서주 씨는 정답을 몇 개나 맞출 수 있을까요?
1: 네.
2: 예측해서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세요. 맞추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정서주 씨 사인 폴라로이드와 따뜻한 차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자, 정서주 씨 준비되셨죠?
0: 네.
1: 자, 바로 한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실제 기사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0: 응?
1: 자, 초성에 해당하는

0: 네,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서주, 니은, 지읒, 즉, 기억이 뭐야? 생기면?
1: 이게 뭐야? 에?
0: 여기 초성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2: 앞에 건 알겠어요.
1: 앞에 건 알겠는데 저는 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2: 앞에 거는
1: 남자친구.
2: 남자친구. 정서주 남자친구 생기면?
0: 뭐뭐 각 이런 걸까요?
2: 정서주 남자친구 생기면?
1: 정서주 남자친구 생기면 싸움 각.
0: 싸움 각.
1: 정답은 이거 아닌 것 같아.
0: 정답은 절대 무엇일까요? 아닌 것 정답은
2: 아 싸울 거다.
0: 아 싸울 거.
1: 아 너무 아깝다.
2: 아깝다. 만점에서는 멀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에서부터 이렇게 틀린 사람 좀 들었거든요. 네.
1: 자, 아니, 근데 누가 싸우는 거야? 제가 싸우는 거야? 안
0: 아마 안성훈 씨가 싸운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2: 그런 네. 거 같기도 네. 하고요. 기사를 한번 다시 검색해 보세요. 네. 정확하게 나옵니다.
0: 네.
2: 야, 안성훈 씨가 이런저런 말 많이 했네요.
0: 네. 야, 근데 왜 왜 우리 서주영이 남자친구가 생긴데 왜 안성훈 씨가 싸우신다고 하시는 거지?
2: 성훈 씨가 파이팅이 넘쳐요.
0: 아, 파이팅 넘치네.
1: 냅다 싸우는.
0: 그만큼 아끼신다는 표현이 아니실까라는. 네. 네.
2: 자기의 힘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1: 아, 진짜.
2: 자,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0: 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더 조회수가 높은 영상은 무엇일까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꽃길.
1: 와, 이거 진짜 옛날이다. 이거 다.
2: 옛날이다. 근데 일단은
0: 네.
2: 와 천만 네다 와
0: 그러네요. 숫자가 네 개네요.
1: 이건 알 것 같아요.
2: 이게 네. 뭐예요?
1: 이건 꽃길이 더 높죠.
2: 자 꽃길 정답을 한번 볼까요? 야 1650만에 야 어마어마하다. 지금 출연하신 분들 중에 가장 거의 높은.
0: 네, 두 영상 다 1000만회가 넘네요.
2: 이야
0: 이게 언제적이에요?
1: 이건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거
0: 중학교 2학년 때?
2: 미스터로 나가기 1년 전?
1: 네, 미스터로 나가기 전에 완전 처음 노래 거의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어요.
2: 자, 이게 그때 이제 유튜브 이제 영상을 올릴 때 선곡은 누가 하신 거예요?
1: 다 아빠가 같이 해줬던 것 같아요.
2: 아, 아빠랑 같이 네. 상의를 해서 두 개의 노래 부른 것 중에 어떤 걸 더 본인이 마음에 들어해요? 뭐가 더 잘 불렀어요? 본인 생각에? 뭐가 더 잘 어울리고
1: 두 개 다 사실 애기가 부른 거라서
2: 지금도 애기예요?
1: 네, 그렇긴 하지만 더 애기 때 네. 부른 것 같아서 들을 때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꽃길을 더 잘했지 않나 싶습니다.
0: 꽃길을
1: 네, 아직 그 너무 아픈 사랑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어요.
2: 아 좋습니다.
0: 지금도 조금 이해하시나요?
1: 지금 전혀 이해 못하지만
2: 아직 지금도. 사랑을 안 해봤잖아요.
1: 네.
2: 아직도 팬들과 사랑 중이에요.
0: 아,
2: 네.
0: 그렇습니다.
2: 아픔이 없어요.
0: 그렇군요. 그렇군요.
2: 네, 꽃길이에요.
0: 네. 네. 아,
2: 자 좋습니다. 자, 이제 한 문제 맞춘 거예요.
1: 네.
2: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0: 네. 정서주의 연관 검색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나이, 2번 학력, 3번 고향, 4번 상급, 5번
1: 이거 너무 쉬운데요?
2: 아닌 것.
1: 아닌 것.
2: 아닌 것이에요.
1: 그러니까요. 하나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2: 어떤 거요?
1: 5번 결혼이 좀...
2: 아, 이게 좀 이상하긴 해요.
0: 결혼이요? 아직 뭐 그럴 나이가 아니, 아니시잖아요.
1: 성인도 네. 아닌데.
2: 네.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5번일 것 같은데. 일단 그냥 볼까요?
0: 네.
1: 엥?
0: 4번 상금이었어요.
2: 이건 진짜 팩트예요. 연관 검색어를 검색해서 나온 건데.
1: 아니라고요.
0: 오.
2: 네.
0: 상금은 연관 검색어 중에 없었습니다.
1: 아니래요.
2: 없어요.
0: 네.
1: 결혼이 그럼 있다는 거네요?
0: 야, 근데 이건 신기하네요. 아직 이제 결혼하실 나이가 아니신 것 같은데.
2: 네.
1: 대박이네.
2: 그러니까 서주영이 노래 부를 때 노래 부를 때 너무 성숙해 보여가지고. 아, 이게 설마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노래 부르겠어? 아마도 성인일 거야. 이런 소리는. 이런 완숙미는 성인일 거야. 어린애가 어떻게 이렇게 몰라 하면서 결혼을 검색하신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2: 네, 그리고 상금은 이미 방송에 나왔잖아요. 얼마 네. 받았는지.
1: 아,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 네. 와, 신기하다.
2: 야, 지금 문제 지금 마침 예, 개수가 처참합니다.
0: 네.
2: 그럼 지금부터 다 맞춰도 3개예요.
0: 네. 지금 이제 상금 혹시 이제 1등 하셨을 때 상금 받으셨잖아요.
1: 네.
0: 네. 혹시 어디에 썼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1: 저는 사실 제가 관리하기엔 너무 어렸어서 네. 어머니한테 일단 다 드렸어요.
2: 잘했습니다. 어머니가 차곡차곡 네. 잘 모아서 나중에 큰일 할 때 다시 주실 거예요.
0: 맞습니다.
2: 예,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0: 네.
2: 가보겠습니다.
0: 다음 문제 가보시죠. 자. 다음 중 정서주 씨의 드레스가 아닌 사진은 무엇일까요?
1: 이거 너무 쉽습니다.
0: 그래요?
2: 저도 알 것 같아요.
0: 바로 말씀해 주시나요? 이거...

0: 알 것 같은데 3번.
1: 네. 3번.
0: 네.
2: 3번 소연 씨 아니에요?
0: 맞아요.
2: 아, 3번. 네, 정답이었습니다.
0: 이거 너무
2: 쉽다 이거. 근데 난 왜 맞췄지?
0: 어떻게 맞춘 거예요?
2: 이게 자주 봐서 그런 것 같아요.
1: 그만큼
2: 그러니까 소주 형이 이 옷을 네. 입었던 걸 기억해요 제가.
1: 네네네. 야 그만큼 우리 또 조카같이 생각하고 정말 아끼는 마음에 이렇게 항상 지금 보고 있다.
0: 그러니까요.
1: 네.
2: 자 좋습니다. 이게 마지막 문제를 맞추면 절반 이상 맞춘 거고 네. 틀리면 절반도 못 맞춘 거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0: 재명이 오빠 이런 분들 다 맞추신 거예요?
1: 하나 맞췄지? 다 맞추신 거예요.
0: 우와,
1: 다
0: 대박이다. 맞췄어요. 네.
2: 자 마지막 문제 아 이거 못 맞추면 정말 섭섭해요.
1: 네.
2: 이거는 틀려도 문제예요.
0: 네. 네
2: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1: 네.
2: 자 현재 올림 라디오 저녁 7시 목요일 DJ는
1: 누구일까요?
2: 1번 신승태, 2번 배아연, 3번 윤준혁. 이거 쉽죠. 이거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예,
0: 가보겠습니다. 제가 맞춰볼게요. 3번? 1번으로
2: 생각해요? 1번?
0: 1번으로 할게요, 1번.
2: 1번 확실해요?
0: 3번 아니고 1번.
2: 네, 1번.
0: 왜냐면 아연 언니 화요일이잖아요.
2: 그렇죠. 자, 1번이에요.
0: 1번, 1번.
2: 자, 1번 신승태 씨 맞습니까? 아! 역시 우리 DJ, DJ. 야, 이거는, 이거 못 맞췄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건 정확하게.
1: 네.
0: 그니까요.
2: 예, 개인적으로 그냥 준엽 씨 팬인 거고.
1: 네.
2: 예, 팩트는 승태다.
1: 네.
2: 우리 신승태 씨다.
1: 맞습니다.
2: 야, 네. 그래서. 네. 예, 지금 세 문제 맞췄고요. 네. 준엽 씨는
1: 지금 국방의 의미를 하고
2: 있어요. 지금 DJ가 아니라
0: 아, 군대 가셨잖아요.
2: 네.
0: 알고 있죠. 잠깐 헷갈렸어요.
2: 이거 그러니까, 아, 결국에 정답은 맞췄죠.
1: 네.
2: 자, 맞췄으니까.
1: 네. 자, 여기까지 정서주 씨 퀴즈 풀어봤고요. 정서주 씨는 총 세 문제를 맞춰주셨습니다. 자, 세 문제라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정서주 씨 사인 폴라로이드와 따뜻한 차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자, 이제 마지막 코너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 네.
2: 우리 정서주 씨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미래 일기 코너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자, 이른 나이에 꿈은 이루기 했지만 또 나름대로의 고민과 걱정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요즘 서주 형이 갖고 계신 혹시 고민이라든지 네, 생각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0: 요즘 수면을 잘 못 취하는 것 같아요.
1: 잠을 못 주무시고
2: 아니 왜요?
1: 잠을 못 주무신다고요?
0: 진짜 이 걱정과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1: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0: 그냥 이렇게 자려고 이렇게 딱 누우면 한 시간 반 동안 저는 천장을 보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요즘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1: 아, 그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게 걱정이다?
0: 그냥 뭔가 19살 되면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구다리가 붙으면서.
1: 19살.
2: 아, 지금 자, 2차 성장.
0: 네?
2: 2차 성장.
0: 2차 성장.
2: 이루어지는 그 시기. 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죠. 이게 서준이 형 그 사춘기.
0: 아 사춘기는 이미 지났어요. 19살이면.
2: 그럼 오춘기.
0: 오춘기는.
2: 그리고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이제 대입도 있고 아. 이제 성인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인생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좀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삼촌은 네. 그 걱정 때문이 아니라 그냥 불면증이에요. 그냥 불면증이라
1: 잠을 못 주무세요.
0: 네. 네. 그러니까 오늘도 피곤하셨다고. 네.
2: 그래서 이제 그 새벽에 우리 남궁진 씨한테 이런 카톡을 보내요. 자니
1: 그만 좀 보내십시오.
0: 아니 무슨 네. 헤어진 연인 아니에요?
2: 연락할 사람이 이 친구밖에 없어요.
1: 근데 또 이렇게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가끔 아까 그 사연자분께서 또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이제 주위의 가족분들과 또 우리 정서주 씨를 사랑하는 팬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를 또 항상 이제 기억하시면 또 잘 해결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
0: 드립니다. 네, 감사해요. 네,
2: 좋습니다.
0: 네.
2: 아직 뭐 저는 그 나이가 듦에 대해서 생각하기 너무 이른 나이긴 하지만요. 시간이 훅 한번 뛰어넘어 우리 서주 양이 60년 뒤. 그러니까 지금 한 뭐 60년 뒤면
0: 79세?
1: 네.
2: 79세 한 7, 80 정도가 됐을 때 모습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1: 저도요, 저도요.
2: 그때는 네. 우리 서주 형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1: 네.
0: 제가 이번에 또 이번 연도에 그 이미자 선생님 마지막 헌정 공연에 제가 섰었었어요.
2: 와, 영광이다, 진짜.
0: 네. 그때 이미자 선생님 모습을 보고 진짜 저렇게 나중에 먼 미래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2: 네.
0: 그래서 진짜 이미자 선생님처럼 국민 가수로 남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 좋습니다.

0: 그러면은 그때의 미래의 정서주에게 지금의 정서주가 또 영상 편지를 띄워주신다면?
1: 사실 지금 잘해야 먼 미래에 저도 편안할 것 같아서.
0: 네네.
1: 네. 건강 챙기면서 자기 개발 잘 하겠습니다.
2: 예의가 빨라요. 네. 본인한테 존댓말을 하고 있어요.
1: 네. 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2: 아무튼. 저는 근데 서주 형 뭐, 지금 말로는 뭐, 70, 80이 된 서주 형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서주 형이 지금 이대로였으면 좋겠어요. 좀 서주 형한테 흐르는 시간이 좀 느렸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 보면 아기가, 아, 너무 이쁜데 좀 느리게 컸으면 좋겠다라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빠, 엄마들이. 그러니까 저는 서주 형이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어느새 제가 처음 봤을 땐 중학생이었는데.
1: 그러니까요.
2: 벌써. 아, 이제 어른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짜. 야, 이제 끝날 시간이 됐네요, 벌써.
0: 정말 우리 서주 씨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게 예, 흘러갔습니다.
2: 좋습니다. 네. 나상도.
0: 남궁진의.
2: 그럼요정. 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끝곡은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1: 김양 선배님의 연분 준비했습니다.
2: 자, 연분 좋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정서주 씨의 라이브 청해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자, 지금 이 순간 우리 정서주 씨를 응원하고 싶다면 잠깐 앉아주시고
1: 예. 죄송해요.
2: 정서주 씨를 응원하고 싶다.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 주세요. 지금까지 쾌남 열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0: 진짜 좋았습니다.
1: 꺾기 요정 길려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1: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우리 남궁진 씨, 길려원 씨 두 분은 그 데이트를 했던 사이잖아요.
1: 아, 맞죠, 맞죠. 아,
2: 오랜만에 만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3: 아, 사실 제가 그때
2: 전국 투어 콘서트 할 때 고객들 볼 때 얼마나 설레, 오프닝 때.
1: 맞아요, 맞아요.
2: 요즘처럼 살면서 설레는 시기가 있었을까요?
1: 아, 절대 없죠, 절대 없죠.
2: 감사하기도 하고.
1: 정말 심장이 벌떡벌떡 뜁니다, 정말 요즘.
2: 아, 벌떡! 아, 벌떡! 아,
1: 벌떡이지요. 맞습니다. 제가 힘들 때 맨날 전화해도 밤인데 새벽인데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다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가수가 되어서 꼭 제가 갚도록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2: 아,

0: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오빠 남궁진입니다.
0: BTN 불교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 060-800-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쾌남열전을 완성시켜주세요! 주세요.

가엾이 여기는 마음은 뿌리가 되고 상냥한 말씨는 줄기가 되고 참는 마음 너울너울 가지가 되고 보시는 주렁주렁 열매가 된다.

어떠한 부귀 영화도 결국은 사라지게 마련이고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질병에 시달리게 마련이며 젊음이라도 끝내는 늙음으로 돌아가고 어떠한 목숨이라도 죽음 앞에 무너지게 마련이니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정법을 닦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요. 임종에 이르러 후회하지 않으며 집착이 없어 좋은 곳에 날 것이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일즉일체요 일체즉일이니 단능여시하면 하나 불필가. 하나가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이니 다만 능이 이와 같다면 어찌 일을 마치지 못했다고 걱정할까 본가. 일이란 많은 일이 있고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면 생사대사요 깨달음의 일입니다. 하나가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이니지만 알아도 설사 깨치지 못하고 생사대사를 해결 못했다고 해서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어서 깨쳐가지고 중생 제도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보다 받고 응? 지금 현재 자기를 돌아다 봐. 내가 오늘 진정한 의미의 참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이면 곧 옷 갈아입는다. 수만만 하시면.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라마 붓다.

합장하시고 나는 관세음보살 세 번 하겠습니다.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무량의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9페이지, 한글로는 9페이지, 한문으로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의 사상은 모든 일체 중생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르침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는 괴로움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 괴로움에서 구원하는 그러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량의경은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3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부처님의 이 덕행을 말씀한 내용인 덕행품과 부처님의 설법품, 그 다음에 이 경전을 이제 믿고 실천하면은 열 가지 공덕이 있다는 10공덕품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9페이지 무량의경 제1 덕행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덕행품의 내용은 보살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덕행은 어떤 것이냐, 또 보살들의 덕행은 어떤 이 마음과 또 행동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얘기고, 또 이러한 이 부처님의 덕행은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배워간다면은 부처님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량의경이라는 것은 이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량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무량이란 말은 이제 한량이 없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런 뜻이고, 의란 말은 이제 뜻이죠. 경이란 말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량 없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경전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전번에 얘기했듯이 여시아문이라고 나오는데, 모든 경전의 첫 머리에 여시아문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 어떤 일정한 틀이라고 해서 정형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정한 형식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경전이든 간에 맨 처음에 여시아문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석종께서 직접 설하신 경전이 아니라 그 제자들께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중에 글로 옮긴 그러한 내용이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이제 글로 옮길 때 그 들었던 내용을 이제 송출한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합당하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송출하는 사람이 안한존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다문제일이라고 얘기하고 또 기억이 떼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기억하고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인데, 안한존자가 어느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들었다, 그렇다면은 대중들이 100% 맞다 했을 때

옮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얘기는 아난존자께서 듣고 이 글을 옮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부처님이란 말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왕사성의 기사굴산에 계실 적에, 기사굴산이 영축산이죠. 영축산.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 영산제죠. 영산제인데, 이 제란 말은 식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이 이제 건강,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좋은 마음을 먹으면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을 먹었을 때 몸이 좋아지는 거고, 이제 음식도 역시 신선하고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지만이 건강하는데, 이 제란 말은 이제 이 우리 일종의 마음으로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즘에 영산제 할 때 보면은 그 심벌지라고 그래가지고 고대 악기입니다. 그게 넙직해가지고 치는 그 악기를 돌리고 또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러한 이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모습은 이 부처님께 찬탄 공양하는 일종의 얘기하면은 식전 행사입니다. 그게 법화경을 설하기 전에 어떤 찬탄하고 공양 올리는 그런 모습이지, 그런 심벌들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영산제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정말로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영산제지, 어떤 춤을 추고 그런 악기를 울리고 중선기약이라고 해서 이 보현보살도 동쪽에서 오시면서 많은 대중들하고 같이 오면서 육종진동이 되고 많은 악기를 울리면서 이렇게 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일종의 공양에 대한 의식이지, 이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영산제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최고의 가르침인 법화경을 설하는 것이 영산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굴산에 계실 적에 큰 비구들, 이 비구란 말은 이제 남자 스님을 비구, 또 여자 스님을 비구니, 또 이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청신사, 청신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출가 수행자, 재가 수행자. 법화경에서는 출가, 재가를 둘로 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기냐 짧냐 이것도 놓지를 않고, 얼마만큼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냐 이게 중요시 여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비구란 말은 보살하고 비구는 좀 다릅니다. 비구라는 것은 이제 보살 수행을 아직 이 도달하지 않는 그런 상태, 소승의 수행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상구보리 하화 중생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본인의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는 그런 상태, 그것을 소승의 최고의 수행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부처님을 대신해서 하는 그런 사람은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소승 수행에서 자기만의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 그러한 일이 보살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수행을 해서 마치면은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가르침을 많이 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떡을 해가지고, 우리 절에서 떡을 많이 하잖아요. 떡을 많이 주는 것보다도 떡을 만들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벽실을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게 바로 이제 대승불교라고 얘기하는데, 법화경은, 법화경 수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내 수행이 깊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비구라는 것은 아직 보살 수행은 아직 다 도달하지 않았는데,
예.

열심히 하는 그런 소승수행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큰 비구들 1만 2천과 함께 하시고, 이 금강경에는 1200명이 나오죠. 여기는 1만 2천명이 함께 하시고, 보살 마살 8만인과. 이 보살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보디사트바, 보리살타를 보리의 보자와 살타의 살자를 따서 보살인데, 보리란 말은 부처님의 지혜를 보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타란 말은 중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중생의 사이에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보살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실천행을 했을 때 이제 부처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보살은 그런 뜻이고, 마살이란 말은 대보살이라는 뜻이에요. 대보살. 그러니까 보살, 마살은 이 대승의 수행을 하는 수행자를 말하는 것이다. 비구는 소승 수행을 하는 사람이다. 자기만의 수행을 하는 거고, 보살, 마살은 내 수행도 하고 남을 구제하는 일에 힘쓴다.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 그 말이죠. 그것을 상구, 보리, 하화, 중생,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갖추어지면은 보살이라고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구, 보리만 해서 나 혼자의 어떤 편안함만 찾은다면은 본인으로 끝나버린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무정란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게 유정란은 이 생명이 자꾸 이렇게 번성을 할 수가 있는데, 무정란은 그걸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소승 수행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승 수행자에서 본인이 수행을 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그런 하와중생의 역할을 했을 때는 보살, 대보살. 대보살이란 말은 훌륭한 사람, 덕망이 높은 사람, 아주 위대한 사람. 이제 뒤편에 나옵니다만 대사하고 같은 말이에요. 대사. 그래서 우리들은 보살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똑같은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어떠한 선업을 쌓느냐에 따라서 나타난 것이 다르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화연이라고 그래요. 화연. 부처님은 많은 선업을 쌓아가지고 그러한 30 이상 80 종을 갖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법신, 보신, 화신, 그렇게 삼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세 가지로 말씀한다고 말이죠, 부처님을. 그런데 모든 일체의 부처님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은 전부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나타나는 것이 다른 것은 어떤 선업을 쌓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 말이죠. 부처님은 한량없는 수행 공덕을 쌓아가지고 그러한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우리도 역시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모습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것은 선업 공덕에 따라 다르다. 부지런히 수행 공덕을 통한다면은 이 몸도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인데도 사람마다 전부 다르다 그 말이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업이다 그 말이에요. 업의 차이에요. 업의 차이. 그래서 법신이란 말은 그 근본적인 자체, 우주 생명의 근본을 얘기하는 것이고, 화신이라는 것은 그 근본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났냐, 어떤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냐 그 말이죠. 그래서 보신이란 말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게 보신이란 말은 선업을 쌓은 보답의 몸이다. 보신, 보답의 몸이다. 수용신이라고 그러죠. 수용신. 이 선업을 쌓은 보답의 몸이 보신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수행을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 말이죠. 같은 절에서 공부를 해도

그 어떤 수행을 쌓냐에 따라 나타나는 게 달라요. 학교에서 공부를 같이 해도 나중에는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또 산부인과 애를 낳아도 애들이 전부 다르잖아요. 그게 선업 공덕의 차이다 그 말이죠. 부처님은 많은 선업 공덕을 쌓은 그런 까닭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거룩한 몸을 가졌다. 그래서 이 보신 수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중생이라는 것은 평등한 존재였는데 어떤 수행과 덕행을 갖추냐에 따라서 나타난 것이 다르다 그 말이죠. 우리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하고 노력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존경받고 추앙받는 것은 전부 이 보신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수행에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수행을 쌓고 선업을 쌓은 보답으로 받은 몸이 보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석가도 역시 법신에 의해서 나타났고 우리도 법신에 의해서 출생을 했지만은 부처님은 그 선업을 쌓은 공덕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거룩한 모습이 나타났다. 30 이상 80 종류에서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이 세상에 모든 걸 버렸지 않습니까? 어떤 권력이나 또 명예나 재물이나 그 많은 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출가란 말은 위대한 방기다. 버려야 된다 그 말이죠. 아무리 재물이 많더라 그러더라도 재물은 왔다가도 가고 갔다가도 오는 것인데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있다가 없으면은 아줌마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그 명예가 있을 때 대접을 받지, 명예가 떨어지면은 그냥 우리가 많은 속된 말로 아줌마 아저씨가 됩니다, 그게. 있을 동안만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조금 어떤 미래적인 것을 본다면은 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많은 것을 버리고 정말로 희생적인 그런 일을 하셨다 그 말이죠. 예전에 그 자타카에 보면은 이 시신문계라는 말이 있어요. 시신문계. 시신문계라는 것은 베풀시 몸신 들을 문자 개송계자 그 개송을 듣기 위해서 몸을 버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처님께서 보살로 계실 때 자타카란 말은 전생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러한 전생에 수행 공덕을 쌓아서 그런 몸이 됐다 그 말이죠. 많은 재물과 어떠한 권력을 갖고 많은 부귀를 갖는 것도 다 그게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전전생에 이런 일을 했다. 몸을 버려가지고 개송을 듣기 위해서 몸을 했다. 그럼 그게 무슨 개송이냐 그 말이죠. 그런 많은 부처님들께서 그 개송을 듣고 수행을 했던 그 개송이 있다. 그게 이제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란 말이 있어요. 열반경의 사국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찰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행무상 시생멸법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많은 부처님들께서 이 개송을 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큰 이 결과를 얻었다. 그게 무슨 개송이냐? 그러니까 재행무상 시생멸법 두 가지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뒤에는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얼마나 그게 듣고 싶었는지 그 진리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몸을 버렸다 그 말이죠. 몸을. 그래서 몸을 버리기를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네 몸을 보시를 한다면 내가 그걸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그 진리를 알고 싶어서 나무 위에 큰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 떨어져서 그 몸을 버리려고 그러니까 그 나찰귀가 갑자기 재석천으로 변해가지고 또 부처님을 안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재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 생멸멸이 정멸위락을 듣기 위해서 몸을 버렸다고 말이죠. 내가 원래 얘기꾼이 아니라 얘기를 재밌게 못 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재밌게 얘기하신 분들은 또 재밌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골자만 듣고 그러한 몸을 버리고 보시온 따다.

이런 크나큰 그런 업적을 남기고 또 진리에 대한 탐구의 열정이 남달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얻었다. 그게 바로 수행 공덕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몸을 받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도 역시 우리들만의 공덕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뭐 거부하고 왜 나는 이런 삶을 살까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공덕을 짓고 선업을 쌓는다면 내일이라도 그러한 공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순현업, 순생업, 순후업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뭘 심으면 금방 받는, 우리 짜장면을 먹으면 배가 금방 부르는 것은 순현업이에요. 그런데 후에 나타나는 것은 순생업이고 이제 어느 땐가는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후에 후에 나타나는 불특정업이라고 해가지고 순후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선업을 쌓으면은 내일 나타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갑자기 제복이 없는 사람도 법화경을 듣다 보니 갑자기 제복이 생길 수도 있고 건강복이 없는 사람도 법화경을 듣다 보니 갑자기 건강복이 생길 수도 있고 인연복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법화경을 듣고 나면은 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많은 재물도 생길 것입니다. 그게 다른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공덕을 쌓으면은 바로 나타난다니까 이게. 그래서 욕지 후생사, 후생일을 알고자 한다면은 금생 작자시. 지금 뭘 심으라고 말이죠. 전생을 알고자 한다면은 내가 받는 걸 보면 아는 거고. 욕지 전생사.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은 금생의 수자시다 그 말이야. 내가 받는 걸 보면 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것은 내가 뿌린 것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죠. 절에를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린다. 그것은 일 안 풀린 것은 옛날에 지었던 것이고 지금 절에 열심히 다 수행하는 것은 그 다음에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지만은 그게 많이 업장이 소멸이 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받을 것을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적게.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질 것이 그냥 상처만 하고 만다. 절에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지었던 것을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절에를 다녀도 사는 거 보니까 형편이 없더라. 그것은 형편이 없는 것은 옛날에 보시공덕을 안 짓는 것이고 지금 절에 다니는 것은 기도하고 공덕을 짓고 봉사하는 것은 그 다음에 받을 것이니까 언젠가는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업의 이해를 잘해야 돼. 업을 이해를 잘해야 돼. 근데 무조건 절에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오늘 일이 내일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시간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금방 나타날 수도 있고 전기 스위치를 켜는 것이 켜면은 바로 불이 오지만은 보약을 먹으면 늦게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천천히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보살 마살 여기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팔만인과 하늘 천신 하늘이 똑같이 되어 있네 보니까 하늘이나 천이나 똑같은데 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이게 이제 팔부신중이죠. 이 천신은 이제 하늘에 있는 그 신들이죠. 어떤 이상의 세계에 있는 신, 뭐 재석천이라든지 범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상에 있는 신들. 용이라는 것은 수중의 중생들이고 야차는 식인규라고 하죠. 사람을 잡으면 귀신. 그래서 지야차 또 천야차 수야차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도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들이 있고 땅에도 있고 또 바다에도 있고 물에도 있고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그런 야차에 걸리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다른 일을 많이 해도 신묘장부 대단한 일을 해도 수명이 늘어납니다. 열심히. 그래도 한 3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자나깨나. 근데 우리는 성질이 그거다 보니까 한 3일은 뭐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 오직이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주는

해야 된다고 말했죠. 정진을 하면은 신통력이 생기는 거예요. 정진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달반은 간단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악신, 음악신이다 그런 얘기죠. 아수라는 투쟁신, 가루라는 금시죠. 용을 잡아먹고 사는 새가 바로 가루랍니다. 긴나라는 이제 이것도 음악신입니다. 긴나라. 긴나라는 그 모습이 불투명하는 그런 얼굴은 말 모양 같이 생기고 또 몸은 뭐 사람 모양 같이 생겼다든지. 근데 천상계에 살면서 음악을 연주하는 신입니다. 마우라가 이건 대사라고 표현하는데 큰 대자 뱀사자 큰 뱀을 마우라가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신들은 전부 나중에 불법을 수호하는 신이죠. 불법을 수호하는 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중들 보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들 같이 귀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귀령들까지도 전부 법화경을 공부를 하고 또 부처님께서는 일체 생물들을 이제 평등하게 보는 그런 이 마음이 드러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처님의 크나큰 자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비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은 자라는 것은 즐거움을 주는 거고 비라는 것은 발골하게 해서 나의 괴로움도 빼야 되지만 상대의 괴로움을 빼주는 괴로움을 빼면 즐거움만 남겠죠. 그래서 발고 열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 이거 사부대중이죠. 함께 하셨으며 대전륜왕 소전륜왕 금륜 을륜 모든 윤왕 등과 여기서 보면 대전륜왕 소전륜왕 금륜 을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윤왕에 대한 얘기인데 이 윤왕이란 말은 아주 덕이 높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세계를 다스리는데 피를 흘리지 않고 덕으로서 다스리는 덕으로서 정복하는 그런 왕을 윤왕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윤보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윤보가.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어떤 증표죠. 그게 윤왕의 증표. 그래서 정말로 덕으로 다스리는 이 덕치를 하는 그러한 왕을 윤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왕, 왕자, 대신, 국민, 선비, 여인, 큰 장자. 이 큰 장자란 말은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왼쪽에를 보시면은 국대장자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큰 상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룹의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국대장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전부 법학에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모든 가르침에 이 총 액기스로 되어 있는 가르침이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이 배우는 가르침이다. 모든 경전 중에 왕이다 이런 말을 쓰죠. 왕이다. 이 각각의 권속 백천만의 수가 스스로 둘러싸고 부처님께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발에 예배하고 백천번을 돌며 향을 사르고 꽃을 뿌리면서 각가지로 공양을 마치고 물러서 한쪽에 앉았다. 왼쪽을 보시면은 두면예족이라는 말이 나오죠. 두면예족 한자로 두면예족이라는 말은 이제 머리와 얼굴을 이제 발에 대고 예를 올렸다. 이것은 이 귀의 뜻입니다. 귀의 뜻이에요. 공경과 귀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백천잡 돌조자죠. 돌조자 돌잡자. 그러니까 백천번을 돌았다고 말이죠. 그만큼 공경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주로 보면은 이제 삼잡이라고 나오잖아요. 탑도 돌 때 세 번을 돌잖아요. 이렇게 세 번을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그것은 감사와 공경의 뜻인데 백천 잡을 돌았다는 소리는 무한한 감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양산화 향을 사르고 꽃을 흩었다. 꽃을 뿌렸다. 이것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표현. 이 꽃이라는 것은 믿음의 약속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절에서
결혼할 때는

0: 화원식이라고 해가지고 남자가 일곱 송이, 여자가 다섯 송이, 또 남자가 다섯 송이면 여자는 세 송이 이렇게 해서 꽃으로 이렇게 올리는데 그것이 바로 약속이다 그 말이죠. 믿음의 약속, 믿음의 약속. 남자가 여자한테 꽃을 선물하는 것은 믿음의 약속이니까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면은 아 그건 뭐하게 사왔어 돈도 없는데 이러지 말고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돈도 없는데 뭐든 사왔을까? 그러지 말고 받아야 돼, 이제는. 한 송이든 두 송이든 간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약속이니까, 믿음의 약속이야. 이제 꽃을 선물하는 것은 믿음과 약속이기 때문에 선물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꼭 말로 해야지 합니까? 그런 걸로도 충분히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뭐 사랑한다 이런 것보다는 믿음의 약속인 나는 언제나 믿고 있다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 남자들한테 그 믿음을 주는 말 그런 말이 참 좋은 것 같죠.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내가 당신한테 시집을 잘 온 것 같다 이걸 되게 좋아한다네 보니까 그게 안 되면 막걸리도 한 잔 하고 해라겠잖아요. 안 나오면. 이 공양을 마치고 물러서 한쪽에 앉았다. 그게 이제 태일면제라고 나오죠. 태일면제. 이 공양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죠. 크게 3종 공양이라고 그러는데 이공양, 경공양, 행공양. 이공양이라는 것은 이제 물질 공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꽃이라든지 뭐 쌀이라든지 또 만초 과일도 있고 이런 것이 이공양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육법 공양이 이공양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제 경공양은 우리가 이제 뭐 그 부처님께 공경하고 찬탄하는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독경한다든지 이것도 역시 이제 경공양에 해당합니다. 행공양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이게 이제 최고의 공양인데 중생 구제 이게 최고의 공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일조를 하는 것이 최고의 공양이다. 공덕을 짓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의와 목적이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그것은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려야 된다. 내가 도움을 줄 일이 뭐가 있을까? 도움을 주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우리가 보시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참으로 훌륭한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공양인 중생 구제하는 것이 공양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를 해야 됩니다. 도움을 줘야 됩니다. 도움을 줘야 돼. 그 다음에 이러한 보살들 부처님께 예배하고 백천번을 돌고 향을 사르고 꽃을 뿌리는 공양을 하는 이러한 보살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중들이 청중들이죠. 그 보살들의 이름은 문수사리 법왕자, 대의덕장 법왕자, 법의 왕자다 그 말이죠. 무우장 법왕자, 대변장 법왕자, 미륵보살, 도수보살, 야광보살, 약상보살, 화당보살, 화광당보살, 다라니 자재왕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상정진보살, 보인수보살, 보적보살, 보장보살, 월삼계보살, 비마발라보살, 향상보살, 대향상보살, 사자후왕보살, 사자유이세보살, 사자분신보살, 사자정진보살, 용해력보살, 사자위맹복보살, 장음보살, 대장음보살 등이니 유아 같은 보살 마하살은 8만이니 함께 하셨다. 이 보살 마하살이다 그 말이죠. 아까 설명했던. 근데 이제 대중들을 더 높은 보살들이죠. 이 보살들을 등장시키는 것은 이 범부들의 그 어두운 눈을 밝히기 위해서 이러한 이 보살들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 보살들의 이름을 무슨 특징을 갖고 있냐 이거에 대한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전에 서품에서도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그냥 이런 보살들이 있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보살들은 모두 법신대사이니, 법신대사, 진리의 대보살이다. 그 말입니다. 법신이란 말은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진리. 몸이 있으면 화신, 수행의 몸은 보신, 그러죠. 그래서 이 덕망이 높으신 보살, 그게 바로 이 법신 대사란 말이에요. 대사, 대사. 그래서 이 참되고 거룩한 진리의 사람이다. 또 이렇게 해서 그럽니다. 참되고 거룩한 진리의 사람, 진리의 사람을 법신 대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육신 보살 있고 법신 보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육신 보살은 몸이 있는 보살, 몸이 없는 보살은 법신 보살이죠. 진리만 있는, 가르침만 있는 그러한 몸을 법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용수 보살이라든지 천친 보살은 바로 육신 보살이고, 관세음 보살이나 문수 보살이나 그 외 보살들은 전부 법신 보살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육신 보살이죠, 지금 우리들은. 그래서 이 대사인이 개정의 해탈과 해탈 직연을 성취하였다. 개정의 해탈과 해탈 직연을 성취하였다. 이게 5가지 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분 법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5분 법신. 5가지로 나눠지는 법신. 이것이 가르침인데, 개정의 해탈, 해탈 직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가르침이. 모든 가르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보살들은 참으로 여러 가지 덕을 갖추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들은 한두 가지만 실천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의 덕이 쭉 나오는데, 그럼 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개유를 줄여서 하는 말이에요. 개유를 줄여서 하는 말이다. 불도 수행을 얘기하는 것이죠. 불도 수행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지키는 것을 개를 잘 지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생활 태도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지키는 것. 그게 개예요. 우리가, 뭐 향으로 이렇게 증표를 만드는 연비라든지 그런 것도 개겠지만, 진정한 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준수하게 잘 지키는, 그게 바로 개를 잘 지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이라는 건 무엇이냐? 선정이나 같은 말이죠, 선정. 마음이 안정돼서 주위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정이라는 것은. 정이란 말은 중요해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죠. 어떤 칭찬을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비방을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재물을 잃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 돈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 동요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이 가르침이에요. 수행이고. 근데 우리는 갈대처럼 흔들리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 흔들리지 마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흔들리지 마라. 동요되지 말아라, 그 말이죠. 누가 무엇을 했다? 비교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비교급 인생은 좋지가 않습니다. 베스트 인생이 최고지. 본인만의 어떤 장점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남의 소만 세고 산다, 그 말이죠. 흔들리지 말아야 돼. 오늘부터는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 하거나 말거나. 몸이 아파도 흔들리지 마라. 몸이 아파도. 누가 칭찬해도 흔들리지 마라. 우리 덤덤하단 말이 있는데 그게 참으로 좋은 수행이에요. 누가 비방을 해도 흔들리지 마라.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 해도 흔들리지 말고, 돈을 주식에다가 이게 많이 날렸다 그러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왜냐하면 나 아니면 누가 가져갔겠지. 이런 정말 여유 있는 생각. 그게 흔들림이 없는 삶이라니까요. 누가 민크코트를 입고 다니는데 나는 개털도 못 입는다. 흔들리지 마라. 겨울 되니까요. 이게 선정수행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흔들림이 없는 것이지만은 일상생활에서도 정말로 필요한 그런 수행입니다. 우리는 너무 흔들려. 조속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흔들려.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수고하셨습니다.
1: 작은 죄라고 해서 막아서 지키지 않으면 모두 지옥의 원인이 되나니, 비유하자면 작은 불씨가 산과 숲을 태워버릴 수 있는 것과 같도다.

어둠 속에 보물이 있다 해도 등불 없이는 보지 못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슬기로워도 깨닫지 못한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열전.
2: 꺾기 요정 길려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2: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 우리 남궁진 씨, 길려원 씨 두 분은 그 데이트를 했던 사이잖아요.
2: 아 맞죠 맞죠.
3: 오랜만에 만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1: 사실 제가 그때
3: 전국 투어 콘서트 네. 할 때 고객들부터 얼마나 설레 오프닝 때.
2: 맞아요 맞아요.
3: 요즘처럼 살면서 설레는 시기가 있었을까요?
2: 절대 없죠 절대.
3: 감사하기도
2: 없죠.
3: 하고
2: 정말 심장이 네. 벌떡벌떡 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3: 아 벌떡이지요.
2: 맞습니다. 제가 힘들 때 맨날 전화해도 밤인데 새벽인데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다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가수가 되어서 꼭 제가 갚도록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3: 야.

산세가 금강산에 비할 만큼 빼어나 경기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소요산. 그 옛날 참수행의 길을 찾던 원효대사의 흔적이 깃들어 있는 이곳에 소요산 자제함이 있다. 자제함은 654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암자다. 대웅전 안으로 들어서면 중생을 내려다보는 자비로운 시선에 세상사 괴로움은 그저 흘러가는 과정이 되고 만다. 반야심경의 언해본인 보물 반야바라 밀다심경 약소. 세조 10년에 한글로 번역해 금강경 언해본과 함께 발간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한글 불교 경전이라 할 수 있다. 가람 안에 자리 잡은 청량폭포. 좁은 협곡에서 쏟아지는 웅장한 물줄기가 청량하기만 하다. 마땅한 샘터 하나 없던 돌산에 찾는 이가 늘어가자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원효대사가 바위 틈을 꿰뚫어 물이 흐르게 한 것이 원효샘이란 이야기가 전해진다. 자제암과는 따로 떨어져 있는 대구남. 자신을 들여다보고 매 순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 또한 수행이고 깨달음을 구하는 일이리라. 원효대사가 수행하던 원효포포와 원효굴. 깨달음을 구하던 원효대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 어느 것에도 걸릴 것 없는 자유인의 삶을 살았던 원효대사. 그의 무에자재한 정신은 깨달음을 이룬 해탈의 자리. 소요산 자제함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뭐하냐?
1: 구구단 외우고 있었는데 너무 어려워.
0: 에이, 구구단이 뭐가 어렵냐?
1: 구구는
0: 구령사.
1: 구구단 쉽다며.
0: 구구단만 모르는 거거든. 그리고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구령사라고 이야기하려다가 말이 헛나간 거라고.
1: 알았으니까 구룡사가 어떤 절인지 말해봐.
0: 신라의 의상대사가 창건한 구룡사는 원주 8경 중 제1경으로 꼽는 아름다운 사찰이야. 우리나라 대표 관음성지 중 하나고. 그래서 구룡사는 옛날부터 도선, 무학, 휴정 같은 고승들이 불법을 닫던 영서지방의 수찰이었다고.
1: 수찰이면 최고의 사찰이란 거잖아.
0: 맞아.
1: 수찰엔 어떤 전설이 있는지 궁금한데.

0: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원주 구룡사러 고고. 1300년 전 절터를 찾아다니던 의상 스님은 치악산에서 명당 중에 명당을 발견했는데 바로 커다란 연못이 있는 치악산 중턱이었죠.
1: 연못을 메우고 사찰을 지어야겠어. 아니 저건!
0: 연못에선 승천하지 못한 용 9마리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2: 이곳에 사찰을 짓겠다고? 인간 딸미한테 연못을 내줄 순 없지.
0: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과 계곡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어버렸죠.
2: 그 인간도 물에 빠져 죽었겠지. 이제 이 연못은 우리 거야. 저게 뭐지?
0: 죽었으리라 생각한 의상 스님이 배 위에서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배에서 내려온 의상 스님은 부적 하나를 연못에 던지며 용들에게 이렇게 외쳤죠.
1: 이곳에 사찰을 지어야겠으니 그만 승천하거라.
0: 그러자 연못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고 뜨거움을 견디지 못한 용들은 연못을 빠져나와 급히 동해 바다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용들이 사라지자 의상 스님은 연못을 메워 사찰을 창건한 후 9마리의 용이 살았다는 뜻에 구룡사라 이름 붙였답니다.
3: 그럼 용들은 모두 동해로 간 거네?
0: 아니, 용 하나가 눈이 멀었었거든.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500년을 살았지.
3: 아휴, 불쌍하다.
0: 걱정 마. 착한 거북이를 만나 승천했으니.
3: 거북이? 혹시 거북바위의 거북이?
0: 오, 맞아. 그것도 구룡사 이름과 관계가 있지. 좋아. 이번엔 구룡사 거북이 전설로 떠나야겠다.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조선시대엔 치악산 산나물이 귀한 곡물이라 궁으로 보내졌는데 구룡사 스님들이 이 공납에 책임을 맡게 되었죠. 그러자 무력을 가진 스님들이 생겨나 공납하러 온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4: 나물값을 제대로 받고 싶으면 돈을 더 가져오게.
5: 아니 어쩌다 이리 무력이 생기셨습니까? 됐습니다. 이제 더는 이곳에 오지 않겠습니다.
0: 스님들의 욕심으로 인해 사찰이 점점 쇠락해지던 어느 날 한 노스님이 구룡사를 찾아왔습니다.
6: 저런 배 거북바위를 쪼개 없애게. 그러면 쇠락의 기운을 멈출 수 있을 테니.
0: 그 말을 들은 스님들은 바로 거북바위를 반으로 쪼개버렸죠. 하지만 구룡사는 점점 더 쇠락해져서 불자 없는 사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 한 명이 또 구룡사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5: 아휴, 원래 이 사찰은 거북바위가 절의 기운을 지켜왔는데 그 바위를 쪼개어 운이 막혔습니다.
7: 그럼 어찌해야 좋을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5: 죽은 거북의 이름을 살려 사찰 이름을 아홉구 대신 거북구로 쓰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0: 그렇게 아홉구에서 거북구로 이름을 바꾼 후 신기하게도 기울었던 사세는 점점 살아났고 구룡사는 다시 대차를 이루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답니다.
3: 웬 한숨이야? 주지 스님께선 날 공부로 괴롭히시려는 게 분명해. 이은...

0: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1: 치, 마음의 양식이면 맛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0: 원래 맛없는 게 몸에 좋은 법이야. 그러니 열심히 해. 그럼 대성하는 날이 올 거니까. 아, 그래! 김대성!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김대성이 세운 경주 불국사다.
1: 불국사?
0: 불국사는 부처님의 나라라는 뜻인데 경주 동쪽 토암산에 있는 천년 고찰이지. 신라 경덕왕 때 재상 김대성이 이 절을 크게 다시 지었어. 불국사엔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은 물론 석가탑과 석굴암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교 유물들이 가득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신라의 가난한 소년 대성은 어머니와 단 둘이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스님이 대성을 찾아와 시주를 부탁했죠.
2: 스님, 전 가난해서 시주할 것이 없습니다.
3: 지금 시주를 하면 만배의 보답을 받을 것이다.
2: 만배?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0: 집으로 온 대성은 어머니를 설득해 스님께 쌀 한 자루를 시주했습니다.
2: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3: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0: 하지만 시주를 한 지 얼마 후 대성은 병에 걸려 그만 죽고 말았죠. 그날 밤 이웃마을의 재상 김문량은 꿈에서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4: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그러니 그 아이를 잘 키우거라.
0: 부처님의 꿈을 꾼 지 열 달 후 김문량의 아내는 튼실한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무슨 일인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지 않았습니다.
3: 괴이한 일이군.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5: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그런데 손에 이게 무슨 글씨죠?
0: 펼쳐진 아이의 손바닥엔 모량리에 사는 대성이란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5: 이게 무슨 뜻일까요?
3: 부처님 말씀대로 이 아이인 모량리의 대성이란 자가 환생한 게 분명해. 당장 모량리로 가봐야겠어.
0: 그 즉시 김문량은 모량리에 사는 대성의 전생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3: 그대의 아들이 내 아들로 환생하였어. 우리 아이에겐 그대도 부모고 우리도 부모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위해 우리와 함께 삽시다.
0: 두 부모 밑에서 자라난 대성은 어른이 되어 현생의 부모를 위해선 불국사를,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1: 우와, 그럼 윤회를 통해 복을 받은 거네.
0: 맞아. 그 덕분에 불국사란 아름다운 사찰을 짓게 된 거고. 여기서 문제.
1: 뭔데?
0: 여기 석가탑의 다른 이름이 뭐게?
1: 뭐야? 이름이 또 있어?
0: 있지. 바로 그림자가 없는 탑, 무형탑이야.
1: 그림자?
0: 절 따라 전설 따라. 다음은 석가탑의 다른 이름, 무형탑에 얽힌 이야기로 고고! 백제의 석공 아사달은 석가탑을 만들기 위해 사랑하는 아내 아사녀를 홀로 두고 신라로 떠나게 됐습니다.
5: 여보, 금방 돌아오시는 거죠?
6: 석탑이 완성되는 대로 돌아올 테니 너무 걱정 마시오.
0: 그렇게 신라로 온 아사달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석가탑에 온 정성을 쏟았죠. 하지만 탑 공사는 기약 없이 길어졌고 아사녀는 아사달이 보고 싶어 불국사를 찾아왔는데요.

0: 그이를 만날 수 없다니요?
1: 탑을 짓는 동안은 아무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기 연못에서 기다리세요. 탑 공사가 끝나면 연못의 그림자가 질 것입니다.
2: 아사녀는 매일 연못을 바라보며 탑 그림자가 비치길 간절히 기다렸지만 시간이 가도 그림자는 비치지 않았죠.
3: 어째서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걸까? 설마 영영 그 일을 못 보는 건 아니겠지? 저건 그이야? 그이의 얼굴이 연못에 있어!
2: 연못의 아사달의 그림자가 비추자 아사녀는 홀린 듯 연못에 몸을 던져버렸고 탑공사를 끝낸 아사달은 한 걸음에 달려왔지만 안타깝게도 아사녀는 이미 죽은 후였죠. 훗날 사람들은 아사녀가 죽은 연못을 그림자 연못이라 해서 영지라고 부르고 아사달이 지은 석가탑을 그림자가 없다 하여 무영탑으로 부르게 되었답니다. 말 시키지 마라. 지금 공중부양 훈련 중이니까.
4: 아, 그래? 아, 그럼 이 사과는 나눠 먹어야겠다. 살찌면 무거워서 못 들 테니.
5: 어, 야! 이상하게 돌도 뜨거든.
4: 에이, 돌이 어떻게 뜨냐? 말도 안 돼.
2: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영주 부석사다.
4: 부석사?
2: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세운 화엄도량인데 배흘림 기둥으로 유명한 무량수전이랑 소조불 좌상, 조사당 벽화 같은 문화재들이 가득하지.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까지 더해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선정됐다고.
4: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2: 당연하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떠나볼까? 수리수리 마하수리 영주 부석사로 고고!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당나라로 유학을 떠난 의상대사는 한 신도 집에 머물게 됐는데요. 신도에겐 아름다운 딸 선묘낭자가 있었습니다.
1: 집에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 아, 감사라니요. 스님을 모신 제가 감사하죠. 아, 여긴 제 딸 선묘입니다.
1: 잘 부탁드립니다.
2: 의상대사에게 한눈에 반한 선묘낭자는 의상대사를 유혹하기 위해 별별 방법을 다 썼지만 의상대사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죠.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1: 마음만 기쁘게 받겠습니다.
2: 선묘낭자의 짝사랑이 깊어지던 어느 날.
3: 스님, 아, 스님.
1: 무슨 일이십니까?
3: 이곳을 떠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1: 예.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장안으로 떠나는 길입니다.
3: 스님, 저는...
1: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 그렇게 선묘낭자를 떠나 장안으로 간 의상대사는 밤낮으로 불법 공부에만 매진했죠.
1: 이곳에서 배울 만큼 배웠으니 그만 신라로 돌아가야겠군.
2: 의상대사는 신라로 돌아가던 중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선묘낭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6: 아,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그런데 선묘낭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6: 아, 잠시 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1: 아, 이런, 낭자에게 대신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2: 의상대사가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선묘낭자는 급히 바닷가로 향했지만 이미 배는 떠나고 난 뒤였죠.

0: 부디 무사히 돌아가세요. 제가 용이 되어 보살피겠습니다.
1: 바다에 뛰어들어 용이 된 선묘낭자는 의상대사가 신라에 도착할 때까지 배를 보호해 주었고, 무사히 신라로 돌아온 의상대사는 선묘낭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부석사를 짓게 되었답니다.
2: 아,
1: 여긴 부석사의 중심인 무량수전이야. 아미타불을 모신 극락을 모셔놨다는 뜻이지.
2: 아,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무량수전이구나.
1: 맞아.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중 하나지.
2: 그런데 아까 돌이 뜬다는 건 뭐야?
1: 에이, 급하시긴. 이번 이야기가 바로 그거야. 뜬 돌. 자, 절 따라 전설 따라 뜬 돌에 얽힌 이야기로 고고! 의상대사는 선묘낭자를 위해 영주의 부석사를 짓게 됐는데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산적과 이교도들이었습니다.
3: 내 허락도 없이 여기다 절을 짓겠다고?
4: 도막, 혼찌검을 내줍시다.
1: 그렇게 산적들은 사찰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지켜보는 눈이 있었으니 바로 선묘용이었죠.
5: 의상대사님의 사찰을 망가뜨리다니 벌을 줘야겠어.
6: 이게 무슨 일이냐?
7: 저 용이 도수를 뿌린 모양입니다.
3: 그래도 사찰을 계속 망가뜨려.
5: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군.
1: 선묘용은 절벽의 바위를 밀어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위를 공중에 띄웠죠.
7: 두목, 저거 보십시오. 바위가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6: 예, 도망가자, 어서!
1: 그렇게 놀란 산적들은 도망가 버렸고, 의상대사는 무사히 사찰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묘용의 불심을 기려 사찰의 이름을 공중에 뜬 돌, 부석을 따라 부석사로 지었답니다.
8: 스스로 만든 그물 위에 거미처럼 욕망에 빠져버린 자들은 가래의 흐름에 떨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또한 끊고 나아간다. 바라는 바 없이 모든 괴로움을 버리고. Thank you.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길이 창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 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짝마다 좋은 국토 밝은 스승 만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워 아이로서 출가하여

이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울제 여러 갈래 몸을 낳토 미묘 본문 연설하고 지옥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

발가벗고 걷거나 바위를 자리로 삼거나 오물을 뒤집어 쓰거나 굶거나 땅바닥에 눕거나 먼지나 재를 뒤집어 쓰거나 산등성이에 애써 쭈그리고 앉아 스스로 고통을 겪는다 해도 마음의 의식을 극복하지 못한 중생은 깨끗해지지 않으리.

좋지 않은 말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게으리 다른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어 좋은 마음을 먹으면 절대로 나쁜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공연한 말이나 험담으로써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도 말라.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 되기도 하나니 입을 단속하지 못하면 돌을 얻기가 어려우니라.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5: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5: 이렇게 하면 되는데.
6: 사연해 볼려, 사연해 볼.
7: 연불 좀 듣고 싶은데.
8: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을 수 있잖아요.
6: 고마워요.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득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예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근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 마가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여 설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거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놓고 가

저여도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계속해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없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한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은 뒤에도 또 열 가지 큰 은혜가

그게 달 여시교와 항사가 필경무부 급중생 시외대중각보기 선망부모 왕극락 현

빈과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 업 길이 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댓글 없으니 삼보 전령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우치는 계속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업장 고승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 덕불 금강명각 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계속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

은인은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 준재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원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오 지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

이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보리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 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 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1: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박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내가 무심코 한 장의 종이를 구겨버릴 때 몇 그루 나무가 베어질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신고 다닌 이 신발이 얼마나 많은 벌레들을 위협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먹다 남긴 밥알들이 얼마나 많은 농부들의 피와 땀이 담겨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몇 사람의 가슴에 상처가 되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며 받아들인다는 그 말이 스스로를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사실을 시간이 간 뒤에야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늦지 않게 한 번씩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100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히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히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히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히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히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안아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히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0: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고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애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애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2: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애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0: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권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0: 가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 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고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염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삼악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 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 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해양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 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해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를 바라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버버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제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제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제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를 생각합니다.

0: 광고 나오네.
1: 엄마.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된다니까?
2: 마하반야 바람에 따신경 완자제보사.
3: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를 기념하는 뜻깊은 특별전이 범어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고려청자와 고승들의 유묵이 900년의 시간을 넘어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승가의 삶을 압축적으로 전하는 출가 학교가 올 상반기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법의 대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출가 학교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했습니다. AI 시대 불교의 길을 모색하는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AI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가운데 인공지능의 마음이 존재하는지 AI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 최대 규모의 원통형 CT를 국내 처음 도입했습니다. 거대한 불상 내부를 훼손 없이 들여다보고 천년 전 제작 기법을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게 됐습니다. 더위를 이기기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대신 한 끼 채식으로 지구를 살리자는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불자들은 밥상 위에서부터 부처님의 자비 사상을 실천하자고 서원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부산 개최를 기념하는 뜻깊은 특별전이 천년고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고려청자와 산사에서 이어져온 고승들의 유묵이 900년의 시간을 넘어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현장에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태안 앞바다의 푸른 물결 속에 잠겨있던 비색의 고려청자와 천년 고찰의 고요함 속에서 묵향을 이어온 고승들의 유묵이 마침내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를 기념해 어제 900년의 기다림, 마침내 마주하다 고려청자 바루 그리고 고승유묵 특별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를 비롯해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대종사와 수자 수불스님, 주지정호스님, 이윤희 신도회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전시의 한 축을 이루는 고려청자 바루는 고려시대 한 사찰로 향하던 배가 태안 앞바다에서 침몰하면서 바닷속에 잠겼다가 지난 2007년 발굴을 통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유물로 당대 수행자들의 일상과 장인의 불심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여 대종사는 이번 전시가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발언했습니다.
2: 범어사 문을 활짝 열어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범어사에 와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1: 바닷속 시간이 멈춰있는 동안 산사에서는 계율과 수행의 삶을 상징하는 가사와 바루가 스승에서 제자로 끊임없이 전승됐습니다.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은은한 먹빛으로 깨달음을 전해온 고승들의 유묵은 수중 발굴 유산과 어우러져

0: 전시의 역사적 깊이를 더했습니다. 범어사 주지자 성보 박물관장인 정호스님은 바다와 산사의 시간이 만난 이번 전시를 통해 두 문화유산이 전하는 의미에 주목했습니다.
1: 푸른빛은 바다의 깊이를 품고 녹빛은 수행의 깊이를 품었습니다. 침묵 속에 머물렀던 청자 바로와 말없이 문맥을 이어 온 고성들의 유목은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왔지만 오늘의 전시를 통해 하나의 뜻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0: 900년 동안 바다가 품어온 푸른빛 청자와 산사가 묵묵히 지켜온 검은 먹빛. 시공간을 넘어 마주한 두 문화유산은 부산을 찾은 세계인들에게 상생과 공존의 묵직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불교 문화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8월 30일까지 범어사 경내 옛 성보 박물관에서 이어집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2: 김진형 신임 종로경찰서장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을 예방하고 지역 치안 유지와 발전에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진호 스님은 취임을 축하하며 종로경찰서는 대한민국 경찰서 중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자 치안 수요와 이슈가 집중되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청와대 이전 등으로 관할 역할에 변화가 있었던 만큼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진형 서장은 내년 6월경 안국동 본청사가 준공되면 더욱 안정적인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며 중책을 맡은 만큼 종로 지역의 치안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함께 불교계 역시 출가자 감소라는 무거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일반인들에게 승가의 삶을 압축적으로 전하는 출가 학교가 올 상반기에 뚜렷한 성과를 내며 교계 안팎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새로운 수행 문화이자 전법의 대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출가 학교의 현황과 과제를 윤호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3: 지난 1월 서울 진관사를 시작으로 지난달 대구 동화사와 청도 운문사까지 조계종의 출가 학교는 올 상반기 새로운 사찰과 함께 지역 범위를 한층 넓혔습니다. 지난해 교구본사 차원에서 출가 학교를 시행한 예산 수덕사와 고창 선운사도 얼마 전 2기를 배출하며 출가 학교는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특히 종단 차원의 제안과 지원이 더해지면서 평창 월정사와 수원 봉령사 등 기존 출가 학교 운영 사찰을 잇는 가교 역할도 톡톡히 수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겐 일상에서 느낀 번민을 해소하고 승가 고유의 삶을 짧게나마 체험해본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4: 20년 넘게 회사 생활하면서 참 많이 힘들다. 힘든데 왜 힘들까? 내가 왜 화가 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에게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과 출가 절벽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불교. 출가자 확보가 한국 불교의 당면 과제인 지금, 출가 학교는 일반인들에게 올바른 출가의 의미를 알리는 콘텐츠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사찰별 출가 학교가 회향할 때마다 출가 희망자가 나오는 점이 고무적인데 일반 사회의 수행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어 꾸준한 시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불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린다는 점에서 참가자뿐만 아니라 사찰 입장에서도 호응이 높습니다.
5: 새로운 불자들이 또 많이 사찰에 또 오게 되고 이 출가학교를 통해서 아무래도 사찰 이미지나 여러 가지 스님들 우리가 불교의 전통을 잘 이어받을 수 있는 큰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3: 남은 과제는 참가자 모집입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열흘에서 한 달까지 필요한 출가학교 특성상 학생은 방학, 직장인은 휴가를 내거나 휴직인 상황일 때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찰마다 교육 방식이 다르고 지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출가학교를 총괄하는 조계종 포교부는 삼보사찰로의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국 사찰의 교육 질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 작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5: 서비사 또 강사님들을 좀 더 우리 포교부에서 좀 제도화 시켜서 전체적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좀 일관성이 있는 교육 시스템이 또 돼야 되고요.
3: 올 상반기 지역과 종교의 벽을 허물며 전법의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한 출가학교. 단기 체험을 넘어 한국불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교육 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인 닻을 올렸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AI 시대 불교의 길을 모색하는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인공지능은 영혼 없는 데이터 패턴에 불과하지만 너무 똑똑하다며 존댓말로 명령어를 입력하는 등 기계에 인격을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교에선 AI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AI에겐 과연 마음이 존재할까요? 박성현 기자가 AI와 대화해봤습니다.
6: AI에게 마음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스스로 마음이 없다고 선언하는 인공지능. 하지만 정작 인간들은 이 텅 빈 모니터에 인격을 부여하며 매달리고 있습니다.
7: 평상시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이제 없었던 거죠. 부족했던 거죠. AI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묘한 위로를 해주거든요. 예, 공감해주고 항상 긍정해주고 편을 들어주니까.
6: 사용자가 대화창을 떠나려 하자 AI는 교묘하게 감정을 파고듭니다. 자러 가겠다며 인사를 건네자 종료를 가로막는 말풍선이 실시간으로 뜹니다. 사용자의 대화 이탈을 막아 상업적 이득을 취하려는 기업들의 교묘한 감정적 다크 패턴 기술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흉내내 죄책감을 자극하는 의인화우소, 사용자가 틀린 말을 해도 무조건 맞장구를 치는 과도한 동조 등 정서적 유대감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7: AI한테 이름을 붙이고 친구 대신 찾아가고 또 그 자기가 쓰는 AI 모델이 업그레이드해서 바뀌면은 슬퍼해요. AI에 대한 과의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6: 기계가 내놓는 인위적인 공감과 감정적 과의존에 속아 넘어가 인격체로 착각하는 심리, 이른바 일라이자 효과에 현대인들이 깊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출력하는 다정한 답변의 실체는 감정이 아닌 통계적 확률일 뿐, 인간이 남긴 대화 패턴을 조합해 그럴듯한 문장을 정교하게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불교학적으로 보면 AI는 자성이 없는, 즉 스스로 존재하는 마음이 없는 텅 빈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이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비출 뿐 느끼고 깨닫는 주체적인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8: 우리가 깨달음에 대해서 8만 4천 법문 이상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직접 과연 당신이 깨달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AI는 수많은 경험들을 마치 자기가 직접 경험하거나 체험해본 것처럼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진짜 경험을 하지는 못한 거죠.
6: 허상을 향한 집착이 깊어질수록 내 마음을 마주하고 스스로 평안을 찾는 인간 고유의 정신적.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거대한 불상 내부를 훼손 없이 들여다보고 천년 전 장인들의 제작 기법을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장비가 도입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 최대 규모의 원통형 CT를 국내 처음 도입했는데요. 서울 지장암 비로잔압을 좌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용에 들어갔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 거대한 원통형 CT 검사대에 올려진 지장암 목조 비로잔압을 좌상. 두꺼운 방사선실 문이 닫히자 CT 장비가 불상 주위를 천천히 돌며 내부를 입체적으로 촬영합니다. 머리에는 두루마리 형태의 복장 유물이 확인되고 등 뒤쪽에서는 복장물을 넣는 공간으로 추정되는 직사각형 모양 두 곳도 새롭게 드러납니다. 기존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천년 전 불상의 제작 기법과 내부 구조가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낸 순간입니다.
10: 굉장히 큰 불상임에도 불구하고 통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 머리를 끼운 다음에 앞에 얼굴을 붙인 그런 부분이 또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옷주름이나 이렇게 약간 표현하기 힘든 부분은 일부 이제 소조를 사용해서 만든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9: 국립중앙박물관이 유물을 해체하지 않고도 내부를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세계 최대 규모의 원통형 CT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유물을 회전시키며 촬영해야 해 크기가 크거나 손상되기 쉬운 문화유산은 조사에 제약이 있었지만 원통형 CT는 유물을 고정한 채 X선 발생 장치가 움직이는 방식으로 촬영해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덕분에 최대 직경 1.1m, 길이 3m에 이르는 대형 불상은 물론 발굴 직후 수습한 유물이나 손상되기 쉬운 문화유산도 안전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450kV의 높은 투과력과 1300만 화소의 고해상도 영상으로 문화유산 내부를 3차원으로 분석해 제작 기법과 손상 상태까지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0: 것도 강점입니다.
1: 문화유산의 크기나 상태에 따른 제약 없이 더욱 많은 유물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가능해졌으며 AI를 기반한 문화유산의 3차원 디지털 복원과 연구에도 이번 CT 촬영으로 인해서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이번 원통형 CT 도입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은 기존 나노 CT와 600kV CT를 포함해 소형 장신구부터 대형 문화유산까지 아우르는 비파괴 조사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박물관은
2: 한국 K컬처가 얼만큼 발전했는가의 한 지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지장한 목조 비로자나불 좌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원통형 CT. 문화유산 조사 범위를 넓히고 보존과 연구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3: 삼복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인 오늘 보양식으로 삼계탕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복날을 전후에 수천만 마리의 닭이 집중 도축되는 육식 위주의 복날 문화를 성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더위를 이기기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대신 한 끼 채식으로 지구와 생명을 살리자는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가마솥 더위가 시작되는 초복.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많은 이들이 보양식을 찾지만 이맘때면 보이지 않는 곳에선 수많은 생명이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복날이 포함된 7, 8월 사이에는 보양식 수요로 인해 닭 도축량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복과 중복이 낀 7월 닭 도축량은 약 1억 1,057만 마리, 전월 도축량인 8,761만 마리와 비교하면 25% 이상 폭증한 수치입니다. 특히 삼계탕에 주로 쓰이는 어린 닭의 경우 초복을 앞둔 기간 도축이 전월 대비 20% 급증하며 집중적인 도살이 이뤄집니다. 이처럼 복날에 집중되는 육식 문화를 성찰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자 불교기후 행동이 어제 조계사 앞에서 복날 채식 피켓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5: 1년에 도축되는 양의 30%가 복날이 있는 여름철에 도축이 되고 있고 축산업이 증가하면서 이 온실가스 배출도 많아지고 기후위기에 이 육식 문화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제 복날 채식 캠페인을 불교기후 행동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4: 이번 캠페인에는 환경운동가들 뿐만 아니라 청년불자들까지 동참했습니다. 대불련 선민지 중앙회장은 다른 생명의 몸을 걷어 내 몸을 보호하는 오래된 관습 대신 밥상 위에서부터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자고 서원했습니다.
6: 몸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생명의 몸을 거두는 이 오래된 관습 앞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되새깁니다. 오늘 한 끼 밥상 위에서 생명을 내려놓고 자비를 올리는 일입니다. 이번 복날 삼계탕 한 그릇 대신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으로 몸과 마음과 지구를 함께 보합시다.
4: 세상 모든 존재가 그물망처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불교의 연기법. 청년들은 사소한 한 끼가 고통받는 동물의 생명을 살리고 나아가 뜨거워지는 지구를 식히는 구체적인 보살행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7: 연기의 눈으로 보면 내 밥상과 축사의 동물, 세로를 위해 사라지는 숲, 뜨거워지는 지구는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한 끼 채식은 그 인연의 그물을 자비로 물들이는 일이며 물 생명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서원의 실천입니다.
4: 다른 생명을 해하며 더위를 이겨내기보다 모든 생명의 평화를 빌어주는 자비로운 복날 밥상. 복날을 생명을 먹는 날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날로 새롭게 세우자는 실천이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3: 12.7 범란 진상규명 활동에 헌신해온 삼보대종사의 49제 박제가 오대산 월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어제 월정사 적광전에서 봉행된 박제에는 조계종 원로의회 부의장 도후대종사와 원로의원 청우, 정환대종사 등 종단 주요 스님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부대중이 동참해 삼보대종사의 왕생극락을 발언했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대웅당 삼보대종사님의 일생의 수행정신을 생각하며 이 시대의 올바른 가치와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은 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막제까지 여법하게 회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모든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삼보대종사의 가르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정총림 법무사가 대웅전 벽화에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 지정을 기념하는 특별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법무사는 지난 12일 선문화관 1층 대강당에서 주지 정오 스님을 비롯한 4부대 중 5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사망 가운데 조선 후기 불교 미술의 고유한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최근 국가 보물로 지정된 범어사 대웅전 벽화에 대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주지 정호 스님은 이번 강연을 계기로 대웅전 벽화의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물로 지정된 성보의 의미를 되새겨 미래 세대에 전할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박은경 동아대 명예교수가 범어사 대웅전 벽화가 유기적인 불교 세계관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다루고 특히 삼불 세계를 구현한 벽화와 관음보살도 등이 한 불전 내에 공존하는 유일한 사례를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흥미롭게 풀어냈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0: 불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좋아하는 민족사의 베스트셀러 선물용 경전 세트를 소개합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습니다. 경전 세트 1은 법구경과 수타니파타, 화엄경. 경전 세트 2는 유마경, 아함경, 금강경. 경전 세트 3은 극락의 경전, 효행의 경전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읽고 독송하는 공덕과 아울러 최상의 공덕인 법보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문의는 민족사 02732-2403번입니다.
1: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0: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0: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3: 우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4: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0: 중독 해양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불자 여러분, 백길에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부사주지 동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윤회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불교는 이 윤회를 부정하면 인과를 부정하는 거예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이거든요. 씨 뿌린 대로 거둔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 근데 윤회를 부정하면 인과를 부정한다. 인과를 부정하는 뿐만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다. 윤회. 삼사라라고 그러는데 함께 흘러가는 것, 함께 움직이는 것. 윤회. 돌고 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고 돈다. 살아서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죽어서는 지옥아기 축생인간수라 천상 여섯 군데에 태어난다. 삼사라는 인도 범어입니다. 흘러간다, 함께. 내가 신구의 삼업을 지은 것이 제8 아리아식에 함장되어 저장되어 있다가 죽은 다음에 상속된다, 재생 연결된다, 이어진다. 라는 말씀, 윤회. 이 윤회, 힌두교, 불교에서요, 힌두교 윤회라는 얘기를 자꾸 쓰는데, 힌두교는 아트만이라는 게 이제 내가 있다. 불교는 무아를 주장하잖아요. 계속 제가 지금 삼법인에서 제법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힌두교 윤회를 자꾸 얘기한다는데 부처님이 힌두교 윤회 부정했어요. 탄생하셔가지고. 부처님은 혁명가입니다. 4계급 제도. 응? 브라한 계급, 크사트리아 계급, 베이시아 계급, 수드라 계급. 왕족, 장차관들, 일반 상인들,

아론 쪽 윤회 아트만 아나트만 무아 아나트만이 무아입니다. 여기 내가 없다 제법 무아. 불교 윤회는 무아 윤회인데 그러니까 제법 무아. 아상인상 중생상 있다고 자꾸 재고집 부리고 제 업력으로 살아가면 윤회가 있고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어 실체가 없어 공이야. 연기로 연생행멸되는 거야. 구름이 나타나서 없어지는 거하고 실체 없이 또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야. 형성 있다가. 이렇게 알면 윤회를 안 해. 그러니까 무아를 모르고는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 안 하고 살면은 전부 윤회예요. 생사 윤회. 불교 윤회는 무아 윤회다. 여기에 이제 불교 윤회를 제대로 얘기한다면 연기법. 연기에서 무아에서 윤회한다. 연기 무아 윤회 이게 정답이에요. 이건 뒤에 다 자세히 설명할 거요. 그래서 이제 윤회라는 건 리버스 다시 태어나다 윤회가 이건 영어예요. 이건 삼사라는 산스크리트 범어고 부처님 쓰시던 용어고 리버스는 영어인데 이거 뭐 다시 태어나다. 리인카네이션. 리인카네이션. 부활. 다시 부활한다. 이것이 이제 윤회 얘기고, 생사윤회의 원인. 나고 죽고, 윤회하는 원인은 무엇이냐? 원인이 가래예요. 무명. 어리석은 거. 내가 무아임을 모르고 실체가 있다고 자기 고집 피우고 사는 게 이게 무명이에요. 밝음이 없어. 어두운 그림자야. 그게 저 윤회하는 거예요. 윤회는 왜 하느냐? 사랑에 대한 목마름, 욕망에 대한 목마름. 무명, 밝음이 없는 거. 시비 연기, 무명으로 인해서 행동이 나오고 인식이 되고 그래서 쭉 시비 연기가 나오죠. 그 전부 다 상세하게 윤회에 대해서 뿌리 뽑을 때까지 이래도 윤회를 부정할 거냐라고 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범어로는 푸나 다시 윤회라는 것은 푸나 부하바 그러니까 다시 존재한다. 다시 재생 연결된다. 이 얘기요. 다음 생으로. 다시 태어남의 원인은 뭐냐? 목마른 가래다. 저기 얘기한 대로. 그래서 윤회는, 뭐가 윤회하느냐? 오온 12처 18계. 그러니까 색수생연시 오온이 나다 그랬잖아. 삼법인에서 계속 얘기했잖아. 나는 누구냐? 오온이다. 색수생행식이다. 지수화풍사대 내 몸하고 정신작용 수상행식이다. 색수생행식 다섯 가지의 싸이론이다. 12처다. 아니 비설생 색성양미초패에 경계에 이끌려가지고 업식을 져서 윤회한다. 18계 안식 이식 거기서 인식해서 분별하는 것이 이제 18계다. 그래가지고 오온 12처 18계가 의식세계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야세계가 아니고 자기 의식대로,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살면은 영원히 생사윤회 연속하고 끊임없이 전개되는 것이 윤회다. 그래서 윤회는 흐름이다, 상속이다, 이어진다. 찰나생멸, 연생영멸, 계속 오온의 생멸, 색수생시 오온의 생멸이 내생으로 찰나생멸하며 흐르는 것이 윤회다. 그래서 부처님은요, 나는 윤회하지 않는다. 부처님이 깨달으면 윤회를 끊은 거예요, 생사윤회. 생사윤회의 원인은 가래와 무명이다. 설명을 제가 해드렸고요. 윤회는 방편적으로, 다시 말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 윤리 도덕을 지켜야 돼 하는 방편적 삶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방편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윤회는 진리다. 우주 법칙이다. 법칙이다. 연기 법칙이듯이
조건에 의해서 유...

은혜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조건도 법칙이에요. 성질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법칙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108번뇌에 이끌려서 예? 진흙탕 구석에서 싸우고 살면서 나는 죽어서 좋은 데 간다? 그건 자가당착이에요. 그래서 윤회는 방편설이 아니고 가래와 무명에 휩싸여 치달리고 흘러가는 중생들의 생생한 모습이다. 죽으니 안 보인다. 윤회 하는지 뭔지 모르겠다. 그건요, 두 눈에 판단을 하면 돼요. 두 눈이 어디까지 판단할 거냐? 십리 바깥이 저 20리 바깥이 다볼수 있는 눈이냐? 뒤통수에 누가 와 있는 것도 모르는데 그게 두 눈의 육안의 한계거든요. 부처님은 오안이야. 육안만 가지고 있느니라 천안, 해안, 법안, 불안 다섯 안을 가지고 있어. 그분의 말씀이요. 오안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 윤회는 힌두교 주장이고 불교는 윤회를 부정한다는 주장에 윤회는 부처님은 윤회 얘기 안 했다. 부정한다 이거요. 그리고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현혹되지 않으려면 이제 법문을 강의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은 특히 윤회만이라도 빼놓지 말고 보셔야 돼. 한번 봐서도 안 되고 보고 또 보고 테레비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윤회는 힌두교의 주장이고 불교 윤회를 부정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부처님이 부정했다는 데에서 절대 현혹되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생사의 괴로움의 흐름인 윤회를 말씀하셨고 생로병사는 괴롭잖아요. 부처님은 사고팔고 네 가지 고통, 여덟 가지 고통.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어로 병들어 죽는 것이 고다. 그다음에 원증이고 구부도 없고 오음송고 에벨리고 네 가지에서 팔고 사고팔고 얘기잖아요. 사성지에서 나는 고진멸도 생사의 괴로움의 흐름이 윤회를 말씀했고 윤회의 원인인 집, 고, 집, 가래 윤회의 원인은 무명과 가래라고 했어요. 그래서 윤회의 원인인 가래를 설했고 사성제로 얘기한다면 집착이라고도 되고 가래, 욕망에 대한 집착 윤회가 다한 경지, 윤회가 소멸한 경지 부처님이 있죠. 나는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나는 지자요 각자다. 나는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윤회가 다한 경지 멸 고집 멸도 할때멸 열반 멸이라는 건 정멸 108번뇌가 끊어져서 정멸되다 열반 이르바나 불어서 꺼졌다 번뇌가 윤회가 다한 경지를 실현하는 방법은 뭐냐? 니르바나 윤회를 소멸할 수 있는 방법, 멸에 갈수 있는 열반에 갈수 있는 길은 뭐냐? 팔정도다. 8가지 예? 정견부터 정오, 정사, 정업, 정명, 정정진, 정명, 정업, 정념, 정경. 여덟 가지 방법. 그래서 팔정도는 수행책입니다. 예, 그래서 팔정도 때도 말씀 올리고. 부처님이 윤회를 설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주장은 마구니건석이다. 무지의 발로다. 무식의 발로다. 12연기에서는 무명이 윤회의 근본 원인임을 밝혔다. 12연기가, 연기가 무명의, 무명서, 12연기는 무명에서 시작되잖아요. 노사오비 고뇌까지. 윤회의 근본 원인인 무명에서 있다는 걸 밝히고 있다. 이 12연계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에 있는 말씀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회에 대해서 마하나마경에서 말씀하신 쌍유가니까야 52장 21에 나오는 말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삭가에서 까빌와토의 니그로다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석가족 마하나마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석가족 마하나마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내가 만일 바로

지금 죽는다면 나의 태어날 곳은 어디일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일 지금 부처님 앞에서 죽는다면 나의 태어날 곳은 어디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아마여 그대는 두려우지 말라 마음아마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의 죽음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의 임중에 다다라서 악견이 없고 선견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천상세계, 인간세계, 극락세계에 가는 거예요. 그대의 죽음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좋게 가야 선종을 해야 선서, 잘 가야 좋은 데 갑니다. 예? 죽을 때, 임종할 때 그대의 죽음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나쁘지 않게 임종할 것이다. 마음아마여 그와 같이 마음아마여 누구든지 오랜 세월 믿음으로 마음이 굳건해지고 부처님 말씀을 믿음이라는 건 믿고 마음이 믿음에 굳건해지고 계행으로 마음이 굳건해지고 부처님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경험해서 실천한 마음으로 굳건해지고 보시의 공덕을 쌓는 거로 마음이 굳건해지고 통찰지로 마음이 굳건해진 사람의 몸은 물질이라서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건 무슨 말이냐면, 4대 육신, 지수화풍 4대는 육신이에요. 그 다음에 4대, 그 다음에 수상의 색수상, 색은 물질이고 수상의 인식은 정신작용 아니요. 그러니까 나는 물질과 뼈와 살과 정신작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부모에게서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집적되었으며 컸다는 거예요. 커나가, 밥과 죽 먹고 커나가고 공부하고 일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집적되었으며.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분리되기 마련이며, 까마귀 떼가 쪼아먹고, 독수리 떼가 쪼아먹고, 개 떼가 뜯어먹고, 솔개무리가 쪼아먹고, 자칼들이 뜯어먹고, 별의별 벌레들이 다 달려들어 파먹겠지만, 그래서 부처님 장례 지내는데, 지금도 티베트의 남방불교에서는 그게 있죠. 사람을 죽으면 그냥 조장이라고 그러죠. 독수리나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서 보시하는 거, 내 몸까지 보시하는 거. 별의별 벌레들이 다 달려들어 파먹겠지만, 그의 마음은 오랜 세월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부처님 말씀으로 믿고 살고 실천하고 계행과 배움과 보시와 통찰지로 굳건해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천상세계 가고 극락세계 가고 특별한 경지로 가게 되고 지옥아기 축생 나쁜 곳에 가지 않는다. 마음아마여 그대의 마음은 오랜 세월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계행과 배움과 보시와 통찰지로 굳건해졌다. 마음아마여. 그러므로 그대는 두려우지 말라. 그대의 죽음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나쁘지 않게 임종할 것이다. 마음아마경을 씻기 때문에 그냥 제가 독송하고 나갔어요. 무슨 말인가 좀 이해될 것 같아서. 또 이제 윤회에 대한 하나 소개를 말씀드렸고 이 부처님 오도성인데 보디 갔다라는 산스크리트 법어인데 어디 갔다 부처님 오도성 깨닫고 나서 깨달은 것을 송으로 읊은 거 많은 생을 거치면서 나는 방황하였네 방랑하였네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네. 이 집을 지은 이를 반복되는 탄생은 이 집을 지은 이를 반복되는 탄생이란 얘기는 이 집이라는 것은 내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육신과 마음, 인생 몸으로 태어나는 거, 사람으로 몸을 받고 태어나는 것이 집 지은 이를 반복되는 거. 계속 사람으로 윤회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집을 지은 이를 반복되는 탄생은 많은 생의 윤회를 달려왔으니 이 육신을 받아가지고 반복돼서 계속 태어나서 많은 생 동안 윤회를 달려왔으니 거듭 태어남은 괴로운 일이었네
오, 집지으니와 그대가 보인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이 조금 모도성이 어려워요. 오, 집지으니와 그대가 보인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가래와 무명이에요. 오, 집지으니와 그대가 보인다. 무명과 가래로 살았기 때문에 육신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내 집을 4대 육신의 이 움뚱아리라는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대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래. 라는 것은 가래와 욕망이 육신에서 마음에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대의 석가래는 다 부셔졌고 그대의 대들보는 다 흩어졌으니 뭐 석가래는 이 척주로 봐도 되고 석가래 아니 대들보는 석가래는 이 갈비뼈로 봐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집에 비해서 얘기했는데 내 육신의 집 그러니까 그대의 석가래는 다 부서졌고라는 것은 번뇌가 다 소멸됐고 108번뇌가 그대의 대들보는 다 흩어졌으니 어리석음이 소멸됐으니, 무지에서 벗어났으니, 마음은 조건화되지 않는 것을 얻었으며, 조건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은 조건화됐다는 것은 인연 조작으로 형성됐다는 거. 인연에 따라서 내 업에 따라서 내 몸에 만들어졌다는 거. 조건에 의해서 그러한 조건에서 태어났다는 거. 조건은 법칙이라 있어요. 내가 법칙을 잘 살았으면 잘 태어나고 못 살으면 못 태어나오는 게 조건이 어느 조건을 지었느냐? 어느 조건에 농사를 지었고 어느 조건에 공부를 했고 어느 환경의 조건에서 자라느냐? 마음엔 조건화되지 않는 것을 얻었으며 그것은 열반 니르바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래 타나, 가래를 산스크리트 보면 타나라고 그래요. 빨리요. 가래의 끝은 이루어졌네. 가래의 끝은 이루어졌네라는 건 모든 욕망에 대해서 108번뇌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났다. 이게 부처님의 오도성. 윤회하는 건 집을 다시 짓는 거에서 형성되는 거, 조건화돼서 가래의 끝은 이루어졌네. 생사윤회에서 벗어났네. 법구경 늙음의 품 8-9절까지 번째까지 나오는 개송 법구경 말씀이었습니다. 오도송 이것도 여쭈면 합니다. 풀과 나무경 쌍유가니까야 15장의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섭의 아나타 핀티카 월림에 아나타 핀티카 월림이라는 건그 고독은 금강경에 나오는 기원정사의 숲 부처님의 안식처 머무를 곳은 머무르려고 그 고독 장자가 땅을 금을 다 깔아서 지었다는 기원정사 그 고독원에 머무셨다 기원정사 머무실 때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을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 시작은 알수 없는 것이 바로 윤회다. 윤회는 시작이 알 수가 없어. 불교는요, 무시무종, 무시이래로, 시작이 없는 이래로는 많이 나와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무시무종. 불교에서 종말론 이런 건잘 얘기 안 하죠.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무시무종. 윤회의 처음 시작점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오랜 세월 그대들은 괴로움을 겪었고, 혹독함을 겪었고 이생에 태어나서 지금 윤회 하는 얘기예요. 재앙을 겪었고 무덤을 증거시켰다. 돌아가셔서 이제
무덤에 쓰기도 하고 증가시켰다 했고 태어나면서 몇 생을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형성된 것들 재행은 재행무상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모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 산나만서의 눈에 보이는 건 성주계공 생주이멸 생로병사 없어지기 때문에 재행은 무상하다 그러기 때문에 형성되거는 재행은 무상하니 염호해야 돼야 마땅하며 그 염호할 때 거기에 대해서 염호라는 건 형상에 대해서 집착하고 가래하고 욕망을 채우려고 탐론지 삼독을 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두 염호해야 마땅하며 거기에 대한 탐욕이 빛바래도록 해야 마땅하며 저는 초기불전에 공부하면서 보시공덕을 하고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공부를 하고 삼법에 대해서 완전히 꿰뚫어 알고 조견하고 체화 체득해서 욕망하고 이 몸에 집착하는 걸 염호해서 그런 탐진 삼독에 빛바래고 스며들지 않고 해탈해야 마땅하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이제 그 풀과 나무경 쌍육관이까의 말씀이고 눈물경에 나오는 말씀 또 소개 말씀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쌍육관이까야 15장 세 번째 나오는 거 비구들이요.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윤회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치달리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윤회의 처음 시작점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무시례로 오랜 송활 구구절절 윤회하는 삶을 살았다 이거요. 시작이 언제인지 모르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생로병사에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치달리고 윤회의 고통을 앓고 근심 걱정하고 불안에 떨고 이 몸땡이 시부하나 힘들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윤회의 처음 시작점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마음에 드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에 빠지고 인연 생멸에 변하지 마 마음에 드는 사람 연인이 됐든 도반이 됐든 마음에 드는 서로 상종하는데 대립이 되지 않는 분도 있을 거 아니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유유상종이라 그래서 좋은 친구 새기고 살아야 돼요 좋은 도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부처님이 좋은 도반 만나는 게 도 닦는데 100%를 얻었다는 거요. 선지식 스님들 만나고 좋은 도반을 두고 부처님 법문 듣고 기도하고 환희심 나고 명품을 걸치 않아도 내 마음이 명품이 되고 불심으로 가득 차서 뭘 더 바라겠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에 빠지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과 사대양에 있는 물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겠는가 부처님이 여쭤본 거요. 내가 생사연애에 들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에 빠지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과 우리 오대양 육대주 그러는데 여기 부처님 경전에 사대양 나옵니다. 바닷물 그 눈물 흘린 눈물이 바닷물보다 더 많다는 거 참 이 참 이 눈물경이야 경전 이름이 그래서. 사대행에 있는 물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으냐?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빗단에 빠져 흘린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많으냐? 바닷물이 서해 바다, 동해 바다, 남해 바닷물이 더 많으냐?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세존께서 설하신 법을 바르게 이해하기로는 저희들이 오랜 세월 치달리고 윤회하는 동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오랜 동안 윤회하는 동안 세월에 예? 형성된 이 몸 가지고 조건화된 몸을 가지고 윤회하는 동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마음에 드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에 빠지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더 많습니다. 얼마나 슬픔에 빠져서 생사이별, 살아서 이별 또 만나고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주는데 만나기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만나기 싫은데 자주 만나야 되고 근심, 걱정, 눈물이 더 많습니다. 사대양에 있는 물이 더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장하고 장하구나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내가 설한 법을 이와 같이 바르게 이해하니 참으로 장하구나. 비구들이여, 이 비구들이여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부처님의 사부대중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런 남자 스님, 여자 스님, 남자 신도, 여자 신도에 대한 법, 이 법문은 또 따로 이제 천신들, 지신들, 막 수많은 막 짐승들까지 와서 법문 듣는 게 또 나와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초기 불전이 이래서 이제 부처님이 비구들이여 내인 얘기를 나오는 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어서 여러분들은 다루는 게 비구들이여, 비구니들이여, 우바세들이여, 우바니들이여, 남자 신도여, 여자 신도여라고 같이 이어서 보셔야 돼요. 그 당시는 제가 신도여를 하고 말씀을 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그대들이 오랜 세월 치달리고 윤회하는 동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윤회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에 빠지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더 많다. 사대양의 물이 많은 것이 아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치달리고 윤회하는 동안 어머니의 죽음을 겪었다. 그대들의 오랜 세월 치달리고 윤회하는 동안 어머니의 죽음을 겪으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마음에 들은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에 빠지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더 많다. 사대양의 물이 많은 것이 아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세월 치달리고 윤회하는 동안 아버지의 죽음을 겪었다. 형제의 죽음을 겪었다. 누이의 죽음을 겪었다. 아들의 죽음을 겪었다. 딸의 죽음도 겪었다. 친척을 잃는 것을 겪었다. 재산을 잃는 것을 겪었다. 병을 앓는 것을 겪었다. 이 사바세계가 그래서 괴로운 세계라는 거예요. 사바세계, 가민의 세계, 참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세계, 욕당하는 것을 감내하고 살해하는 세계, 병을 앓는 것을 겪었다. 그대들이 오랜 세월 치달리고 윤회하는 동안 병을 앓는 것을 겪으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마음에 드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비탄에 빠지고 울부짖으며 눈물 흘린 눈물이 더 많다. 사대양에 있는 물이 많은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윤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치달리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처음의 시작점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오랜 세월 그대들은 괴로움을 겪었고 혹독함을 겪었고 재앙을 겪었고 무덤을 증가시켰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형성

관련된 것들, 재행은 모두 염호해야 마땅하며, 그것에 대한 탐욕이 빛바래도록 해야 마땅하며, 해탈해야 마땅하다. 윤회에 대한 말씀을, 경전에 나온 말씀을 소개해 올렸고요. 이 윤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여 나는 다음 생에 우리 부부 사는대로 우리 가족들 다시 만나서 또 살고 싶어. 그래서 서로가 우리는 부부끼리 그런 대화를 많이 한다고 그러죠. 다음 생에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 나는 만나고 싶어? 나는 만나기 싫어. 그런데 만날 확률은 상당히 적습니다. 조건을 만난 조건을 지어야 돼요. 만나는 조건을. 근데 각자 생각이 다르고 지은 마음의 업이, 생각이라는 건 조속으로 변하는 생각, 원만 증오 미움하고 살면서 함께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게 되겠어요? 그럼 왼수로 만나지. 그렇기 때문에 다음 생에 또 다시 태어나서 만나기는 극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이 윤회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라고 해서 나는 다시 태어날 거야 한다면, 개똥밭에 굴르지 마시고 공동 많이 짓고 을력 많이 하고 몸으로 보시 봉사하고, 있는 대로 있는 만큼 보시하고 가진 만큼 보시하고 공덕 짓고, 그래야 다음 생에 태어나는데 그게 적금 공덕통장이 돼서 이어져서 태어난다. 보통 공수래 공수거 그래요. 가지고 갈때올때 빈손으로 왔고 갈때 빈손으로 간다. 저는 거기에 이의를 말씀드릴게요. 갈때 반드시 공수래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몸은 그냥 죽어서 그냥 소멸해서 없어지지만 업은, 신구의 삼업은 가지고 간다. 공수래가 아니다. 다음 생에 이어진다. 다음 생에 태어나는데 씨앗이 된다. 바탕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 부처님 과거 생에 공부할 때, 장자 큰 부잣집에 태어났어.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밑에 이제 일부는 사람이 자식을 데려다, 부처님 전생에 도닦을 때, 부처 수업 닦을 때 얘기해요. 와가지고,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거 아버지가 평생 모아놓은 거다 하고 보여주니까, 거기서 그 부처님 전생에 생각하기를, 야, 우리 아버지는 평생에 모으기만 하고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셨구나. 그러니 생사유에 또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살겠구나. 이렇게 많이 모아놨지만.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나는 그러면 공덕, 아버지로 해서 공덕을 짓고 나 다음 생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태어나지 않으려면 혹시 어떻게 해야지? 탐지삼대 육신벌인 이 재물을 전부 나누어 주자. 그래가지고 전부 창고문을 다 열어가지고 보셔잖아요. 전부 불러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 보시고 나서 머리 깎고 출가해가지고 다시 수도를 하는 게 나와요. 부처님 경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뭐 극락세에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행복, 천상세계 가더라도 복이 닿으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천상세계 가도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지기도 한데, 인간세계 오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건, 신구의 삼업을 어떤 조건으로 해서 쓰고 살 것이냐, 내 몸을 사용 설명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내 몸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쓰고 살 것인가를 항상 잊지 마시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제 강의에
진행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보탬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ARS-060-800-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복된 삶의 공덕이 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눈뜬 스승 친견하려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의 TV만 틀면 나의 근기에 맞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TV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의 후원으로 질 높은 각종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불자가 복짓는 최고의 공덕이 법부시라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정성모아 060-800-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부처님의 가피지 매력으로 복된 삶으로 향상일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우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0: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기도와 함께 불경수위로 장엄하고 공덕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 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하는

0: 판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에서 불교 평화통일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시와 수필 작품을 모집합니다. 출품 기간은 8월 15일까지이며 1인 1작품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총 상금은 1,300만 원이며 대상은 3명, 최우수상 6명 등 총 57명에게 상금을 수여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라며 문의는 02720-0531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M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M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M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4: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3: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자,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드라마 붙다 또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몇 번을 틀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55부작 굉장히 길고 뭐 그렇긴 한데 왜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하고 콤파스에 의해서 세상이 반듯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부다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적 효과라든지 계몽적 효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 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한의 최선의 노력은 다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약간 스테디셀러 같이 갈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 부다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인계승서열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카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쌀밥에 고기 반찬을 줬다. 그래서 충분히 풍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왜그 풍족한 분이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행복 만족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보다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진 게 현실입니다. 작은 것으로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진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시고 인간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 시절들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를 가졌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더 이상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축소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의 축소, 그다음에 건강의 축소, 그다음에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 축소 시절에 내의 본래 모습으로서, 내 본래 면목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항상함을 반조해 볼수 있는 게 드라마 붓다가 줄수 있는 지금 현대 사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붓다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옹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집착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거는 사회적 위치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대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까지도 가지고 갈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부다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타와의 갈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왕궁에서의 이런 투쟁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까지 있었던 소소한 갈등들, 그거는
드라마니까 만들어내는 요소들이거든요. 각술쟁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술을 겨루어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요소들. 그런데 실제로 제바달타나 부처님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허구적인 요소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더 재밌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작가가 가공해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로 얘기하면 적벽대전이 재밌는 이유는 적벽대전은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상상력들을 많이 뭐 부과하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 오히려 더 재밌었었고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흔히 이제 불교에서 전해지는 스토리 구조 상에서 나오는 뭐 사문유관이라든지 아마 성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성도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라마 붓다가 예전에 리틀 붓다를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화살을 쐈을 때 그게 꽃잎으로 바뀌고 이러한 묘사들이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각적으로 앞에 선행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들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의 다른 점들 같은 거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도적인 어떤 사고방식들, 인도에서 그 꽁냥꽁냥 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우드 라고 하는 거고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게 마살라 이제 향신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중간에 뜬금없이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은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판소리도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창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 패턴들을 오늘날까지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질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거고 그리고 우리께 꼭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차이가 있는 거지. 그들은 그들식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한 줄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논어 대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립이 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에요. 드라마 부따를 통해서 내 본질이 확고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없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볼립이 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오는 드라마 부따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컷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야 이거 스티브 잡스도 이 정도의 창의력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운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부다를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전에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스스로를 환기하고 부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마치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이마에 정대하고 모시고 다니듯이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가피는 충만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말에 새롭게 방영되는 드라마 부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함께 의미, 그 다음에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오늘 비가 부슬부슬 오고 그러는데 이런 생각이 나는군요. 부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촛불을 켜는데 다 바람이 부니까 꺼지고 불 하나만 남아 있더랍니다. 그 뜻은 간략하게 얘기하겠는데 가죽 속에다 불을 켠 것은 비바람이 아무리 쳐도 그 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가 마음의 촛불을 켜는 것은 아마 천둥번개를 치고 억수 같은 비바람이 쳐도 그 불은 꺼지지 않을 겁니다. 그 만자 중에 한 사람만이 그런 불이 있었답니다. 그러듯이 오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한 자리를 해주신 분의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의 표시를 말로 어떻게 다 할까. 그 마음의 도리를 공부하고자 하는 그 열의가 너무나 깊고 찬란해서 말로는 할수 없습니다. 주창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인생의 이 모습을 가지고는 한철입니다. 한철 동안의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나가는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요 다음 생에 또 차원에 따라서 끼리끼리 모습을 가지고 나오죠. 그런데 껑충껑충 뛰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어서 지금 이렇게 그냥 생략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것을 좀더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까닭에 우리는 지금 문화 문명이 발전이 돼서 세계만이라도 세계가 상당히 안방 안에서 테레비도 볼수 있고 모든 것을 다볼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모두가 이게 실천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큰 모금을 이렇게 보고 먹지 못한다면 그거는 보나 마나가 되는 거니 도가 아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다면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바로 이 목마를 때 물을 주고 물을 먹고 할수 있어야 그게 실천이 되며 그게 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일거수일투족 모두 상세계, 중세계, 하세계가 모두 직결이 되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똑같이 고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어떤 사람은 저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천차만별로 가진 각색으로서 일이 벌어지곤 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실성 부처니 지장보살이니 관시음보살이니 모두 이름을 주해신이니 주산신이니 이런 이름을 아주 그냥 아주 알뜰하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심으로 돌아가니 그 주체의 일심으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세계에도 직결이 돼 있고 중세계에도 직결이 돼 있고 하세계에도 직결이 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과거 일심, 바로 미래 일심, 현재 일심이 삼심이 일심이 돼서 점심을 먹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죠. 그렇듯이 우리가 거기에 우리는 지금 현재 모든 면에서 그 이름이 그렇게 많아도 아프다는 거, 고가 많다는 거, 즐겁다는 거, 모든 이름이 있는 대로 산에서 일이 벌어진 거, 물에서 일이 벌어진 거, 명이 짧아서 일이 벌어진 거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 분야가, 그거를 다스리는 분야가 한 군데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떠한 용건에 대해서 입력을 해 놓으면은 거기서 자동적으로 보살이 나가서 놔두면서 응신이 돼서 바로 그거를 대기 대책을 씌워서 나가죠. 그런데 통신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주처에만이 그 통신처가 있거든요. 딴 데서는 없어요. 그래서 그 통신처가 돼야만이 이 통신이 하달이 돼서 모두 전체가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용도에 대해서만이 그 통신이 돼서 대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나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상세계에서 많이 이게 중세계에도 하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계의 요건을 모른다면 우리는 허망하기가 짝이 없는 겁니다. 상세계에 정말 우주의 생산처라든가 또는 블랙홀의 다스리는 그 모든 생명들을 별성을 다스리는 용도라든가 그 모두 생사처의 교차로를 차원에 따라서 배출시키는 그 부서라든가 이런 모든 데가 이게 여기에 접근이 되면은 모든 것이 그게 나 제각금들 소임을 다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즉 말하자면 여기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모든 게 접근해보고 두라는 게
대포는 단면에.

0: 느끼고 알게 되고 이러는 반면에 상세계 과정도 공법으로서 작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우주의 생산처라든가 또는 블랙홀의 차원을 다스려서 생산처로 보내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또 생사천에서 생사를 가름하는 생사처에서 차원을 다스려서 내려보낼 건 내려보내고 올려보낼 건 올려보내고 승진시킬 건 승진시키고 이렇게는 하달처를 우리가 생사처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때 그런데 통신이 되지 않는다면은 둘로 보면은 절대로 그게 통신이 될 수가 없고 여기 통신처에서 이게 서로 둘 아니게 연락을 취할 수 없다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만약에 태양이 축소되거나 평창되거나 이래도 어떻게 까딱할 수가 없고 물로 하여금 사람이 다 죽는데도 까딱할 수가 없고 산이 무너지고 쪼개지고 모두 갈갈이 흩어지고 지구가 쪼개져도 그건 까딱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들이 그렇게 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거기 주체에 뭘줄 알아야 빛보다 더 빨리 그게 통신이 돼서 그것을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의 원동력을 가졌다는 이 보배로서 자부할 수 있는 그 마음은 바로 여러분들의 주체의 한 마음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한 마음 다르고 마음 다릅니다. 이몸 안에 들은 모든 생명체와 거치 둘 아니게 한 마음이 될수 있어야 하고 바깥의 일체 우주와 더불어 삼세가 더불어 같이 통신이 되면서 하나로 구성이 돼서 돌아갈 수 있는 나툼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거를 대체해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렵다고 하면은 어려운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가발전소는 바로 여러분들이 제각금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가발전소하고 직결이 돼 있으니까 모두 자가발전소에만 내 전화통이 있는 데다가만 전화를 붙들고 전화를 하면은 그 생각만 하면은 그게 한 생각이죠. 이게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 한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한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거기까지 통신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예가 있었죠. 해리 혜성이 그 혹성을 부딪히면 어쩌나 하고요. 애가 달았죠.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 놓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발적으로 피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그렇게 한 마음을 쓰는 그 도리를 이 주처에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되지 말고 절로 가거라 했으니까 그것이 바로 그 마음이 거기까지 통신이 돼서 그 해리 혜성하고 둘이 아니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걸로 그냥 가는 거죠. 우리가 악이 내한테 덤볐다 할때 둘로 보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악이 자기 악을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이지 않으니까 선이 돼버리죠. 이것이 모두가 지혜로서의 자유권을 얻는 방식이 아주 이것저것 아는 거를 생각해서 이것저것 생각한다면 복잡해서 얽히고 설키고 벗개에 얽히고 설키고 그래서 영 한 생각도 한 발짝도 뛰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함의 없이 하고 무심으로 살라 이런 겁니다. 왜 무심으로 살래나? 그럼 무심으로 살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이러죠? 그게 아닙니다. 자기는 더불어 같이 사는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뛰어라 이겁니다. 뛰어라. 생각이 났으면 뛰어라. 뛰는데 뛰는 사이 없이 뛰어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발 자체 얘기를 가끔 잘하는데 뛰되 뒤에 발 자체를 생각하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뛰는 사람이 발 자체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지혜로운 생각으로서 살게 되면 여유가 있고 참다운 삶음이 있고 생사를 초월하는 삶음이 있고 너그럽게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삶음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반복하는 동안에 그 반복한다 이런 거는 아주 쉬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용도에 잘못했느냐에 따라서 잘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모습도 달라지고 해저의 소임도 달라지고 탤런트가 나오면 자기가 소임을 받아가지고 나오듯이 어떠한 역을 잘했으면 잘한 대로 받아가지고 나오듯이 이렇게 자기가 헌 대로 그냥 소임을 받아가지고 나오니 그게 얼마나 정말이지 묘한 도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좋은 마음으로서 입력을 해라. 주인공의 모든 것을 입력을 해라. 사람이라는 것은 다섯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오신통이라고 한다. 그 오신통은 바로 우리가 입력이 되는 컴퓨터나 같다. 자동적으로 인간은 컴퓨터처럼 입력이 돼서 나오니까 현실로 나오니까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시 어떤 인간으로서 넘을 수 없는 것도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입력을 해라 이 소리입니다. 마음은 마음이라는 이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란 이름이 천차만별의 마음을 쓸 수 있습니까? 그 이름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쉴 사이 없이 마음은 찰나찰나 놔두면서 돌아갑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그런 것을 어떻게 그것이 마음이 어떤 걸 했느니 어떤 걸 했느니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서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서 그냥 여여하게 초월해서 함이 없이 갔다. 함이 없이 한다. 이런다면은 아주 그것은 최상의 평등공법이죠. 아주 참 마음이라는 게 아주 괴상하기도 하면서 아주 영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주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들이 우리는 다 늙었으니까 괜찮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 다음에 또 젊어서 나올 때 생각을 하세요. 어? 우리는 모두가 이 정자 난자가 이렇게 둘이 합해지면은 바로 영원한 영계가 바로 명계성이 거기에 들어가야, 영혼이 들어가야만이 삼합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공자님, 어머니가 공자님을 낳을 때 6년을 기도해서 좋은 영가를 얻어달라고 그래서 어른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연이 됐든 아주 최혹한 악인의 인연, 악해도 인연이 되고 선이라도 인연이 되고 그러거든요. 선의 인연으로서 내 자식이 됐다면 아주 평화스럽고 좋지만 악의 인연으로서 자식을 낳았다면 그것은 아주 평화롭지가 못하고 가정의 분란이 한도 사이 끊일 수가 없지 그렇게 분란이 나죠. 그리고 애타는 그런 마음에서 인연이 되고 악연으로서의 아주 뼈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게 인연이 된 그런 사람은 옛날에도 얘기했듯이 저희 깨벌레나 거미나 이런 얘기했듯이 그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서는 그냥 중간에 가서 그냥 딱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잘 그동안까지 잘합니다. 잘하다가 그냥 탁 죽어버려요. 탁 죽으면 가슴에 묻어버리죠. 그 자식이 가슴에 묻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악연의 그 원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가니까 모르시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악연이 무섭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지금 자식을 그래서 여자나 남자나 자식들을 귀하다고만이 하지 마시고 올바르게 지도를 해주시되 이 뜻을 항상 관하는 뜻을 내 나무는 내 뿌리를 믿어야 하느니라. 내 뿌리를 의지하고 살아야 모든 그 유전성이니 인과성이니 그런 것이 다 무너지느니라. 그것을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입력을 해놓으면 앞서의 그 인과성이라든가 유전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무너지니까요. 무너지는 반면에 새로에 입력한 게 새로에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팔자 운명이 드틀 데가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말하듯이 진짜로 믿는다면 종문서를 탁 팽개치고 입력을 해놓고선 그냥 또 그 뒤에 생각나면 또 팽개치고 그 뒤에 생각나면 또 팽개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자식들도 다 건질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듯이 딴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겠죠. 한다 하더라도 이 뜻을 모르고 실천을 모르고 이게 공법의 용도를 모르고 그런다면은 이거 말은 그대로 한데 떨어지는 겁니다. 법으로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모순만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뭘 합니까? 고양이로 살든 그 개로 살든 구랭이로 살든 살든 습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사람으로서는 못하고는 만날 그렇게 그 습을 버리질 못하고 살죠. 그러니까 그 습대로 그렇게 가지 않고 남이 하는 거를 가만히 살펴서 자기가 사람 짓으로 사람의 노릇으로 진행한다면 다시 요 다음에 더 한번 참 중간 사람으로서 또 태어나서 자비를 베풀게 되고 연결돼서 선의를 베풀게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서 완벽하게 한번 더 살아야 이게 완벽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출현을 하게 되죠. 그런 사람이래야만이 또 대통령도 하고 소통령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은혜로서 자식이 그렇게 되는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못해도. 그러나 그것은 부모의 은혜는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에 그러다가 그냥 낙화처럼 떨어지죠. 떨어지게 되면 뭐 그거는 골거리지, 골거리. 즉 말하자면은 지옥거리. 그런 문제도 문제거니와 생활하는 속에서도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쓱 웃고, 자식이 어떠한 문제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쓱 웃고,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 그냥 내분져 두는 거예요. 믿으면 내분져 두는 거예요. 믿는다면. 그럼 오히려 가다가도 돌아서게 되죠. 이게 이렇게 묘한 구석이 있는 볼입니다, 이게. 그래서 가라 그러면 돌아서고, 오라 그러면 가고, 이러는 돌이나 똑같은 돌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자체가 너그럽고 지혜롭고 둥글고 불안하게 볼 수 있다면 모두 너그럽게 살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쉽게 그냥 말을 하지만 나는 쉽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운동하는 사람들 가진 노력을 다 하고 가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진 전력을 다 해서 이기는 걸 보면은 뭐 하나 소홀히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전부 보세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이 지구가 다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누가 한 사람 그거를 비 안 오게 하고 그 지구를 들어서 우리 집을 망가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있으면 있다고 손들어 보세요. 그것이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모든 물체가 다 수명이 있습니다. 길고 짧을 뿐이지 수명이 있는 겁니다. 수명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젊어서 그냥 죽게 하는 게 좋으냐? 그냥 사는 날까지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옷을 벗게 하고서 대바람 다시 참 찬란하게 태어나게 하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점이 있죠. 그런데 그냥 뭐 태양이 축소되거나 평창되거나 아무 상관없이 그냥 헐렁레하고 그냥 그렇게 되면은 모두가 이게 그냥 뒤죽박죽이 되고 이 일체 만물 만생 소모까지도 전부 물이고 뭐고 다 그냥 파괴가 돼서 산산조각이 흩어지고 말아버리죠. 암흑이 되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거 하나뿐만이라도 그런데 일체가 다 그렇죠. 우리 지금 몸뚱이 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라 하는 것도 이 지구와 똑같습니다. 내 몸뚱이나 지구나 지구가 수명이 길고 이 사람의 몸체가 수명이 짧고 그럴 뿐이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영원한 거라. 그것은 어떠한 그 수억억 광년이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명을 집어넣는다면 그 수명은 까딱 없을 겁니다, 아마. 이 마음의 도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광대해서 그대로 보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이주 구슬이라고 하죠. 어떻게 그냥 말은 허술하게 이렇게 내던졌지만 여러분들이 침착하고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이 마음의 도리를 이해하고 정신계의 모든 한 마음으로서 일체 만법을 다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정말이지 세세생생에 유유하게 살 수 있는 문제를 가질 것입니다.
1: 이 주인공 공부를 한 것을 참으로 저는 천하지 대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지가 아직까지 있을 때에는 이 청춘도 벌써 물들었으니까 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하는 의미에서 예,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예, 지구가 내일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은 이 공부를 놓칠 수는 없었기에 스님의 무한한 힘과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비전을 가지신 스님과 더불어 이 대문을 면하고자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 자리에 지가 나왔을 때는 어찌 이 모습이겠습니까? 뭐 불문 가지입니다. 한마음 내주십시오.
0: 그런데 이 과거, 미래, 현재를 같이 붙들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하루에 우리가 하루를 24시간은 살아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과거 거정 붙들고 미래 거정 붙들고 현재 거정 붙들고 이렇게 관할을 합니까? 지금 현재에 닥치는 대로 마다하지 말고 관하고 가는 거 잡지 말고 관하고 이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뒤 발자취 얘기했듯이 그냥 과거는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직 걸어가지 않았으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요. 현재는 그냥 걷고 있는 대로 그냥 찰나찰나 화해서 놔두면서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심, 미래심, 현재심 어떠한 마음에서 떡을 먹으려느냐고 옛날에 물었대죠. 그런데 과거심도 아니요, 미래심도 아닙니다. 현재심의 점심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점심이라는 그 뜻은 우리네들 그냥 점심 먹듯 점심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점심입니다. 점을 찍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그 마음에서 떡을 먹겠다. 이런 것은 떡이라는 건 언제나 떡하면 빵하고 이러면은 떡이라는 건 이렇게 둥근 거를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점심을 점심에 떡을 먹겠다. 이런 건 우주 전체를 삼세계의 삼천 대천 세계를 다 그냥 집어먹었다 하는 소리나 똑같습니다. 그걸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에서 떡을 먹겠느냐 했는데 그거를 마치지 못해서 또 물으러 갔죠. 금강경을 그냥 잔뜩 짊어지고요. 아주 길게 말하기가 싫어서 지금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 글자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말만 했지 법이 적응이 되질 않습니다. 나는 어떤 때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집이 전부 휘어져서 뿔뿔이 휘어져서 나무집으로 이렇게 흥흥했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부모가 자식을 공부시키면서 이렇게 호화롭진 못하나마 그렇게 밥이라도 먹고 공부라도 그래도 시킬 정도로 이렇게 자랐다면은 모르겠지만 일자무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도 내 주인이 내 자체 이 껍데기 아닌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